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어제 초성 퀴즈로 드렸던 오늘 첫 곡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네. 근데 딱 초성만 보고 떠올리기에는 이게 한 20년 정도 된 노래라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단체 문자방 이런

0: 저희가 목요일 날 퀴즈를 드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첫 곡을 가지고 목요일 날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께 문자로 초성 힌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직원분이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선물 뭐 나눠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0906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 1, 2부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BS한양, 주식회사 두드림 SNC,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카레, 윌에셋증권과 함께할게요.
1: 주식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용
2: 백년화편 떡 선물세트는 백년화편 1588-5678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0: 백조싱크
1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야, 콜드플레이 공연장 안에 와 있는 듯한. 네. 보통 이제 라이브 버전은 이 기분으로 듣게 되죠. 뭐 곡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스튜디오 버전하고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성희님도 동기부여가 빵빵 되는 음악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고,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외삼촌 결혼식 행진곡으로 연습 중인 곡이라고. 아, 삼촌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아, 축하드립니다. 이진경님. 작년에 내한했을 때 전회차 다 갔다 오셨다는 7262님. 오, 우리 유현희 작가님도 아마 전회차 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7262님. 떼창의 두근거림. 아, 갑자기 하루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라고. 6552님도.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들려드릴 걸. 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조금 날이, 중부지방은 네,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고, 오늘은 다시 정말 빛나는 5월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암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MBC FM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 교육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듣고 계시다는 박순덕님. 일찍 출근하니까 확실히 여유롭네요 라고. 자, 한 잔의 여유, 폴킴입니다. 신청곡 커피 한잔 할래요?

안정숙 님이 쿤디인가? 쿤디 맞아요. 이석훈. 네.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게 그저께 나온 신곡입니다. 이희경 또 정문주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어버이날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얼마 전 저칼로리 시사 때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반등해서 이제 한 명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혼 남녀의 출산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전국의 25세부터 49세 국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40.7%로 2년 전인 29.5%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다고 해요. 출산의 전제가 되는 결혼에 대한 의향도 67.4%인데 2년 전보다 6.4% 올라간 결과라고 합니다.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또 출산과 양육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죠.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 준비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일 좋은 건 직접 찾아뵙고 드리는 게 좋지만 계좌이체 할 때가 많죠. 실제로

작년 어버이날 카땡페이의 송금건이 303만 건이 넘었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송금했느냐? 네, 편차가 좀 있겠지만 평균 1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용돈 좋지만 일단 안부 꼭 여쭙으시기를. 네, 안부 여쭙는 게 더 반가우시지 않을까요? 바로 상암 MBC 건너편에 있는 곳이에요. 한국영화박물관. 여기서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제목전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영화 제목으로 한국 영화 역사를 풀어낸 기획 전시인데요. 1919년에 개봉한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부터 지난해 개봉한 작품까지 무려 8,400여 편의 영화 제목을 분석해서 이를 애니메이션과 영상, 그래픽 디자인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궁금한데요. 자, 그럼 제목에, 영화 제목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 분석을 했더니 3위가 밤입니다. 밤. 2위가 여자. 그리고 1위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무려 197편의 영화 제목에 이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 제목의 영화 한두 편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대중 가요도 제목 조사하면 비슷하게 단어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영화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암동 영화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죠. 자, 그럼 여기

기다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바로 그 영화에 흘러서 역주행을 한 노래죠.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언체인드 멜로디 참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영화. 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의 주연작 고스트의 한국 개봉 제목 사랑과 영혼이었죠. 네. 이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서로 인사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데미 무어가 진짜 이뻐서 숏커트 따라했다가 망했던 기억이. 아하하하하. 신은정님. 맞아요. 그때 숏컷 엄청들 많이 했었죠. 자, 신은정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립니다. 26살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요즘 영화보다 저는 옛날 영화가 더 좋아요. 0830님.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또 정서가 확실히 또 사회적 정서가 조금씩 바뀌는 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당뇨약 받으러 병원 가시는 길에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단계 땡기잖아요 라고 5713님. 아, 조금 자제하시고요. 당뇨약 드시니까 저희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3님. 그 외에도 7484 민정미 강경현님께 소소하지만 제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아유, 저도 이 노래 듣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매번 팀 안에서 이렇게 짧은 파트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잘 듣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 곡은

네, Sweet Night, BTS의 V의 예,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그 멕시코 대통령궁 그 앞에 영상 보셨죠? 야, 정말 BTS 멤버들도 막 놀라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진에 담고, 야, 정말 멕시코에서 막 태극기가 휘날리고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정말로. 자, 이번 주 내내 단체 주문권 때문에 동생이랑 새벽 1시부터 일하고 있다는 0002님. 몸은 바쁘지만 좋은 일이죠? 다음 주까지 계속 새벽 출근이시라는데, 자,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네, 매출도 엄청 오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어제 밤에 9시가 넘은 시간에 띵동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기사분이 계셔서 저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꽃배달이라고 서울 사는 큰아들이 보낸 거 얘기를 좀 해주지 엄마 놀라게. 그래도 감동하셨대요. 6889님 네, 잘 키우셨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스마트하게 달리고,
11: 기름값 걱정 날리고,
1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6: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어버이날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화 대사관 있는 날이죠. FM 영화음악의 김세윤 작가, 오늘 어떤 영화를 또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 더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 Be Moved라는 곡, 이 곡 듣고 일단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이제 참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음악. 오늘은 노래가 아니어서 오늘 생각난 음악이라고 해봤는데요.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라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국내에서도 한국어 버전으로 한국 배우들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 영화에 흐르는 아주 짧은 조제의 테마가 있어요. 영화 내용은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편소설 같은 느낌인데, 이 이야기를 이누도 이신이라는 감독이 그 묘한 그 배우들과의 어떤 케미와 그런 것들을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화만의 매력으로 잘 담아내서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그런 영화죠. 스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즈루라는 두 배우가 정말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연기해 줬는데, 자, 여기에 음악을 맡았던 밴드 쿠루리라는 팀의 아주 짧은 기타 연주 Theme from George Part 2라는 곡, 오늘 생각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짧아서.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에 다른 화음이 살짝 겹쳐지면서 같은 멜로디도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영애님은 이 영화가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으신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전혜영님은, 그쵸, 하이웨이라는 주제곡이 있습니다만, 1호로 된 노래라서 못틀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곡이 더 머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여자 주인공 정말 매력있죠 라고 백진화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한 사투리를 구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인생 영화라고 하신 0629님. 아니 이 테마를 틀어주시다니.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모든 닉네임이 조제거든요. 아 짜릿해. 그래서 문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오늘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메인 이벤트 소녀 세윤 김세윤

0: 세팅했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함께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0: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이번 주에 들은 네. 소식인데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이 네.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에 출품된 자격을 네. 얻었다라는 소식.
1: 이게 보통 국제장편영화상 후보가 되려면 네. 각 나라가 자기 대표 선수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뭐 올해에는 기생충을 내보내자 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대표 선수 한 작품을 이제 고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면 영화는 좋은데 그 선정위원회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대표 선수가 못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단지 그런 이유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화를 만든 감독들의 영화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각 나라 대표로 선정된 영화 외에 네. 6개의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은 그런 선정 과정 없이도 국제장편영화상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주는 6개의 영화제가 칸, 네. 베를린, 베니스, 썬댄스, 토론토 그리고 부산이 된 거죠.
0: 야.
1: 그러니까 부산이 지난해부터 경쟁 부문을 도입했거든요. 경쟁 부문 도입한 지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0: 맞아요. 네. 그동안 경쟁 부문이 없었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규모의 어떤 지금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의 경쟁 부문은 아니었고요. 이게 뭐냐면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경쟁 부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뭔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들이 이제 부산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0: 네.
1: 큰일이에요, 이거. 네. 큰일.

0: 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이 아니라.
1: 예, 예. 아니, 대단한 일이죠.
0: 좋은 일이다.
1: 이게 예, 뭐 모스크바 영화제 이런 것도 다 제치고.
0: 그럼요.
1: 부산.
0: 모스크바 뭐 도쿄 영화제는 만약에 모스크바를 넣어서 뭐 세계 4대 영화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1: 옛날 사람?
0: 2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1: 아, 네. 옛날이요.
0: 모스크바 도쿄 영화제는 이미 네, 이미 예전에 이제 예. 아, 희미한 기억 속에 그대가 되었어.
1: 아니 왜 저기 도쿄 왜 이렇게 힘을 잃었지? 네. 네. 아무튼 뭐 부산 영화제가 처음에 준비될 때 제가 네. 타 방송사에서 아무튼 DJ를 했었는데 벌써 이게 언 30여 년
0: 그러니까
1: 대단합니다.
0: 부산 영화제 시작할 때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이어서 네, 백수여서
1: 거기 아니죠, 가서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으시던 네, 시기.
0: 영화제가 하루에 막 5편, 6편씩 막 미친 듯이 영화 보고 포장마차에서 술 얻어먹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영화제가 이렇게 컸네요. 네.
1: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전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모스크바 국제영화 이게 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 여배우가 최초로 거의 상을 탄
0: 그때 뭐 거의 모든 최초의 수식어는 다
1: 강수연
0: 돌아가신
1: 배우.
0: 강수연 배우셨죠.
1: 그렇죠.
0: 시바지로
1: 베를린.
0: 시바지가 베니스였던 것 같은데요.
1: 베니스였고요. 네. 여기 아재아재가 네. 이제 삭발하시고 그렇죠. 모스크바.
0: 네. 네.
1: 아 옛날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또 이게 5월에 어린이날도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0: 보통은 어버이날 관련한 무슨 영화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겠으나
1: 네.
0: 저에게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는 날이고 이 영화도 오래됐어요. 30년 된 영화인데
1: 벌써?
0: 제가 어제 다시 봤거든요.
1: 네.
0: 이거 누가 그 재작년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30년 전의 영화라고 생각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봐도 영화가 너무 좋고 지금 봐도 좀 클래시컬한 좀 세련미가 있는 영화고 그 시절 홍콩 영화에서도 이 정도의 완성도와 완듦새를 갖고 있는 영화가 흔치 않아서 그런지 어제 제가 다시 봤는데 한 뭐 10년 전 영화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1: 네. 이야, 그 홍콩 영화의 최고 부흥기 때 작품인데도
0: 그죠.
1: 그 중에서도 또 그 아주 그 윗부분을 차지하는
0: 이게 1996년 영화인데
1: 딱 30년 됐네요.
0: 네,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으니까 20주년 맞이해서 2016년에 재개봉했었고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봄에도 또 재개봉을 했었어요.
1: 아~
0: 네, 최근까지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네.
1: 제가 그러면 이 여명 배우님을 만난
0: 네.
1: 게
0: 네.
1: 30년 전이구나.
0: 네.
1: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 곡도 노래를 했단 말이죠. 4대 천왕.
0: 네.
1: 야.
0: 근데 이게 여명만 힌트를 드리면 너무 어려우려나? 네.
1: 어려울 수 있죠.
0: 아주 쉽게 드릴까요? 네. 여명 네? 장만옥입니다. 네.
1: 여명 장만옥.
0: 네. 뭐 지금 멜로 검색, 영화입니다.
1: 검색하셔도 되고요.
0: 네.
1: 뭐 이건 뭐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이제 네. 호기심을 조금 자극하는 의미로
0: 네.
1: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팝콘 드리려고 구실이죠. 네. 자, 그러면 힌트송.
0: 여명 배우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1: 맞다.
0: 오랜만에 그 노래를 한번 라디오에서 한번 들려드릴까 해서 네. 여명의 사랑한 후에. 네
1: 맞아요.
0: 바로 이 배우가 출연한 1996년 홍콩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 지금부터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문자 게시판에 영화 제목 맞춰주시면 저희가 소소하지만 팝콘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자, 사랑한 후에 여명의 목소리입니다.

0: 뭐 애정을 갖고 들으면 그렇게까지 네. 이상하진 않고
1: 네.
0: 약간 마취 안 풀린
1: 그렇죠. 사랑니 뽑고 부르는 네. 발음.
0: 그 이게 얼마나 그래도 또 그 저기 자기가 도전한 거니까.
1: 네.
0: 여명의 사랑한 후에 이게 어디 주제가였죠?
1: 내 마음을 뺏어봐라는 드라마에 쓰인 곡이라고 하고
0: 네.
1: 네.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뭐 배우가 박신양, 김남주, 전지현 엄청나네요.
0: 와. 뭐 그러니까 여명이 노래를 했겠죠. 네네. 자, 오늘 여명 그리고 장만옥 두 배우가 주연한 30년 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이 영화 제목이 바로 천밀밀려 제방 여명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노란빛 가득한 천밀밀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4539님.
1: 네.
0: 팬클럽도 가입하셨던 분이 있네요.
1: 3892번.
0: 네. 네. 저 홍콩 영화 보고 중국어 배우려고 중문과 갔어요. 참고로 중국어로 천밀밀이 티엔미미예요.
1: 네. 네. 그럼 이게 홍콩의 그 중국어와 북경의 중국어가

0: 이제 아 광둥어 모르면 힘들 텐데 뭐 영어를 배워봐요 뭐 이러면서 둘의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서 광둥어와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다린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중문과 가면은 광둥어가 아니라 네. 만다린어를 배우시는 거 아닌가요?
1: 그러세요. 자, 그래. 3188님이 아 5월 8일이 이티엔 미미 노래한 등려군 가수의 기일이라 네. 골라오셨나요? 라고
0: 네.
1: 꼭 맞아요?
0: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스포 당했네요. 3188번님한테. 네.
1: 자 일단
0: 중요한 거 아니니까
1: 뭐 그렇죠 네. 일단 뭐 다 들통났고요 저희가 일단 저 포털에 나와 있는 선에서 간단한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일단 알려드립니다.

0: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기 위해 대륙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치열하게 살아가던 소군과 이오. 이 둘은 티엔미미 등려군의 이 천밀밀이란 노래를 매개로 가까워지고 결국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티엔미미라는 단어의 뜻과 달리 꿀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10년이란 세월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점점점 1990년대 홍콩 멜로 영화 황금기를 대표하는 영화 천밀밀. 자, 이제부터 세윤 작가님의 세심한 설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어 제목이 좀 특이한 게
1: 네.
0: 이 콤라즈라는 콤라드라는 네. 단어는
1: 동무
0: 동무 네. 네. 예, 보통 그렇죠. 이 사회주의나 네. 공산 국가에서 이제 모든 동료들을 네. 칭할 때 콤라드라고 하는데
1: 네.
0: 그 콤라즈의 almost a love story
1: 네. 거의 사랑 이야기
0: 뭐 아닐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가요?
1: 영화 원제에도 이제 좀 묘한 뜻을 담은 거고 이 콤레드라는 말, 그러니까 동무라는 말은 영화에서 실제로 두 그 캐릭터가 자주 써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좀

0: 뒤에 있고. 근데 이따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1987년 이제 그 신년 대목을 맞이해서 둘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카세트 테이프를 팔기로 하죠. 등려군의 테이프를 팔면 잘 팔릴 거다. 그래서 하나에 28달러에 팔기 시작했는데
1: 홍콩 달러.
0: 네, 네. 안 팔려서 이게 25달러가 됐다가 나중에는 12달러로 했는데도 이제 팔리지 않고
1: 재고 땡처리.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명이 이야기를 해요. 홍콩에서 등려군 노래를 들으면 대륙에서 왔다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일부러 안 사는 것 같다.
1: 아하.
0: 그때 장만옥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나도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홍콩에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좀 속여왔었거든요.
1: 아, 근데 그만큼 만다리너를 잘했다라는.
0: 그래서 영화 속의 설정은 광저우에서 살다가 건너온 걸로 되어 있어요. 홍콩과 가까워서 광저우에서는 그래도 광둥어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둥어를 잘 쓰는.
1: 아, 광둥어 맞아.
0: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게 되고 둘은 그날 국수를 먹고 장만옥의 겉옷을 입혀주고 단추를 채워주다가 점점점.
1: 네.
0: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천밀밀의 시작이죠.
1: 이게 시작이에요.
0: 아, 재밌다.
1: 아, 이게 시작이에요. 네. 여러분.
0: 그래서 그 둘의 시작에는 등려군이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아직 좀 얘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잠시 광고 듣고 남은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영화 대사관은 영화 천밀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화 동아리 친구들 너댓 명이서 남포동의 한 비디오방에 모여서 천밀밀 감상했던 추억이 있으시다는 김성규님. 네.
5: 그 부산 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중심은 남포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운대로 옮겨졌죠.
4: 예. 아, 그렇구나.
5: 그래서 남포동 시절의 부산 영화제를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딱 그 초창기의 부산 영화제의 분위기는 남포동이었거든요.
4: 그때는 P 썼어요. P.
5: P요?
4: 예. B가 아니고.
5: 네.
4: 푸산.
5: 아, 그죠.
4: 푸산 네. 영화제였고요.
5: 그래서 그때는 부천 영화제도
4: 푸천. 네. 네.
5: 푸천이어서 피판이라고 그랬거든요.
4: 그러니까요.
5: 예. 네, 맞아요.
4: 피판이 오히려 입에는 딱 붙는데
5: 그걸 제가 2016년에 부천 영화제 이제 프로그래머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줄이니까 이제 비판이 되는 거예요.
4: 네, 비판.
5: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이 이게 피판과 비판.

0: 의 느낌 좀 다르잖아요.
1: 그러니까요.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무튼 B가 더 맞는다. 우리가 네. 계속 억지로 뭐 이렇게 그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였고요.
0: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등려군이라는 건 두 사람이 이제 그때의 시절을 이야기할 때 그때의 시절을 생각할 때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최면으로 치면은 네.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계를 쳐다보면 이렇게 체면에 네네, 빠져드는 네네, 것처럼 네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등려군인 거죠.
1: 근데 사실 등려군은 또
0: 일종의 워홀인 거예요. 등려군의 노래를 듣는 순간 네.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이제 머릿속에서
1: 등려군은 또 근데 고향이 대만 출신.
0: 네. 아니 그 대만 또... 출신인데 중국 대륙의 인민들에게 네. 큰 사랑을 받아서 그런 말도 있었대요. 낮에는 등소평이 지배하고 밤은 등려군이 지배한다는 말이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군과 이호처럼 홍콩에 계속 살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다가 홍콩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일종의 좀 취향의 사투리 같은 좀 문화적 사투리 같은 거죠.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카세트 테이프 팔 때 손님이 와서 알란탐은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 홍콩은 이미 등려군의 스타일보다는 네. 뭔가 그런 조금 더 모던한 네. 뭐 알란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인기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등려군 테이블 네. 파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느끼는 이질감이 있잖아요. 나는 계속 이방인이고 나는 여기 속해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등려군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만큼 만나면 편안해지는 사람. 그게 이제 소군에겐 이호였고 이호에겐 소군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팔 때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명이 사실은 나 다 알고 있었다.
1: 아, 너 저기 저 네. 대륙 출신인
0: 그러니까
1: 거.
0: 그러니까 장만옥 아니 왜 근데 왜 모른 척했냐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너밖에 없는데 괜히 그거 아는 척해서 친구를 잃는 것보다는 나 그냥 너랑 계속 있고 싶어서 모른 척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1: 짠하죠, 짠하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왜냐하면 여명은 약혼자가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아까 예, 중국
0: 대륙에.
1: 네.
0: 그러니까 장만옥은 우린 그냥 외로웠고 잠시 그냥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둘의 외로움은 또 둘만이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룻밤의 사랑으로 끝나지가 않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던 관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스 표형이라는 남자입니다. 네,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죠. 둘이 항상 홍콩 거리를 가로지르는 자전거가 일종의 두 사람만의 유람선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낯선 바다를 그 낡은 자전거에 탄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유람하듯이 좀 돌아다니는 시퀀스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약혼자를 만났는데 그 약혼자가 또 장만옥과 대화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1: 어색해.
0: 그럴 때 그 약혼자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명은 장만옥과 이제 헤어지고 원래 약혼자와 결혼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그 자전거를 도저히 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약혼자에게는 잃어버렸다고 둘러댈 정도의 어떤 둘만의 일종의 유람선. 그 청춘의 시기를 함께했던 그 탈 것이 자전거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등려군이고 또 하나는 미키마우스죠. 네.
1: 갑자기 왜 미키마우스?
0: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가장 좀 명장면이라고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미키마우스 장면이 있는데 아까 그 보스 표형이요. 네. 네. 조식의 보스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등에는 제 기억에는 용이 맞는 것 같은데 등에 가득 문신이 있고 근데 그 등을 안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마하는 장만옥이 이제 살짝 좀 마음에 좀 든 거죠. 보스가.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신 사이에 미키마우스 문신을 하고 나타납니다.
1: 저런.
0: 그때 짓는 장만옥의 표정이 이 영화의 핵심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명의 자전거와 그리고 보스 표형의 미키마우스 사이에 있는 장만옥의 이야기로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제가 잊고 있던 장면

0: 만나게 된 거예요.
1: 뭐죠?
0: 나중에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이 여명과 장만옥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등려군을 한번 보게 돼요.
1: 실제?
0: 예. 네. 네. 물론 촬영할 때는 대역이죠.
1: 네네. 네.
0: 왜냐하면 등려군은 이 영화가 개봉한 1년 돌아가셨죠.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등려군이 세상을 떠난 뒤에 기획한 영화이기 때문에 등려군이 나올 수는 없었고 이제 등려군의 대역이 출연하는데 등려군을 발견하고 여명이 막 뛰어가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와요. 사인을 받아올 종이가 없어서 등에다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한때 나의 외로웠던 시간에 그 빈자리를 채워줬던 그 남자가 등에 등려군 사인을 하고 걸어가는

0: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지금 좀 다시 보니까 일부러 왜 요즘 멜로 영화에서 80년대 90년대 과거 장면을 찍을 때 이게 전문 용어가 어떻게 돼야 되나? 쉬운 용어로 좀 뽀사시하게 찍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약간의 필터를 끼워서 그런 느낌으로 좀 영화가 전반적으로 좀 되어 있어서 요즘 만드는 영화의 그 과거 재현 장면으로 그냥 영화가 구성된 느낌. 네. 근데 그 느낌이 주는 어떤 아련함. 네.
1: 그렇죠.
0: 뭐 삐삐 나오고 하니까 또 괜히 반갑고 뭐 이런 거죠.
1: 괜히 그 좀 광고 같은 느낌의
0: 네, 맞아요.
1: 그런 느낌의 네. 영상미. 자, 표영의 순애보가 정말 진국이라고 하신
0: 아, 이 남자 멋있는 남자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영화에서는

0: 바로 그 장면에 나왔던 곡을 준비했어요.
1: 근데 그 둘이 뉴욕에서 네. 약속도 없이 만나는
0: 네.
1: 그건 완전 이건
0: 영화잖아요. 네.
1: 네. 아니 그러니까 올머스트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러브 스토리인데.
0: 근데 거기까지 근데 우린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그 뒤에 둘이 어떻게 됐을지.
1: 하긴
0: 네. 거기까지는 올머스트 러브 스토리다. 네.
1: 달빛이 나의 마음을 대신하네. 네.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의 노래 듣고 옵니다.

0: 아, 참. 박정원님은 유일하게 따라 부르는 중국 노래라고 하셨고,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 오늘 그녀의 그러면 31번째 기일이 되는
1: 그죠. 네.
0: 거겠네요.
1: 1995년에 5월 8일에
0: 이야.
1: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천밀밀이 아니었다면 등려군의 노래를 좋아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등려군을 알긴 알았을, 뭐 나중에야 알았을 수 있지만, 천밀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등려군이라는 가수의 존재가 내 안에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당시 한국 배구는
1: 네.
0: 다 슈퍼스타의 위치였는데
1: 그랬다고
0: 우리는
1: 하더라고요.
0: 왜 등려군에 대한 그 진추아가 오히려 한국에서 훨씬
1: 그죠.
0: 인기가 많았고.
1: 네. 연기도 같이 해야 되나 봐요.
0: 아, 연기를 안 하셨구나.
1: 네.
0: 등려군. 자, 음악도 스토리도 아름답고 슬픈 영화라고 김상미님. 저도 등려군의 노래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셨고.
1: 이게 항상 저는 영화라는 게 뭘까, 특히 그중에 멜로 영화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사랑,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이별,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재회를 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해본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멜로 영화거든요. 내가 이런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이별과 이런 영화 같은 재회를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나마 마치 내가 해본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영화가 하는 일이고, 영화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0: 그쵸?
1: 예. 네. 영화 결국 거짓말인데,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시인의 책에서 본 거, 그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쓴다는 거죠. 거짓말처럼

0: 비가 오다가 날이 개었습니다. 예. 배가 아팠는데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거짓말처럼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다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긴 한데 거짓말처럼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영화이고 그중에서도 멜로이고 실제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은 사실은 빈약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얄팍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추억을 훔치는 거죠. 아. 그게 영화가 만들어낸 사랑과 이별과 재회와 그 추억들을 내 것인 양 관객이 훔칠 수 있게 네. 잠을 새 없이 이렇게 펼쳐놓는 게 저는 결국 영화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게 따지면 네.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이지. 뭐.
0: 아 그럼요. 네. 참. 거짓말을 잘하면 잘을 할수록
1: 사랑받는
0: 부산영화제 대상 받고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후보되고 이런 거죠.
1: 아 참 아이러니합니다.
0: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거짓말의 그 장르에서 우리 마음속에 30년이 지나도 지금 다시 봐도 어쩌면 지금 다시 보면 더 좋게 보일 정말 물 흐르듯이 시퀀스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1: 그럼 이거 저 OTT에
0: 다 네, 있어요. 근데 개별 구매 그러나 대여는 1,300원이더라고요. 어. 네, 쌉니다.
1: 자, 커피 한 잔 값보다 싼 네. 네. 그럼 어디 부분의 대사를 들어보나요? 오늘?
0: 이제 둘이 함께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가 된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둘이 끝내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남자의 약혼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2: 알겠구나. 너는 팬아.
3: Sure.
2: 내가 불멍나 야타모스요. 其实你是我香港最老实的 fan。
3: Thank you。
2: 使得喎，两句英文。
3: Of course。
2: 啊，唔识咯。
3: 少少少少。
2: 咁似你有少少系嘛？
1: 뭔 말인지 이해를 못 알아듣겠지만.

0: 이게 좀 귀여운 거예요. 홍콩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장만옥이 조언을 해줘서 이제 둘이 같이 영어학원에 다녔던 거잖아요. 이제 그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대답인 거죠. Sure라고 대답을 하니까 넌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웃게 만들어. 너는 홍콩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야라고 했더니 Thank you. 그러면서 너 영어 좀 되네. 하더니 Of course라고 하는 대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장만옥이 우린 친구지.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마치 스스로에게 좀 확인을 받는 듯이 계속 친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은 친구가 아닌데. 예. 마음속에서도 이미 상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친구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자기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뱉고 있는 장면. 이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 두 사람.
1: 아, 네. 이거를 구교환 배우가?
0: 네, 구교환 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 이 상황, 네,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자, 네. Sure, of course, thank you만으로도 영어 늘었네가 되는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착.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6: 자, 오늘 정말 아침 가족분들 보신 분도 많겠지만 너무 네. 이제 또 추억 속에 있었던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다시 꺼내주신 세훈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곡 들어야 될 시간이.
7: 네, 이게 천밀밀의 유산이라고 해도 좋을 영화예요. 그러니까 천밀밀을 보고 자란 감독들이 천밀밀 같은 영화를 우리 시대에 만들고 있는데
6: 맞네.
7: 그게 먼 훗날 우리라는 작품이었고 그걸 리메이크한 만약에 우리도 그 정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천밀밀이에요. 아, 천밀밀이라는 그래. 좋은 작품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멜로 영화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6: 그래서 또 구교환 씨와 또 연결이 되네요.
7: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서 하나의 시간이 지나도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결국 우리의 좀 닫혀있는 천계의 문을 열어주는 매체니까 오늘 5월 8일에 천밀밀이 또 하나의 문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6: 형편 되시면 꼭 관람 부탁드리면서 아 노래 시작 됐어요. 자, 감사합니다, 작가님.
7: 네, 고맙습니다.
6: 여러분,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감나무에 까치집이 안 보일 때 된장을 가르라고 하십니다.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보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와 온도에 맞춘 훨씬 현명하고 살아있는 말이죠. 평생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런 생생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거창한 관념이 아닌 매일의 구체적인 밥벌이와 일상 속에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영 원장입니다.
4: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영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차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을 통해서 하고,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 전통시장을 비롯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랏빛 향기 가득한 꽃 축제가 찾아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프렌치 라벤더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서 막을 올리는데요. 올해로 사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25일까지 11일 동안 이어집니다. 라벤더가 물든 산책길 주변으로는 더 커진 포토존이 마련되고요. 개막식에서는 우리 지역 시니어 모델이 뽐내는 멋진 패션쇼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퍼플섬은 지난 2023년 첫 축제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외 관광객 200만 명이 다녀간 신안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랏빛 꽃향기와 함께 조금은 특별한 초여름 추억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치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회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네, MBC 뮤직 스테이션 샵 0891번으로 문자와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MBC 뮤직 스테이션 참 여러분께는 일상의 하루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MBC 뮤직 스테이션인데 제가 또 퇴사를 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또 MBC를 떠나지만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뮤직 스테이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마지막 날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조금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곡 틀어드릴 곡은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곡 제가 듣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2016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 있습니다. 태연의 조각하고 딱 신청곡만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또 마지막 날이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0711번님이 추다운 아나운서님 어디서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이제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제 이별에 받아들이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7번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광주 콘서트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박지연의 댄싱 인 러브 이렇게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박지연 씨가 또 내일 광주에서 콘서트가 있나 보네요. 또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요, 529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5294번님이요, 따마의 유성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신청곡 댄싱 인 러브 그리고 따마의 유성까지 두곡 듣고 올게요.

네, 박지현의 댄싱 인 러브 그리고 따마의 유성까지 두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한개 문자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0128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퇴사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토이의 뜨거운 안녕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도 힘나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저희 1부 마지막 곡으로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네, 5월 8일 MBC 뮤직 스테이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나 또 제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샵0891번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0022번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퇴사 축하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루시의 전체 관람가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퇴사를 축하해 주시니까 또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MBC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도 또 MBC 뮤직 스테이션 청취해

0: 네, 루시의 전체 관람과 그리고 도경수의 팝콘까지 두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진행 날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다 계속해서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411번님이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 화창한데 화창한 날 떠나시네요. 떠나보내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하시면서 워너원의 We Wanna Go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제목부터 떠나길 바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원했다는 걸까요? 약간 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0022번님, 아니죠, 2205번님이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루시의 히어로, 이렇게 딱 신청곡만 남겨주셔가지고요. 저희는 워너원의 We Wanna Go, 그리고 루시의 히어로까지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워너블, 많이 기다렸지?

0: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네, 5월 8일 금요일 MBC 뮤직 스테이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뮤직 스테이션 시간도 거의 다 가고 있고요. 마지막 곡 한 곡 틀어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직 스테이션 사랑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 최다훈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MBC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뮤직 스테이션도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요 딕펑스의 약국에 가면 틀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4: 이양철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5: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4: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5: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6: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5: 온
6: 경농의 스티온.
5: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6: 온
5: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6: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5: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7: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시스타의 Give it to me. 예. 아, 정말 좋은 덕담이에요. 예. 정말 훌륭한 효도를 네 글자로.
1: 조언 현대 오피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 중 1833-6301 금호건설.

0: 30km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5: 정화의 망국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구추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금일엔 팝송 금팝. 불금의 에피타이저 금팝. 오늘도 맛깔난 팝송들 잔뜩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의 김신영의 추천 팝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원래 사실은 저희가 지금 14번째 맞는 어버이날이거든요. 예. 항상 제가 요맘때 틀었던 노래가 바로 보이스투맨의 A Song for Mama. 예, A Song for Mama였는데, 요번에는 조금, 예, 조금 달리 가고 싶어요. 예, 좀 즐거운 노래.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마잭에 많이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어렸을 때 데뷔했던 바로 그 곡, 잭슨5의 ABC, 요 노래. 그냥 즐겁게 듣고 오시죠.

잭슨5의 ABC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이번에 또 코코너 예, 여러분들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오다 주인공 바로 이분이에요. 8088번님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신청하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끌끌끌 이렇게 웃으셨는데 설마 예 이걸로 어버이날 선물 퉁 아니죠? 예 TUNG 퉁 예 퉁 아니죠? 예 퉁 아니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제가 첫 포문을 잘 열어볼 테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직독직계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 노래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가 1975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세계적인 사랑을 또 받았죠. 특히 영국에서는 당시 9주 연속 1위를 하던 퀸의

네, 오늘 직독직해 퀴즈 정답은요 바로 아바의 나의 엄마 맘마미아 맘마미아였습니다. 예,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암기력 하나로 예, 외운 노래들 아니면 어찌고 저찌고가 나온다. 정답이에요. 예, 웬만하면 금팝으로 들어오시고요. 3322번님. 정혜 패밀리 나비씨가 둘째 너무 이뻐가지고 SNS로 나비씨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고리즘이 자꾸 알리샤 키스를 추천을 하네요. 한국의 알리샤 키스는 나비였나 봐요. 기념으로다가 와우 알리샤 키스의 No One 신청합니다. No One, No One 요거 옛날에 저기 음악 코미디 있었어요. 우리 박성호 선배님. 어디 살아요? 그러면 No One, No One 예, 요 노래가 있었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위켄드의 Blinding Lights 그리고 알리샤 키스의 No One 듣고 올게요.

만족 100% 보장합니다. 어디든 페스티벌로 만들어주는 귀호강 코너죠. 기가 막힌 보이스 들려줄 분 오늘 바로 소개합니다. 이름 린지. 슈퍼밴드 사상 최초 여성 밴드 더 픽스의 보컬이자 리더. 2023년 펜타포트 슈퍼루키에서 대상을 받으며 실력을 입증.

0: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재즈에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아, 제가 또 꿈꾸는 게 재즈 보컬이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재즈 보컬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오.
1: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라이브 곡을 들으면서 가요계에 필요한 목소리다. 아, 했던 예, 요거고 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롤 모델이 아, 제가 아니네요. 자우림. 예.
0: 맞습니다.
1: 그 라이브 그 후보곡 중에 자우림 노래는 없었어요?
0: 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 후보곡이 거의 한 6개, 7개 있었는데요.
1: 예.
0: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좀 얌전한 노래를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후보곡 중에 매직 카펠라이드도 있었고요.
1: 아, 예.
0: 그리고 Stay With Me도 있었는데.
1: 어, 예, 예.
0: 어, 한번 제가 들려도 될까요?
1: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매직 카펠라이드로. 네. 에라!

0: 대단하다.
1: 네.
0: 대단하다. 네. 아, 그 목소리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맞습니다.
0: 예.
1: 자아가 많습니다.
0: 자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매직 카펠라이드에서는 그 댄스 몽키. 예.
1: 아,
0: 톤즈 앤 아이.
1: 네, 톤즈 앤 아이.
0: 아, 그 보컬에 그 떨림이 있거든요.
1: 네.
0: 아, 예. 아, 또 기가 막히다. 예, 말씀드린 거고요. 어, 일단 앞에서 제가 린지 씨에 대해서 살짝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요거 빼고 이번에는 린지 씨의 PR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예요.
1: 30초.
0: 더 픽스 네. 홍보해도 되고요. 린지라는 보컬을 홍보해도 됩니다.
1: 네.
0: 자, 준비 시작.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픽스에서 보컬과 리더를 하고 있고요. 린지 솔로 음원도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린지 솔로도 많이 낼 예정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항상 녹아 있습니다. 가스린지, 오린지, 전자린지. 여러분들 항상 그 세 가지를 보시면서 저 린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저의 팀 그리고 저의 솔로 모두 작곡, 편곡, 작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많은 작업물들 저희의 팀 모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지였습니다.
0: 오케이.
1: 진땀났습니다.
0: 진땀나죠 이거. 예. 더 픽스의 보컬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고요. 예. 가스린지 전자린지에서 이분 예사롭지 않다. 범상치 않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더 픽스 그리고 린지 씨 하면은 슈퍼밴드 2.
1: 맞습니다.
0: 예.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원래 솔로 활동을 먼저 하신 거죠? 밴드.
1: 네,
0: 전에.
1: 맞습니다. 언제 솔로 활동 하다가
0: 네.
1: 슈퍼밴드2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멤버들 만나서 지금까지 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그 경연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드나요? 아, 쭉 밴드 할 것 같다.
1: 아, 솔직히 네. 제가 경연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포인트가
0: 네.
1: 그 부분이었어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팀이? 왜냐하면 저희가 그쵸. 아예 모르던 사이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픽하는 방식이 제가 일방적으로 고르는 거였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의사를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합주실에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0: 예.
1: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딱 느꼈습니다. 아, 즐기게 가겠구나.
0: 아,
1: 이런 생각했습니다.
0: 이게 합주실에 일단 들어가 봐야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
1: 맞습니다.
0: 밴드분들은. 예. 그리고 또 혼자 활동하다가 팀이 되면은 사실 의견 조율.
1: 네.
0: 요런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슈퍼밴드2에서는 일단 오디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1: 네.
0: 할 수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 픽스는?
1: 정말 감사하게도 멤버들이
0: 네.
1: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고 저도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는
0: 오.
1: 편인데요.
0: 예, 예.
1: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0: 네.
1: 이게 이제 여자애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편이다
0: 예.
1: 보니까
0: 예.
1: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울고 웃고 풀고
0: 싸워야 돼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예. 뒤집어 엎어야 돼요.
1: 네, 그렇죠. 그래야 더 친해지는
0: 그럼요.
1: 거잖아요.
0: 예, 예. 안 싸우면 되려. 예, 꽁꽁. 예, 서로 꽁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푸는 과정.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가 된다. 예.
1: 맞습니다.
0: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압도적으로 기획을 잘하던 그 누구도 말이 안 나오겠고요. 예, 예.
1: 네.
0: 아, 그리고 또 그 더픽스의 노래들이 진짜 굉장히 강렬한 락인데 정작 멤버들은 락알 못.
1: 아이고.
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아이고야.
0: 예. 더픽스가 사실 전부 그 주장르가 락이 아니었어요?
1: 네,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0: 예.
1: 저도 그렇고
0: 예?
1: 저희 멤버 모두 락을 메인으로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0: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예.
1: 근데 넷이 모여서 지금 락을 하고 있고요.

0: 정말 다양했습니다. 뭐 오. 재즈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앰비언트라는 장르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앰비언트라는 장르가 예, 예. 저희 편안하게 명상할 때 새소리, 물소리
1: 마사지 받을 때
0: 네 저희 예, 병원에서 예. 가끔 나오는 예, 예, 네 예.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와. 정말 다르죠. 락이랑 앰비언트랑
1: 더픽스 노래가 너무 매칭이 안 돼가지고
0: 네
1: 야 그리고 펜타포트 슈퍼루키 이 대상답게 공연만 하면 무대를 찢는다.
0: 아 완전 아.
1: 그러니까 작년 공연 기록을 보니까요 3월, 7월, 12월 빼고는 전부 공연을 했단 말이죠. 3개월 빼고 다 공연을 했어요?
0: 그랬네요. 저도 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1: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예. 와, 예.

0: 그 상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곡들이 있고 지금 나의 기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썼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써내려가는 곡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민지 씨는 좀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저는 일단 트랙이나 네? 코드 진행을 들었을 때 네. 바로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딱 한가름이 서는데요.
0: 예, 예.
1: 그 이유가 진행이 가능한 곡에서는 주인공이라든지 예. 모든 그 막 바람, 그렇지. 온도 예. 이런 것들이 다 상상이
0: 돼야 돼요.
1: 네. 네. 그것들로 이제 곡을 써나가는 편입니다. 네.
0: 이게 화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1: 맞습니다.
0: 소설도 재밌는 소설은 혼자서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들이.
1: 맞아요.
0: 아, 예. 이 친구 계약이 얼마 남았지? 굉장히 탐나는 아티스트예요. 예.
1: 감사합니다.
0: 또 린지 씨의 그 솔로도 그렇고 더 픽스의 음악도 그렇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치 라이브 정말 에너지가 참 좋고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본업자라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과 우리 더 픽스 그리고 린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선생님들 린지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 다음에도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며 그때는 제가 저희 팀도 제 솔로 음원도 네. 더 좋은 곡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완전체로
1: 네, 그리고 예? 저 팬분들께도 예? 저희 팬들 그 이름이 픽시인데요.
0: 픽시.
1: 네, 픽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라디오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조만간 또 봐요. 안녕, 사랑해요.
0: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또 헤어지기 전에 더 픽스의 추천곡을 또 한번 들려드려야 되는데
1: 네.
0: 예.
1: 저는 타임이라는 저희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이 곡이 저희 픽시들 그리고 저희 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이어서
0: 예, 예.
1: 여러분들 이 정호의 희망곡 네. 청취자 선생님들과도 나누고 네. 싶어서 네.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 타임 일단 시간을 나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가장 중요한 거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멋진 라이브 예,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픽스의 타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7: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6: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7: 고형량이 뭔데?
6: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7: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8: 유통 골뱅이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2: 당진 해나루쌀
11: 덮밥에도
12: 당진 해나루쌀
11: 국밥에도
12: 당진 해나루쌀
1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8: 경농이 만듭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9: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저희의 추천곡은 아일리 선배님들의 파워파이인데요. 일단 추천 이유는 뭔가 피치업, 피치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단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울컥울컥하는 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멤버들끼리.
1: 이어서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노래는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의 다음의 다음, Dream of Mine입니다. 추천 이유라고 하면은 뭔가 몽환적인 사운드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듣는 사람을 뭔가 분위기에 이렇게 매료시키게 되는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줄한줄 섬세한 감정 표현이 담긴 서정적인 가사가 뭔가 곡의 여운을 길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콜티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1: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들어가 있고 무조건 공구로 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중에 가장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아내 생일 어떡할 거예요? 예 아내 생일 어렵다 예 말해 뭐 합니까?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미역국 끓여주시고 예 뭔가 저기 조촐하게 가야죠. 와이프는 알 거예요. 정말 현명한 아내라면 알 겁니다. 또 말씀드리고 드릴 말씀은 힘내세요. 예, 네 글자. 예, 전화 한통 됐어요. 계좌 이체 됐어요. 힘내세요. 예, 말씀드리고요. 5049번님. 우리나라 출산율 위험 수준이라고 하던데, 키즈 컨텐츠 산업은 성장세라고 하네요. 아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관심과 돈이 늘고 있다는 말이겠죠?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요즘 애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신청곡, 윈터의 처음 본 순간. 요즘에 이그 컨텐츠가 유행이에요. 어릴 때 우리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밥안 먹었을 경우에 엄마가 몽둥이를 식탁에 딱 두면은 알아서 입맛 돌고 먹잖아요. 요즘에 아이가 안 먹는다. 그러면 태블릿 PC를 보여줘요. 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예전에 친구를 찾아 떠난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맵으로 다 이제 위치로 아, 이 친구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단체방으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아니면 항상 목이 터져라. 신영아 놀자. 신영아 놀자. 신영이 있어요? 없어요? 아 학원 갔어요. 속셈 학원 갔어요. 그러면 그 학원 앞에서 신영아 놀자 이러면 또 가고. 우리 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약간 한 아이에게 이제 집중하자. 요것도 좋은데 때로는 알려줄 게 있으면 알려주자. 예, 아까 또 말씀드리고 전화 예절 이런 거.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전화를 잘못 받는데요. 예, 왜냐면 항상 이제 휴대폰으로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까 또 말씀드리면서 진주의 난 괜찮아 그리고 윈터의 처음 본 순간 듣고 올게요.

네, 아, 진주의 난 괜찮아 윈터의 처음 본 순간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도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익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 렐렐님, 네, 조 렐렐님. 신디,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놓으래서 반짝이게 해놨거든요. 돌아온 대답, 여기 물기 안 닦았네. 아, 너무 억울해서 오늘 점심 제일 비싼 돈가스 저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요.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신영 누나, 저 잘했죠? 싸이의 챔피언 잘했어. 예예. 예. 아니 기껏 해놨으면은 여보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여보 최고야 하고 뒤에서 물기 닦으면 되잖아. 예, 모른 척하고 100%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도 칭찬.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시키기가 편하잖아요. 여보 청소 좀 해주세요.

아빠 옷은 작은 옷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빠 너무 깡말랐어. 예. 제 아버지는 뼈말라예요. 예. 제 아버지 진짜 뼈말라셔가지고 뭔가 작아진 아빠? 그리고 우리 아빠가 70이 넘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벌써? 그럼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예. 전화 한 통. 계좌 이체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희 싸이의 챔피언 그리고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듣고 올게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딱,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8: 오케이!
9: 잘했네.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자, 금요일 오후를 더 풍성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시간이죠. 예. 그렇다면은 피톤치드 향 나는 사연 한번 맡아볼게요. 우리 772번님, 7772번님. 요즘 이팝나무 계절인가 봅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나저나 조팝나무, 이팝나무. 이름은 비슷한데 종류도 모양도 개화 시기도 다르네요. 신디는 알고 있었나요? 이팝, 조팝 하니까 생각이 나는 엑소의 코코밥. 예, 신청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조팝나무가 키 자체가 눈높이 정도 딱 되는 높이고요. 그리고 쬐끔해요. 약간 좁쌀. 좁쌀 모양의 그 꽃잎이 딱 다섯 장이 조팝이고요. 그리고 이팝이 사람 키보다 커요. 예, 나무 말 그대로. 그리고 길고 가는 약간 그 필리핀 쌀 있죠. 동남아 쌀. 그 느낌. 예,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예, 옛날 그 쌀뻥튀기 있죠. 쌀뻥튀기. 그 느낌 붙여놓는 거. 한 4개, 5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기도 하고. 배달비 문화 정착된 것처럼 화장실 이용료도 보편화될까요? 아이오아이의 잠깐만.

아, 이런 그 기사가 또 나기는 했어요. 예, 뭐, 찬반 이런 게또 있기는 하지만, 아, 화장실 이용료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카페에 가서, 예, 맛있는 거를 또사 먹고, 예, 또 화장실 이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예, 그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급할 때, 정말 그 저의 은인이죠. 예, 정오해방국의 은인이신 망원부동산 우리 사장님. 예, 별 누르고

네, 엑소의 코코밥에 이어서 아이오아이의 잠깐만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아, 우리 선생님 보내주신 사연들 꽤 많아요. 우리 6834번님 카페 알바생인데요. 여름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컵빙수 메뉴가 벌써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사실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는 아스트로 숨가빠 신청해요 라고. 하, 컵빙수가 한 3년 전부터 이게 막 유행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팥빙수. 그러니까 큰 그릇에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딱 혼자서 딱 먹을 수 있는 컵빙수. 예전에 컵떡볶이 있듯이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가격대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가성비 좋죠. 예, 컵빙수가. 근데 그렇게 좀 작으면 작을수록 알바생들이 만들 때 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레귤러 사이즈가 또 많잖아요. 그 31, 그 있잖아요. 거기 제가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때 주니어 스푼이 있었어요. 스푼 자체가. 그래서 주니어로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를 푼다. 아찔합니다. 예, 아찔해요. 근데 또 어느 날 주니어가 없이 그냥 레귤러부터 시작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저도 알바 많이 해가지고, 예, 2도 3도 아니고 손목 증후군, 터널이 바로 와요. 예, 조심해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우리 5921번님의 사연이에요. 혈액형, 별자리, MBTI. 이 유행에 이어서 SBTI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뼈 때리는 성격 테스트. 오, MBTI보다 덜 진지하고 쉽게 웃어 넘어갈 수 있는 거래요. 하지만 신디, 우리는 역시 별자리 운세가 짱이죠. 신청곡 다비치의 타임캡슐. 여기 살짝만 선 좀 긁게요. 저는 별자리 말고 MBTI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제적으로 약간 글로벌한 거는 별자리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MBTI는 지겹다. 요즘 뜨는 바보 MBTI 뭐길래? 라고. 잘 안 보여요. 예, 이렇게, 예. 아무리, 예, 우리 째째한 째석진이 올려놓아도, 예, 잘 안 보인다. 약간, 땡크. 감사쟁이. 지지지. 죽은 척 하는 사람. 고고. 행동파. 약간 유쾌한, 예, MBTI. 약간 너무 이제 막 심층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간다고 합니다. 예, 요거 한번. 아, 근데 뼈는, 예, 이미 많이 때려놔가지고. 뭐 나올까? 예, 궁금하네요. 예, 이쯤에서 저희 아스트로의 숨가빠,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올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1: 푹 잤다.
1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2: 우리 엄마 예쁜데?
1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4: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 강령에서 김영준 어르신이 부른 조개 잡는 소리입니다.
15: 예? 요거는 몰라도 이건 알죠. FM4U 주파수는 91.9. 문자 번호는 문자 샵 8000번 짜로 김백 외쳐보면서 노 뮤직 노 라이프.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우리 6382번님이에요. 23년 동안 한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저희 엄마. 환갑이 넘으면서 올해 미용실을 그만두셨는데요. 우리 김정순 여사님, 재충전할 겸 제2의 인생을 즐기시라고 3박 4일 제주도 여행 티켓을 끊어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아, 잘했지. 예, 우리가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우리 프리랜서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뭐 퇴직금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또 자식들이 또 그간에 수고하셨다고 여행 한번 보내주면 그게 바로 퇴직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순 여사님, 그간 정말 예, 대한민국을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청곡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예, 제주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 겸 출장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 없는 동안에 한선아 씨, 정은지 씨, 그리고 유튜버 띠베, 김규남, 윤태용, 윤혁준, 그리고 정의막둥이 우리 최유정 씨까지 스페셜 DJ로 또 함께 할 테니까. 예, 저는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의 선생님들 믿고 갑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계셔서 한번 예, 휴가엔 출장을 갈 수 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주말까지는 한다. 예, 우우하지 마시고.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382번님의 신청곡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의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용!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이제 참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을

MBC 생활정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차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을 통해서 하고,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 전통시장을 비롯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유럽의 어느 식당 사장이요.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빨리 하도록 직원용 의자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노동청은 이런 권고도 함께 내렸다고 해요. 사장,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원들처럼 앉지 말고 서서 일해라! 입장을 바꿔서 똑같이 겪어보게 하는 거, 이거만큼 확실하고 가혹한 벌이 없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수시로 듣던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나서 키워봐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8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메릴 스트립의 맘마미야 듣고 오셨습니다. 김진경님, 그래요. 접니다. 친정엄마가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딸 둘을 키우면서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있습니다. 다 제 업보예요 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친정엄마도 그 또 친정엄마께서 너도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대물림 되는 겁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아, 그리고 저도 딱콩이 보면서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뭐 먹일라 그러면 다 싫어. 안 먹어. 그럼 뭐 먹으면 한 시간 내내 씹어요. 그거 보면은 아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랑 밥 먹을 때 이렇게 답답해했구나. 아 그렇게들 짜증을 냈구나. 네 많이 반성합니다. 4933번님 영미 누나도 누나 같은 DJ가 진행할 때 두댕이 입장에서 들어봐야 두댕이들이 고생하는구나 알 텐데.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 어? 이만한 DJ가 어딨어요? 어? 얼굴 이뻐. 진행 잘해. 어? 웃겨줘.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싸줘. 어? 그리고 문자 오는 거 내가 다 읽어줘. 이런 DJ가 어딨냐. 4351번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인밍아웃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오글거리는데 남편이 오늘이 딱 좋은 것 같다고 등 떠밀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어머나 초음파 사진을 또 보내줬어요. 어머 와 되게 콩알만한 사이즈긴 한데 근데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됐구나. 할아버지가 됐구나. 아 내가 또 키워줘야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마냥 좋아하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니까요. 자 저희가 육아용품 저희 두 대의 많은 거 아시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에 두 대 듣고 계신 어버이 계십니까? 우리 어버이들 사연 우대해드릴게요.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어버이가 아, 자차가 있든 없든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 요거 어떠십니까? 뭐 방송도 타고 효도 선물도 챙기고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아 정말 이분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여행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그럼 그 전에 감사드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국민 어버이 국민 어머님 김혜자 선생님 버전으로 갈게요. 어머, 어머, 아니 우리 아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어머, 또 이런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아,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올품 이것만 받으면 돼요. 아, 근데 거기에 곁들여서 롯데 렌터카, 방탄꼭지 에어니플, 멕시칸 알레스 아우토,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뭐 요 정도만 선물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 증권도 받으면 너무 좋겠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그래 이 맛이야. 빙그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뿌리 담을 리얼생화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이것만 받아도 제 인생이 눈이 부시게 빛날 것 같아요. 유동 골뱅이 KB 국민은행 어머 이 정도는 받아야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0: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3: Take that as a sign. I said, girl, you on my side.
4: 바꾸지 내 attitude. 최고의 stress 나는 too.
5: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신은주 어버이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버이날 선물 현금따발로 두둑히 받고 보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네요. 역시 돈은 처방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옛날 NRG 노래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엄마의 두통은 항상 돈이었었지. 자, 82 메이저의 사인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506번님, 친정엄마 밥 사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기 때문에 늘 친정엄마 신세만 졌는데 이제 막내까지 어린이집 입소하고 나니까 평화롭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오네요. 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친정엄마. 제가 볼 때 첫째도

봐주시고 둘째도 봐주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여유가 없어. 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진짜 엄마가 잘해줬던 거 기억 분명히 이거 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엄마랑 또 싸우겠지만 말이죠. 저처럼. 4713번님 학교 어버이날 숙제가 부모님께 뽀뽀하기라면서 아침에 장승처럼 서서 자 엄마 뽀뽀하시죠 라고 말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아들아 뽀뽀는 네가 엄마한테 해줘야지 라고 말했다가 얼굴 아주 침범벅이 됐습니다. 와 근데 너무 착하다. 너무 이쁘다.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인증샷을 찍어오라 그랬나? 뭐 어쨌든 그 학교도 너무 잘했고 우리 아들도 그래 잘 컸다 잘 컸어. 백진화님 자식은 없고 자식 같은 고양이가 있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얘가 할배라서 제가 효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 그럼요.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집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굳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고양이는 약간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 분명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나를 약간 객식구처럼 대할 때 그런 눈빛 아시죠?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래오래 사세요. 7734번님 옛날 부곡 하와이가 있던 시절 엄마랑 찍은 사진이 너무 이뻐서 제 폰 배경화면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어디든 데리고 다니던 우리 엄마 이젠 제가 엄마의 개인 콜택시가 됐네요. 부지런히 모시고 다닐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이거다. 그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 옛날 애기 수영복 모자 꽃달린 수영복 모자 뭔지 아시죠?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래 기억나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진짜 지금보다도 더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모가 돼보니까 와 그 에너지들이 다 어디서 나오신 거지? 아 그 당시엔 엄마 아빠들이 다 젊었구나. 그래 우리 때는 지금 결혼들을 다 늦게 해가지고 약간 노산들도 많고 그런데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다 그때 20대 때 결혼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넘길게요. 민주님 엄마가 요즘 주식장이 그렇게 좋다며 라고 하시며 어버이날 선물로 삼땡 주식을 사달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몇 주를 사드려야 되나요? 엄마 나도 거기 주식 없어. 그냥 이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엄마 버릇 나빠져요.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우리.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아일리스의 It's Me.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아니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국의 포장기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Hey listen boys and girls, I'm going to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 누구인?
1: Hello, my name is Purple. Nice to meet you.
0: Purple?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job?
1: My job is delivery.
0: Delivery?
1: Yes.
0: Today delivery 괜춘?
1: 괜춘.
0: Are you busy?
1: 조금 so busy, but 괜춘.
0: 괜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번 주 뭐라? This week 그 기념일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 념 데이 나는데.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or 부처님 coming day. 이벤트 매니 한데 많이 you busy 했겠어요.

0: 오케이. 그럼 플라워 같은 거는 이거 그 딜리버리 할때 플라워 안 다치게 하려면 더 유 디피컬트 하겠다. 그쵸?
1: 베리베리 조심.
0: 아, 베리 조심. 아, 오케이. 오케이. 유 고생 매니 매니 고생. 지금 나후부터는 즐겨 엔조이 타임. You and me enjoy time.
1: Okay.
0: Yeah. Question. Let's go. 노래 제목입니다. Oops me.
1: 뭐?
0: Oops me. Oops me. Oops me. 이츠 싱어 장윤정.
1: 어머나?
0: 오케이. 음식 메뉴입니다.

0: 열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왜 자식이 아픕니까? 내 손가락 내가 깨물었는데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 다 왔는데. 아, 나 진짜. 아, 나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아, 왜냐면 택배 이거 배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만 나눠주시고. 아, 내가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블랙박스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우, 진짜. 아, I'm so sorry, but I can't.
1: It's okay.
0: 아, yeah, bye.
1: Bye.
0: 네, 우리 퍼플 잘했는데 정말 담담하게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아, 일단은 그래도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싸드릴 거고요. 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요게 정답이었죠. 근데 안 아픈 자식이 없다라고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자, 퍼플이 마지막 문제까지 다 말해버리는 바람에 준비된 다른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Today exercise. Finish. 요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2FP. 정답 보내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퍼플의 신청곡 폴킴의 커피 한잔 할

0: 다음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투데이 온리 마우스 박영사.
0: 오케이.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주문해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안영미보다 유민상을, 유민상보다 커피 믹스를 사랑한다는 자칭 기회주의자 올드 미드론 노주은 여행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커피 믹스를 이길 곳은 아무것도 없다.
0: 아 그렇죠. 네. 정말 커피 믹스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1: 못 먹은 지 꽤 됐겠어요?
0: 저는 꽤 됐죠.
1: 꽤 됐지.
0: 그래서 너무 먹고 싶지.
1: 먹고 싶지.
0: 냄새 맡으면.
1: 이 달달한 거.
0: 사실 저는 예전에 개콘 시절 때부터 믹스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1: 그렇지.
0: 하루에 한 네다섯 잔씩 마시면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1: 그렇지. 그때는 왜냐면 피곤에 쩔고
0: 그렇죠.
1: 밤새야 되고 막 이러니까.
0: 달달한 거. 머리 쓰면 그럼. 달달한 거 땡기잖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아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아기를 위해서.
1: 근데 네, 머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이제 다시 맛보실 수 있는 날이
0: 네.
1: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0: 그러면 있죠. 예, 그러면 예, 있죠. 예. 예. 자, 노 작가님이 새로운 기회를 또 잡으셨더라고요. 기회주의자답게.
1: 그렇습니다.
0: 홍대 클럽은 구경도 안 해본 분이 어디 클럽장이 또 되셨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독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0: 네.
1: 거기 제가 이제 클럽장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0: 네.
1: 근데 그 길어 한 3시간 반씩 해요.
0: 예.
1: 책 읽고 독후감 발표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거예요.
0: 아~
1: 그걸 총 4번 하는데 글렀어요.
0: 왜 왜?
1: 이게 현재 3명 신청하였어요. 그 최소 10명은 모여야지 이게 클럽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0: 아~
1: 첫 모임이 5월 21일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는 지금 며칠 안 남는데 틀렸어.
0: 아 큰일이네 이거.
1: 근데 여기 MBC 저기도 해. 신혜림 작가도 이거 해요.
0: 예, 예, 예.
1: 거기는 아마 될걸?
0: 아 근데 본인 포함 셋이란 얘기예요?
1: 나 빼고.
0: 빼고?
1: 빼고 적어도 10명은 그래서 진짜 마지막 홍보의 기회잖아요 오늘이.
0: 네네 그럼요.
1: 진짜 여러분.
0: 아이고 실망입니다. 나이트클럽이 아니라니. 나이트클럽이라면 가실라 그랬대 경복님은. 아, 오늘이라도 가야죠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1: 이길님은요. 네. 작가님 얼굴이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깜놀입니다. 상상하던 몽타주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 금지라고.
0: 예예.
1: 예, 예.
0: 아,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집이 네. 안 되고 있는데
1: 네네.
0: 어떻게 그 전에 성형을 하실 생각은
1: 너무 시일이 촉박해.
0: 5월 20일 전
1: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0: 아, 금방 돼요. 요즘은 시술 금방이에요.
1: 그래요?
0: 어,
1: 하고 금방. 바로 다음 날 활동
0: 다 되지.
1: 그래요?
0: 어떻게 돌려깎기라도 아니면 지방 재배치라도
1: 야매 아니야.
0: 뭐라도 해봐요. 뭐라도 노력해야지.
1: 뭐 틀린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0: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죠.
1: 그 내 동생 이름이에요.
0: 뭐라고요?
1: 이즈.
0: 동생분이 노이즈라고요?
1: 아 영어 동생.
0: 아,
1: 자 코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아, 잠시만 실시간으로 뭐, 지금
1: 예, 예.
0: 그 회원분 세 분도 나가셨대요.
1: 그나마
0: 어떡하냐?
1: 그나마 있는 사람들.
0: 뭐 어떡하냐?
1: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코너는요. 저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0: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1: 예.
0: 오늘의 귀중한 후보 지역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제2의 고향이죠. 프랑스 파리. 파리.
1: 와.
0: 아 진짜 오늘 좀 빡히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1: 그래, 요거를 정말 제대로 여행 가이드를 잘 해주시면
0: 아, 되지.
1: 요거 바로 홍보
0: 아,
1: 되죠.
0: 제2의 고향이라니까요.
1: 예.
0: Bonjour, au revoir, Sebong. 자, 그 다음에는요 귀신 보러 놀러 가는 살목지의 도시 예산이 서바이브 살아남았고요.
1: 아 예산 있었네.
0: 있습니다. 여기 지난 4월에 4876님이 추천해 주셨던 지역이죠. 세계선 박람회를 앞둔 여수가 다시 돌아와 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댕이 추천 지역이 있는데요.
1: 예.
0: 영미 씨 읽어주십시오.
1: 어딘가요? 6946번님.
0: 네.
1: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게 된다는 환승의 중심 신도림 얘기하고 싶어요.
0: 아.
1: 처음엔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갈아타는 지역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0: 어허.
1: 가보니까 백화점부터 영화관의 맛집까지 생각보다 뭐가 많더라고요.
0: 어허.
1: 신도림에서 누구 기다렸던 추억, 역사, 헤매던 기억 등등등 은근히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추천해봅니다.
0: 있어요?
1: 저는 스트립쇼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아 자우림.
1: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
0: 그렇지, 그렇지. 워낙 그 노래가 유명하니까.
1: 저는 그것밖에는 신도림에 관련된 얘기는 뭐가 없는데.
0: 나도 그 저 신도림역 근처에서 족발 먹은 것밖에 없는데.
1: 아 신도림 족발.
0: 어.
1: 아
0: 불족발.
1: 불족발.
0: 어, 어.
1: 그러니까는 이 노중훈 작가님이 의외로 그러니까 파리. 뭐 요런데 해외에는 강하신데
0: 홍콩
1: 어 강하신데 어?
0: 강하죠.
1: 의외로 국내에서 조금 약하다는 거야.
0: 그래서 네. 아 저의 순정한 마음을 모아서 파리를 네. 기대하면서
1: 아 네네네
0: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 돌려 돌림판 오늘은 좀 됐으면 좋겠네.
0: 아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막내 작가는 잡돌이를 당하고 왔어요.
1: 어.
0: 네가 만지면 왜 기계가 저렇게 망가지냐.
1: 그래 너가 잘못이다.
0: 어 그만 나를 불러라.
1: 그래
0: 자 네. 조심스럽게
1: 메타 좀 그만해라.
0: 돌려보겠습니다. 동전 넣었고요. 자 살포시 돌려볼게요. 자 어 나왔어.
1: 어?
0: 바로 나왔습니다. 노란색 공이고요.
1: 네.
0: 자, 과연 빠히인지.
1: 아, 그래. 빠히 나왔습니다.
0: 빠히. 자, 접혀진 종이를 폈습니다.
1: 오!
0: 여수.
1: 여수 밤바다 나왔습니다.
0: 성심성의껏 읽어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두 대 대표 고급 선물이죠. 탄소 매트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자, 그럼 당연히 여수 나왔으면 이 노래 응당 들어야겠죠? 예,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와서 저희 얘기 털어볼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왔고요.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
1: 덤벼요.
0: 아, 제가 먼저 덤벼요?
1: 네네네.
0: 아, 예. 아, 저 같은 경우 말이죠. 아, 몇 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1: 네네.
0: 저희 남편과 함께 그 여수로 놀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기로 했는데.
1: 아, 먼데, 여수 먼데.
0: 멀죠?
1: 서울에서.
0: 렌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저희 네. 남편이 그 당시에 네. 전기 자동차에 꽂힌 거예요.
1: 아하.
0: 전기 자동차를 빌리지.
1: 아하.
0: 심지어 저희 매니저가 차를 빌려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1: 아,
0: 아니다. 전기 자동차다. 네, 네. 저희는 아무 정보도 없었죠. 몰랐어요.
1: 네.
0: 가도 되는 줄 알았어.
1: 네.
0: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서울에서만 몰아야 합니다. 왜냐면 지방으로 갈수록 충전소가 없어.
1: 아니 요즘은 많이 늘긴 했어.
0: 지금은 늘었죠.
1: 지금은
0: 그
1: 늘었어.
0: 당시가 한 5, 6년 전이에요.
1: 아, 그때만 해도.
0: 그러니까 많이 배급되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기름이 또 빨리 아니, 전기가 빨리 닳아.
1: 예.
0: 그러니까 그 큰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가 또 한겨울이었어요. 추우면 왜 배터리 빨리 닳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전소를 찾으러 가는데 다 충전소가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충전하는데 1시간 걸려요. 충전하고 가는데 또 방전됐어요. 그렇게 13시간 걸렸어요.
1: 13시간?
0: 여수까지. 그래가지고 13시간. 그 또 어떻게 갔냐면 숙소까지 어떻게 갔냐면 결국은 지리산 휴게소에서 멈춘 거예요. 제로가 됐어. 밤 12시야.
1: 어떻게 해요?
0: 한방눈 내리고 있고 네. 레카차 타고 갔죠.
1: 그 정도면 있던 애정도 방전될 것 같은데 연애 시절이에요?
0: 아니
1: 결혼하고 나서
0: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랑 한 9개월 떨어져 있다가
1: 오랜만에 만났는데
0: 9개월 만에 만나서 우리 여수 가자라고 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사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1: 싸웠어요, 싸웠어요.
0: 싸울 수가 없죠. 9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렇지. 이런 걸로 싸우면 시간 아깝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13시간 동안 담소를 많이 나눴죠. 정말. 근데 또 오는 것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1: 어떻게 했어?
0: 밤새 충전했어요. 밤새 충전해서 잠 못 자고.
1: 네네네.
0: 아, 나 정말. 그래서 제가 여수하면은 이게 그 차 안에 있던 기억밖에 안 나요.
1: 아,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죠. 대화의 꽃이 실컷 피었겠네.
0: 그래, 맞아요.
1: 네.
0: 아, 저희 남편이 이 얘기는 진짜 방송에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0: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1: 아,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이 오고 있는데요. 네. 3920님. 와, 드디어 영미 언니 전남친 이야기가 아닌 에피소드를 들어봅니다. 김남훈님은요. 네. 탄소매트 드리겠다고.
0: 아, 감사합니다. 오. 예. 아, 이 정도면 탄소매트 받아야 돼. 진짜 13시간은 진짜.
1: 김남훈 선생님 월권이에요. 저희가 드리는 것이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진짜, 여러분 제가 예.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네네. 이거 검색해보려고 전기자동차 네. 검색을 했는데 검색도 안 될 때였어요 그때가.
1: 아, 너무 힘들었겠네.
0: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
1: 오래오래 기억은 나겠다.
0: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예.
1: 저는 뭐 또 먹는 얘기인데 네. 그 지난번에 엄마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여수 돼지국밥 그다음에 네. 할렐루야 호떡 먹은 이야기 했었고 네. 활용신이라고 그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예. 되게 유명해졌어요. 지금 그 짬뽕 짜장면 중에 뭐가 먹고 싶어요?
0: 지금요?
1: 어, 솔직하게.
0: 아, 난 짜장.
1: 짜장. 아, 여긴 짬뽕이 유명한데.
0: 아,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안 맞아. 모 작가님이랑 나랑.
1: 얘기는 여기서 끊어야겠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예. 역시나.
1: 예, 예.
0: 역시나 이행시부터 오고 있는데.
1: 아, 여러분들의 이행시.
0: 아, 심지어 저는 이 얘기를 처음 한다고 했는데 김동현님께서 아니, 이소영님께서 두 번이나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나 어디서 했지?
1: 한 아, 얘기야?
0: 한 얘기를 내가 또 했네.
1: 탄소매트 네. 쳐다보지도 말아요.
0: 아, 내가 이 그래도 이거 내가 돌려막기 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라디오에서 제가 이거 사연 보낸 건 아니잖아요.
1: 어떤 매트도 안 돼.
0: 안 돼요?
1: 질소매트, 뭐 이산화탄소매트 어떤 매트도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어. 네.
1: 자, 이행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실님인데요. 여수 이행시 갑니다. 여.
0: 여보세요?
1: 수.
0: 수진이?
1: 아, 오늘 날씨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상쾌한데요. 가을은 가을 하늘 같아요. 오늘 공활해요. 진짜 하늘이. 1585님. 자, 여.
0: 여행 가기 좋은 도시.
1: 수.
0: 수원으로 놀러 오세요.
1: 이 정도면 한파 붙잔 얘기죠.
0: 아, 좋아요.
1: 네, 수원과 여수 사이.
0: 반전 매력 있잖아요. 네, 반전 매력.
1: 1056님. 여.
0: 여봐라.
1: 수.
0: 수청을 들라. 대낮부터요. 지금 이 시간부터 2시 48분부터 지금 수청을 들으라고요. 아, 낮엔 좀 그런데. 아,
1: 이제
0: 괜찮으시겠어요?
1: 아, 그러니까요. 1056님. 네. 자, 장유민님은요. 오, 그래요? 오늘 밤에 KTX 타고 딸들과 1박 2일 여수 여행을 갑니다.
0: 와. 오. 그러면 오늘 잘 들어주시면 도움 되겠네요, 진짜.
1: 저희 이 코너가요, 어지간한 네. 가이드북 능가합니다.
0: 아, 그럼요.
1: 집단지성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0: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네. 한, 얘기했던 장소를 갔다 왔다고 인증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1: 맞습니다. 예. 어, 잘 됐네.
0: 김도영님, 네. 우와, 여수 백반집 때문에 여수로 이사 온 지 5년째입니다. 어허. 아내와 리트리버 고양이 두 마리와 같이 살고 있고요. 에헤. 여수에 맛집도 많고 인심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허. 저희는 애견 펜션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놀러 오세요.
1: 어, 그 어디 펜션인지 알아야 놀러 갈 거 아니에요?
0: 그래요. 여수 어디 펜션인지 어. 이름 알려주세요.
1: 그럼 소상공인 이제 응원합니다.
0: 그럼요. 서로 윈윈하자고요.
1: 저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여수 서교동에 있는 로타리 식당이라고 그 예전에는 이제 동네 주민들의 백반집이었는데 네. 방송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은 아~ 사람 엄청 많이 지금도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0: 예예.
1: 그런 백반집도 있었고 하여튼 맛있는 데는 많죠 당연히 여수.
0: 네. 어. 그리고 여수 출신이신 배우분들도 많네요.
1: 야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 예. 9666님 와 저 여수 사람이에요. 염혜란 배우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짱짱 백일섭 종마리 곽진영 개그우먼 김미려.
0: 맞아, 미려 언니지.
1: 어,
0: 맞아.
1: 김승혜 씨 여수 출신이에요.
0: 맞아요.
1: 참, 고종수 축구 선수도요. 오.
0: 야. 와, 맞네. 미려 언니가 맞아. 여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갓김치 있잖아요.
1: 어.
0: 미칩니다. 언니가 이거 갓김치 해서 보내주면 이거 미쳐. 여수 갓김치.
1: 너 오늘 오전에 김미려 씨랑 방송 같이 하고 왔거든요.
0: 어, 왜요?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일에.
0: 아, 예, 예, 예, 예.
1: 안 그래 물어봤어, 영미 씨. 그 영미 씨랑 되게 친하죠 그랬더니. 예. 그게 뭐 별.
0: 미려 언니가 크게 뭐 그랬다고요?
1: 농담이고 진짜
0: 아,
1: 좋아하더라고.
0: 나 진짜.
1: 진짜 좋아하더라고.
0: 노 작가님.
1: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0: 그러니까.
1: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래 진짜.
0: 괜히 그 너튜브 그 어그로그는 네. 그 가짜 뉴스처럼 예, 예. 그 이런 걸로 쇼츠 만들지 마세요. 예, 예. 뭐 김미려 안영미 아냐고 물어봤더니 크.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9: 파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8: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2: 어떤?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여수입니다. 여수. 자, 이행시가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희소같이 또 왔어요.
1: 자, 8918립 여.
2: 여관에 가면
1: 수.
2: 수건이 세 장.
1: 야,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웃긴 걸까? 아, 진짜.
2: 왜 애매하게 수건은 또 왜 세 장이야? 네.
1: 뭐 잊으셨겠지만 제가 모텔남이잖아요.
2: 아, 모텔남.
1: 전국에 있는 모텔 다 가보.
2: 그렇죠, 탑모텔.
1: 아. 근데 보통 짝수로 주거든?
2: 그럼.
1: 두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세 장은 뭘까?
2: 세 장은 싸워. 이러면 싸움 난다고.
1: 안 돼, 안 돼. 짝수 해야 돼요.
2: 이러면은 발바닥밖에 못 닦아. 이러면 싸움 나지. 자, 여수와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고요. 투바투의 하루에 하루만 더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0: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노노 아, 혼자 하셨고요.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오늘의 지역은 여수입니다. 여수. 파라나 이사님. 예. 관광버스를 타고 여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차가 막히니까

0: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에
3: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네, 이번엔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지역 여수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사연 볼게요.
3: 네, 6519님 여수 해산물집 사장님이 오, 장범준 씨가 오면 그날 손님들에게 골든벨을 울린다고 해서 우와. 장범준 씨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장님이 해외여행을 갔대요.
2: 때마침 정말 공교롭다.
3: 아, 그러네. 근데 직원이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본인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우와. 해서 그날 거기 있던 손님들 공짜로 다 먹었는데 사장님 진짜 짱입니다.
2: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3: 와, 그러면 와. 영미 씨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3: 이분이 장범준 씨 팬이니까.
2: 아, 그리고 여수 밤바다를 부르셔가지고 아, 장범준 씨가
3: 지역 상권에
2: 여수에서 아주 인기가 많단 말이죠.
3: 특정한 게 인기 많은 지역 있지 않아요?
2: 저요?
3: 네.
2: 저는 뭐 이제 의정부.
3: 의정부.
2: 네, 의정부에서 좋지. 좀 인기가 좀 있죠. 네,
3: 의정부 시장의 딸.
2: 킹카였으니까.
3: 네?
2: 의정부 킹카였으니까.
3: 퀸카요? 네. 퀸카 아니고?
2: 퀸카.
3: 아, 퀸카.
2: 네, 그래서 의정부 홍보대사도 맡았고 의정부의 얼굴입니다.
3: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2: 아이, 부대찌개죠. 당연히 부대찌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타이거 JK와 윤미래 씨와
3: 그렇죠.
2: 태양 씨와 네. 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3: 아, 모두가 그 키가 비슷해요?
2: 아니 의정부 홍보대사, 의정부 홍보대사로. 아, 예. 지금 부장님도 화가 났어. 아, 뭘로? 이러고 있어. 아니, 왜요?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 좀 이상한 겁니까?
3: 그 표정이. 네가 윤미래라?
2: 아, 네가 뭔데? 아니, 왜요?
3: 어, 진짜.
2: 나 참.
3: 그럼 나 김부장 좀 그러네.
2: 아, 좀 그렇네.
3: 네네. 1249님, 지금 여수에 출장 나왔는데요. 딱 여수 이야기가 나오길래 후다닥 보내봅니다. 여수 하면 다들 삼합이랑 게장 많이 드시러 가는데 사실 여수는 선어가 맛있답니다. 여수 놀러 갈 때마다 자주 가는 집 한 곳 추천합니다. 회포마라고 선어도 나오고 삼합도 같이 나와서 한 방에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선어는 그 활어 아니고 좀 숙성시킨 회 시간 두고
2: 아, 선어라고 하고
3: 이쪽 지방 그 여수에는 정말 선어회로 유명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봉산동에 있는 41번 포차라는 그 식당의 어머님이 해주는 그 모듬 선어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그 자연산 홍합이 있어. 네. 섭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건 내 주먹만 하거든 진짜로요. 그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어도 되는 기가 막힌 것들이 여기 많이 있지.
2: 서로의 You are sunshine 우럭 두 개 또. 네, 타이거 JK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안영미였고요.
3: 진짜 둘째에게 감사해요. 삼촌이 둘째 보고 진짜 제가 참는 거예요. 제 성격에 이런 게 가만 안 두거든 내가.
2: 진짜. 지금 빵빵 터진다. 지금 딱둥이는 지금 난리 났다. 뱃속에서 웃겨가지고 지금 발로 차고 난리가 났다 지금. 와 씨 엄마 최고. 9748번님 예. 한여름에 운동하다 갈비뼈 골절로 회사에서 3주 휴가를 받았어요.
3: 아이고야.
2: 남자 3명이 이때 아니면 언제 놀러가냐며 갑자기 여수로 놀러를 갔죠.
3: 어허.
2: 펜션에서 직접 캔 조개와 고기 바베큐를 상상하며 갔더니 어라? 그 먹이 유유. 심지어 여행 2일차 때부터 차량 에어컨이 안 나오면서 쪄 죽는 줄 알았어요.
3: 아이고야.
2: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

0: 여수하면 사연이 많습니다. 만나게 게장 먹고 나왔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통째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날 여수에 몇 년 만에 대설이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을 못했죠. 근데 다음날 또 차가 퍼져서 렉카를 불러야 했고요. 하지만 여수 낭만버스는 완전 짱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그 이상하게 여수가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네요. 전기차, 그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와.
1: 제2의 살목지다. 제2의 살목지야. 어?
0: 그게 예산 거예요.
1: 그 예산 거구나.
0: 지금 예산시 공무원이 들으면 이 발언 싫어합니다.
1: 아니, 이걸로 스토리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0: 희한하네. 공교롭습니다.
1: 레카차를 타게 된다니까. 자, 새싹입니다. 2562번님. 저 여수 사람인데 가쁜 여수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수 웅천의 인구커피라고 비엔나 커피 맛집이에요. 영면이 아가 낳고 여수 와서 믹스커피 말고 비엔나 커피 맛 마셔주세요. 사실 제가 하는 카페입니다. 만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0: 이게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송이에요.
1: 그럼요.
0: 본인 셀프 자기가 가게 홍보도.
1: 아,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인구커피 갈게요. 가겠습니다 제가.
0: 근데 이분이 여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일도 자기 직장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카페를. 예. 이런 분은 나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
1: 아, 그럼요.
0: 진짜로.
1: 예. 그리고 뭔가 믿음이 가.
0: 믿음이 가고 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2562님.
1: 꼭 가보겠습니다.
0: 파이팅 하십시오.
1: 네.
0: 5942님, 여수 토박이입니다. 여수 사람들은 공포의 금토일이라고 해요. 관광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1: 아이고, 아이고.
0: 부모님 댁이 여수 밤바다 벽화 골목 해양공원으로 유명한 근처에 사시는데 절대 주말에는 차가 막혀서 부모님 볼 엄두를 못 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 식사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 저는 이 마음도 이해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 진짜 관광객이 진짜 많이 가는 두드러진 곳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네. 강원도의 뭐 강릉.
1: 강릉 진짜 많죠.
0: 전라남도의 여수.
1: 네.
0: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경주 이런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살림집을 두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불편한 경우도 많지.
1: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장범준 씨 때문이다.
0: 그렇지.
1: 여수 밤바다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뭐 그전까지는 뭐 여수에 뭐 놀러 갈 생각을 했었나. 근데 여수 밤바다. 다들 그 밤바다 보려고.
0: 그럼 장범준 씨 노래 중에는 네. 그 지명이 들어간 건 여수 말고는 없나?
1: 없어요.
0: 예를 들면 뭐 안동 골목길 뭐
1: 그 거기 있지. 그거는 이제
0: 경동시장 뭐
1: 그 진성 씨 안동역에서.
0: 아, 그건 안동역에서 있구나. 뭐 또 하나 없나? 없구나.
1: 그래. 아무튼 이거 그런 바람에 어쨌든 여수가 홍보도 됐지만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가게
0: 그렇지.
1: 됐다.
0: 맞습니다.
1: 예. 네. 아, 신나영님께서 여수 가서 이번에 진짜 게장 먹지 말고 다른 거 먹고 오자 하는데 그렇게 결심해놓고는 갈 때마다 게장 먹고 안 먹으면 아수와서 계속 반복한다죠.
0: 근데 저 성함이 신나영 씨네요.
1: 네.
0: 신나영.
1: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다. 왜냐하면 라디오 통해서 회원 한 명 늘었거든 지금.
0: 아 여러분.
1: 북클럽
0: 네네네네네.
1: 회원 한 명이 늘었거든. 네. 기분이 좀 들떴어.
0: 김모모 씨인데요. 네. 감사드리고 그 제가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그 클럽의 이름은 이제 그놈의 맛집이라는 클럽인데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환불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시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철저하게 환불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나영.
1: 제목 자체가 그놈의 맛집 그놈의 뭡니까?
0: 지긋지긋한 그놈의 맛집 하여튼 간에.
1: 자, 여러분들 중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0: 네.
1: 여수와 관련된 사연 계속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 비행기.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한혜, 문세은 피처링 추의 비행기 듣고 왔고요. 노종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여수와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네. 사연 볼게요.
1: 9697님 결혼 1주년에 여수로 여행을 갔는데요. 낮에 케이블카도 타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재미있게 놀고 숙소로 돌아왔었죠. 나름 결혼 1주년이니 핫한 밤을 예상했으나 신랑이 레일바이크 타고 허리 아프다며 그대로 코 골고 잠들며 짝이 식었던 추억 아니 기억.
0: 아, 그 레일바이크를 왜 탔냐고. 허드렛니를 낮에 왜 했냐고. 이러면은 힘들지.
1: 그 레일바이크가 은근 힘들걸?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은근 품이 많이 들걸요?
0: 예. 아, 그리고 또 여수가 또 맛집이 많다 보니까 아, 또 맛집 돌아다니고 맛있게 드시고 나면은 그렇지. 또 식권증 오죠.
1: 혈당 스파이크 세게 오죠.
0: 자고 싶죠. 자고만 싶죠.
1: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는군요.
0: 예. 6413번님. 네. 여수하면 춘천 해변공원이죠. 이순신 광장 앞 유명한 김밥집에서 포장해서 해변공원에서 먹으면 바다에서 하는 피크닉입니다.
1: 아, 임진왜란 중에 5년간 피난하여 살았던 곳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송현마을에 위치한 웅천 자당공원 인근입니다. 당시 정대수 장군의 집을 빌려 약 50여 명의 일가가 머물렀었죠. 이 정도면은 뭐 역사학자신 거죠? 아, 8.7님 진짜로 심용환보다 낫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0: 철민석 씨인 줄 알았어요.
1: 심용환보다도 내가 보기엔 낫다고 봐요. 심용환은 잘 모를 거야 아마 이 정도는.
0: 몰랐어. 예, 예, 예. 심지어 인원수까지 50여 네. 명까지 일일이 셌단 네. 얘기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순신을 아들로 둔 어머니는 그래. 야 이게 그러게. 상상이 안 된다.
0: 와 어떻게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네. 사람을 아들로 아 우리 딱동이도 모를 일이에요.
1: 네. 당연하죠.
0: 혹시 모를 일입니다.
1: 그럼요,
0: 진짜.
1: 그럼요. 예. 전 세계를 빛날. 예. 아, 뭐 안 빛나더라도 자체만으로 물론 중요합니다만.
0: 예, 예, 예. 예. 예. 김도영님, 네. 아까 그 1주년 신랑을 잠재웠던 레일바이크 아쉽게도 운영 중단됐습니다. 바다 보면 타기 좋은 곳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남편들 재울 일 없으니까 신혼들 여수로 놀러 오세요.
1: 자, 핑계거리 없습니다. 레일바이크 안 해요.
0: 내가 그때 민원들이 많이 들어갔어. 저기요. 저기요.

0: 아, 죄송한데 저희 남편이 레이바크 있다가 지금 잠들었거든요. 저기 여보세요. 네, 저희 남편도요. 아니 그쪽도요? 아, 저희 남편도요. 아, 이상하게 레이바크만 타고 가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잠만 자더라고요. 네,
1: 이제는 뭐 핑계거리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아니, 없습니다,
0: 그렇게 해서
1: 여러분.
0: 이제 이게 없어졌나 보다.
1: 아, 우리 저 좋은 정보 알려주신 김도영님 네, 감사드리고.
0: 더 이상 남편분들 핑계거리 없습니다.
1: 7766님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여수에 놀러 가서 아이고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우리 차 박은 아저씨는 면허 취소 수준.
0: 어머.
1: 그날 요단강 건널 뻔했지만 아저씨 합의금 덕분에 재수하고 제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와 잘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게 무슨 말? 아, 입원했는데 그 병원 간호사랑 썸을 타고 결국 잘 됐다는 얘기야?
0: 그렇죠. 재수도 하고.
1: 어, 이 정도면은 히치콕의 스릴러 영화 서스펜스를 뛰어넘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0: 뒤에서 박았던 분은 면허 취소가 됐지만 어, 나는 뭐 나쁘지 않은.
1: 야, 내가 병원에서 나를 간호해주던 간호사와 그렇죠. 잘 됐단 얘기잖아요.
0: 그게 쉽지 않은데.
1: 쉽지 않지.
0: 와, 진짜 제가 볼 때는 등으로.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던지 아니, 말씀을 정말 잘하는 분이셨던지.
1: 아, 그렇지.
0: 아, 진짜.
1: 아, 이런 일이 있구나.
0: 0423번님, 여수는 돌산이 유명합니다. 특히 네. 그 앞에 미남 크루즈 선상에서 불꽃놀이 해주는데 하늘에서 불꽃이 펑펑 터지면 환상적이에요. 어허. 딸아이가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해서 손으로 잡고 쏘는 폭죽을 사줬는데 애가 그거 쏘는데 옆에서 새우깡 받아먹던 갈매기가 맞아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냥 봉변당한 갈매기, sorry.
1: 그러니까 새우과자 먹으려던 갈매기 폭죽 맞았네. 이거잖아요.
0: 갑자기, 어이, 뭐야, 이거. 어,
1: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연 보내주셨는데 돌산은 이제 갓김치가 유명하죠. 네, 제일 유명하고. 아, 갓김치 좋아해요? 그 특유 알싸한 맛이 있잖아요.
0: 그쵸.
1: 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0: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1: 많이 안 좋아하는구나.
0: 찾아먹진 않아요. 찾아먹... 미려 씨가 선물해주면은 저한테 주면은 그거는 먹는데 다른 갓김치는 저는.
1: 그렇구나. 네. 그 이제

0: 9% 오르면서 와. 이렇게 간장에다 찍어 먹는 거야. 맛있지.
1: 그럼 그 개 이빨이라는 거는 그 멍멍이 이빨을
0: 그렇지, 그렇지,
1: 거예요?
0: 그렇지.
1: 어. 아, 진짜.
0: 왜냐면 개장어의 안쪽 이빨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1: 아, 장어한테 이빨이 그렇게 많다는 건 몰랐네. 자, 8731번님. 4년 만난 전남친 색이 바람핀. 아, 난 또 전남친 색이, 색이. 바람피는 걸 여수 덕분에 잡았네요. 우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울리는 알림 별다방 여수 지점에서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했더라고요. 어? 차량 등록이 제 카드와 연동돼 있어가지고 바로 제 카드로 결제가 된 거였어요. 어머, 어머. 그 색이는 연차까지 내고 회사 여직원이랑 여수를 놀러 갔더라고요. 조상이 도왔지만 기분은 정말 너무너무 더러웠던 애증의 여수입니다.
0: 아, 그럼 결국은 관계가 끝났겠죠?
1: 아, 당연히 끝났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지. 조상이 도왔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0: 그럼 8731님은 여수를 못 가게 되는 걸까? 앞으로도?
1: 아니 왜? 아니 갈 수 있죠.
0: 그래 이런 뭐 이런 세기 때문에
1: 애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애는 있잖아요.
0: 맞아요.
1: 갈 수 있죠.
0: 이런 세기 때문에 여수의 매력을 포기할 일은 전혀 없지. 아이, 그럴, 당연하지.
1: 근데 대단하다. 어떻게 일을 띵까고 어떻게 그 여직원이랑 여수까지 갈 생각을 하냐?
0: 근데
1: 대단하다.
0: 연동이 돼가지고 저기서 벨이 울린 거라잖아 지금.
1: 대단해, 대단하다. 바지런하다. 바지런해.
0: 자, 오랜만에 새싹 문자인데요. 3936님입니다. 저희는 유명한 게장골목에 있는 건어물 가게인데요. 이름은 여수 바다곶감인데 3대째 운영 중이고 건어물 중도메인이라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여수 오시면 한번 구경 오세요.
1: 예.
0: 와, 근데 3대째를 한다고?
1: 와. 이런 또 믿음 가죠.
0: 믿음 가지.
1: 그럼요, 그럼요.
0: 아, 나 건어물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든지 특히 이제 그런 해산물류도 말리면 식감이 쫄깃쫄깃해지고
1: 네네네.
0: 감칠맛이 올라가거든요. 맛있지.
1: 건어물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0: 아, 뭐 오징어, 문어 안 가려요. 사주고 얘기하든가요.
1: 굳이 사드릴 필요가 있나요? 본인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분들 중에도 추첨을 통해 본인 손가락 씹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0: 아, 짭짤하다고? 아, 그래요. 뭐 비슷하겠지.
1: 자, 이분들 중에도 추첨을 통해서 아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탄소매트 받아갈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뽑아볼게요. 동해 피처링 박재범 1의 굿데이.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아,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근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여수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 네. 오늘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연은 뭔가요?
5: 아, 저희가 광고 나가면서 네. 회의를 좀 했습니다. 예, 예, 뭐가 제일 웃겼느냐. 일단 소재는 정해졌습니다.
4: 아, 예.
5: 레일바이크죠.
4: 레일바이크. 너무 재밌었어요.
5: 사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4: 예.
5: 그렇죠. 일단 처음에 레일바이크 때문에 벌어진 그 그렇죠. 해프닝을 보내주신 9697님이 한 분 계시고요.
4: 네.
5: 지금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
4: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 다 오라고,
5: 오라고
4: 하셨던
5: 업데이트 정보를 알려주신 김도영님이 계세요.
4: 예, 예, 예.
5: 요 두 분께 저희가
4: 네.
5: 대상과 아차상을 나눠드릴 건데
4: 네.
5: 영미 씨가 골라요.
4: 그거는 우리 작가님들이
5: 아 작가님들이
4: 예, 선정하는 걸 왜냐면 저는 알잖아 바지 사장이라서
5: 아 그렇지
4: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5: 아,
4: 그거는 저희 작가님들께서 분배를 오케이. 해주실 거고요.
5: 오케이, 오케이.
4: 어쨌거나 저쨌거나 레일바이크에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9697번님 예, 먼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5: 네.
4: 9697번님 결혼 1주년에 여수로 여행 갔는데 낮에 케이블카 타고 레일바이크 타고 재밌게 놀다가 숙소로 돌아왔죠. 나름 결혼 1주년이니까 핫한 마음을 예상했는데 신랑이 레일바이크 타고 허리 아프다면서 그대로 코골고 잠들며 짝이 식어도 추억 아니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께 탄소 매트 보내드리겠고요.
5: 네네.
4: 아, 그리고 레일바이크 중단 소식 알려주신 김도영님께 아차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5: 아, 예예예. 3235님이요. 여수 사람입니다. 차 시동 걸자마자 들리는 여수 얘기에 깔깔 웃었습니다. 여수가 이렇게 토크거리까지 된 게 너무 신기하네요. 뿌듯하다고.
4: 예, 예.
5: 여러분 저희는 모든 지역을 기다리고 있고
4: 그럼요.
5: 여러분들 추천 지역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4: 7353번님 여수 돌산 진모 축구장 앞에 큰 붕어빵 푸드트럭이 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일반 붕어빵보다 더 크고 맛있어요. 제가 팔고 있습니다.
5: 좋아 좋아.
4: 좋아요.
5: 아니 저는 괜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 이런 보통 겨울에들 많이 드시잖아요.
4: 네네.
5: 그럼 이분들은 날 따뜻해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이.
4: 뭘 걱정해? 그 안에 또 아이스크림 넣고 그러면 또 더 맛있어지는데.
5: 아,
4: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자체 개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 그렇지, 그렇지,
4: 아니면은
5: 그렇지.
4: 그 안에 또 피자를 넣어가지고 피자 붕어빵도 만들고.
5: 아니 뭐 다른 뭐 계절 메뉴를 파실 수도 있겠지.
4: 그렇죠, 그렇죠.
5: 그렇지. 좋습니다.
4: 네. 7200번님.
5: 이 와중에 분위기 깨지만 밤바다는 왜 보는 건가요? 밤이라 온통 까만데.
4: 제 말이요.
5: 어?
4: 아니 여수 밤바다든 을왕리 밤바다든 밤에 보면은 그냥 까매요. 못 봅니다. 이게 뭐 어떤 경치 이런 것도 못 봐. 근데 왜 그 밤바다를 보러 여수를 가는 건지.
5: 밤바다는 귀로 보는 바다예요.

0: 갑자기 네. 뭔가 운치 있어지네. 네.
1: 그놈에 맞지. 많이들 네, 참여해 주시고 네, 그렇죠. 네, 네. 예.
0: 하지만 그 아까 그 한 분 외에는 네네. 더 이상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네. 합니다.
1: 여러분
0: 열 분 정도는 차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안영미 씨와 관련된 어떤 것도 받기 싫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냉담하실 줄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0: 왜 또 나를 걸고 넘어져요?
1: 아니 안영미 걸 준다는데. 답답하네.
0: 아 2978번이 가평 레일바이크
1: 쓰고 대하면서
0: 진짜 그랬으면 네. 좋겠다. 네.
1: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오버.
0: 오빠가 뭐예요?
1: 뭐 see you again 뭐요?
0: See you again.
1: 어, 오빠. 오빠.
0: 나 또 오빠. 오빠.
1: 오빠 말고 오빠. 오빠.
0: 오빠 알았다 오빠.
1: 오빠.
0: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Most Orchestra 버전으로 듣는 밤양갱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작가님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오빠.
0: 오빠. 응?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 나 드디어 찾아 들어오셨네. 여기 두 대 맞아요? 맞아. 아유 앉으라고 앉으라. 아유 내 무릎이에. 그냥 들으면 돼. 듣기만 하면 돼. 앉아 엔조이. 안영미랑 그냥 웃어 제껴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개를 못 다해드린 사연들이 많습니다. 박정원님, 저도 3년 전에 장모님과 와이프와 처음 가봤는데 여수 밤바다의 어두운 귀로 듣는 감성이 아니라 네온사인 덕에 화려하고 한려해상의 수려한 모습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 같네요. 아,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또 있었네요. 가본 분들만 아는 거야, 그쵸? 4548번님, 여기는 인천인데 방송에서 가게 이름 홍보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여수 이야기하면서 상호

이름도 소개해 주시길래 용기 내 봅니다. 인천에 오시면 논현동에 숙성부심 들러서 숙성고기 드시고 시원한 매실차도 한잔하고 가세요. 영미 씨도 한번 오시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숙성고기 좋아하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 모시고 한번 가야겠네요. 인천. 네, 인천 논현동. 아, 두 대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중소 가게분들 남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윈윈하자고요. 뭐 언젠간 대기업 이길 날 와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부르르. 2558번님 취업 준비 중입니다. 뭐 백수란 얘기죠.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요. 실상은 너무 불안해서 커피 한 잔도 덜덜덜덜 떨며 마셔도 되나. 뭘 해도 속이 꽉 막힌 듯 불안하네요. 역시 일하는 게 최고양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어딜 못 가고 막상 이렇게 쉬는 기간에는 또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아, 전 그래도 불안하더라도 이 시간을 조금 그래도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진짜 여수 밤바다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0606번님 내가 바로 어버이로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남편이랑 둘이 캠핑 왔습니다. 남편이 만든 연어 숙성에 낯술 때리는 중이에요. 부러우시죠? 예, 부럽네요. 부러워.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다. 와, 이 대낮에 맥주 한 캔 딱 해가지고 이제 심지어 애들도 없어. 남편이랑 같이 둘이. 야, 요런 거 잘 맞는 것도 요것도 진짜 천운인데, 그쵸? 박하연님, 아니 다음 주에 두 대 보라 스케줄에 장항준 감독님 이름이 있던데 대박, 진짜예요? 천만 감독, 장 감독님?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 저도 몰랐는데 진짜로 다음 주에요? 저는 그렇게 막 확 반갑진 않는데 저는 박지훈 씨가 왔으면 좋겠지. 장 감독님은 어차피 우리 회사 식구라서 뭐 언제고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아, 참. 아이도 뭐 오신다고 하니까 뭐 그 반겨는 드려야지. 예,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영화 뒷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자고요. 또 혹시 알아요? 박지훈 씨가 또 응원하러 와줄지.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그리고 소란의 딜리버리 듣고 오셨고요. 0318번님. 두 대가 중소기업이면 어느 방송이 대기업이죠? 두 대가 방송계 하이 닉땡이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렇죠. 저희도 뭐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웃음 만큼은 정말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숫자로 따지자면 청취율 우린 숫자에 또 약하잖아요. 또 숫자로 따지자면 조금 그렇다. 하지만 언제고 올라갈 것이다. 희망을 갖고요. 3833번님. 제천 사시는 어머님과 정선에서 곤드레 밥으로 점심 먹고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드라이브 겸 문경세제 가고 있습니다. 전 59, 어머니는 79, 딸은 35. 새 모녀 봄바람 맞으며 어버이날 보냅니다. 아이고, 너무 좋겠다. 정말 3대가 함께 지금 여행 가고 계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중이신 거예요? 아, 그거 자체가 너무 부럽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겠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투데이 엑서사이즈 피니쉬 2XP 오늘의 운동 완료 오운환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1372번님, 5054번님, 이보람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825번님, 용인에 사는 37살 혜진이라고 해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정조효공원. 이름처럼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공원인데요. 겉보기엔 동네 공원 같지만 바로 옆에 사도세자의 윤건능이 있어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마음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됩니다.

정조 효공원에 들어서면 넓은 잔디광장 사이로 산책로가 곧게 이어지고요. 걷다 보면 장승과 돌담, 정조가 행차하던 장면이 새겨진 타일벽이 차례로 나타나는데요. 벤치 하나에도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어 걷는 내내 이곳이 그냥 공원은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효심이 담긴 공원이라 오늘 같은 날 더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5월 8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순디 안녕하세요. 라디오 들으면서 먹으려고 찹쌀 도넛과 소금빵도 준비했어요. 아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드시는 거죠? 아 갑자기 어버이날 얘기하다가
1: 전문 백조싱크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장필순의 풍선 들으셨습니다. 아, 역시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이고 우리 장필순 씨의 목소리 너무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4183 쓰시는 분. 어제 저녁부터 조카들 봐주고 있는데 아직도 하루가 안 끝났네요. 내일이 오긴 할까요? 아, 참. 조카들이랑 힘들죠. 맞아요. 이렇게 조카들이랑 매일매일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가끔 이렇게 봐주면은 처음엔 재밌다가 갈수록 에너지가 정말 맞아요. 아, 내일이 올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자, 9397 쓰시는 분. 엄마랑 고사리를 다듬고 있어요. 많이 지루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순디 방송이 참 재밌어요. 모처럼 엄마랑 데이트하는데 완화가 있어줘서 참 고마워요. 완화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고사리를 다듬으면서 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어떻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시면서 어떤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되나요? 뭐 이 노래 좋다라든지 뭐 이렇게 예전에 이런 노래도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참 분위기 좋게 이렇게 다듬으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사이가 좋은 모녀인 것 같아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모바일 커피 쿠폰 2장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어머니랑 또 이렇게 커피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죠. 정엽의 노래입니다. 그대라는 말.

정엽의 그대라는 말에 이어서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귀여운 노래요. 샤워를 해야 해. 자, 다음 곡으로 이어드릴게요. DNCE의 댄스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입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를 만든 데이빗 포스터가 공동 작곡 프로듀스한 노래인데요. 작업 초기부터 샤카칸을 염두에 두고 쓴 곡이라 임시 제목도 샤카였다고 합니다. Through the Fire는 역경을 뚫고 시련을 딛고 라는 뜻이 담긴 표현이고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샤카칸이 가진 힘있는 음색이 말 그대로 딱 들어맞는 내용과 멜로디죠. 여러 사람이 리메이크했지만 원곡이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

이제 뭐 취향의 공유 오늘 뭐 오늘 어버이날은 농담이고 오늘 어떻게 취향의 공유에 샤카칸의 곡을 한 곡 여러분들과 듣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듣고 있다가 정말 이 노래가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부모의 나이 분들이 많으시겠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 곡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참 좋아요. 좋은 명곡은 뭐 언제 들어도 어떤 무엇을 하며 들어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4508 쓰시는 분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듣는데 문자는 처음 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셔서 자 이수진님이 취향의 공유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젊은 시절에 자주 들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곡이 떠올라 공유합니다. 저와 샤카칸을 제가 샤카칸을 고른 마음과 아주 딱 같은 마음으로 이분도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 나이일 수 있어요. 자 이수진님이 같이 공유해 주신 곡입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This Happy Madness. 이분이 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들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엄마가 라고 부모님 맞네요. 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스테이시 켄스의 This Happy Madness 이수진님의 취향의 공유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스테이시 켄트의 This Happy Madness 들으셨고요. 그 뒤로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수진 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19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꿈에서 순디를 만났어요. 연예인 꿈은 처음 꿔봐서 깜짝 놀랐네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친절하신 순디였어요. 연핑크 티셔츠를 입으셨었는데 오늘 정말로 핑크 티셔츠 입은 건 아니겠지요?

0: 좋습니다. 핑크 티셔츠 입은 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정말 꿈에서 제가 또 꿈에 잠 가가지고 119 쓰시는 분이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잠깐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뭘 그렇게 놀라세요. 뭐. 자, 이제 자주 완벽한 하루 이상수입니다 보면 들으면서 살짝 주무실 때 제가 자주 출연할 겁니다. 한번 출연하는 게 어렵지? 제가 119 쓰시는 분 꿈에 자주 들어갈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631호 쓰시는 분. 오랜만에 엄마 집 왔어요. 오늘 저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어요. 굽기 전 불멍 마냥 잠시 보고 있는데 이 여유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어머니와 고기를 또 바베큐를 또 하는군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부 마지막 곡으로 불독맨션의 헬로 마이 프렌드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육과 고환율, 보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과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차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과의
1: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편안한 노래 들었어요. 루카스 그레이엄 그리고 미키 가이턴의 홈무비스 들었습니다. 3호 쓰시는 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상순님 목소리와 노래 감성이 너무 좋아서 차 안이 뮤직박스가 되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위기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곡이 또 아주 감성이 너무 풍부한 아주 편안하게 듣기도 좋고 이렇게 저같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멍하니 근데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멍하니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심규선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8929 쓰시는 분. 우리 집 어린이한테 외할머니 집 가서 점심 먹으라고 했더니 치킨 너겟을 구워주셨다네요. 오늘 태권도에서도 행사로 콜팝 파티 한댔는데 상수님 콜팝 아시죠? 콜팝 콜라와 팝콘 맞나요? 콜라 팝콘을 같이 먹는 그런 파티인가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몸에. 아이들은 참 좋아하겠네요. 팝콘하고 팝콘이 아니라가 집으로 가고 있어요. 대전으로 가고 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 좋네요. 완화 들으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안전운전 천천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렇다 할 어버이날 사연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니까요. 또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열의 노래 듣죠. 기억할게.

이승열의 기억할게에 이어서 태연의 타임랩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50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객지 생활하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집이 그득하고 아주 좋은 날을 보낼 것 같아요. 벌써부터 행복하답니다. 아, 이제야 드디어 어버이날 같은 사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이 가족을 이렇게 한 군데 모이게 하는 그런 날이죠. 그것만으로도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뭐 그 거창하게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죠. 8297 쓰시는 분. 오늘은 시어머니랑 단둘이 MG식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카페에서 시어머니 인생샷 건져드리느라 팔이 다 저리네요. 그래도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어머님 모습에 제가 더 힐링이 된 하루였어요. 라고. 아,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버이날에 두 집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시어머니랑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굉장히 보기 좋네요. 아, 8297 쓰시는 분, 나중에도 뭐 이런 날 아니더라도 데이트하시라고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두 장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엄마가 당나귀고 엄마가 말이면 노세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노세, 버세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군요. 노세가 어떤 당나귀와 말 사이에 태어난 잡종을 노세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찍어야 되는. 물론 언제나 찍는 상승 퀴즈지만 이거 한번

정답을 풀 수가 없고 그냥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냥 찍게 만드는 그런 문제죠. 자, 이건 바로 정답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건 뭐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뭐 맞든 틀리든 그렇게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분은 참 나빠요. 아빠가 당나귀고 엄마가 말이면 노새가 맞습니다. 노새는 부모의 장점을 물려받아 말의 힘과 당나귀의 인내심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덕분에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아빠가 말이고 엄마가 당나귀인 경우에는 버새라고 부르는데요. 버새는 노새보다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해 노동력이나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버새는 조금 약간 소외된 그런 말이 되겠네요. 뭐 노새는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버새는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새는 일해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더

더 벌어야 된다 너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한자가 당나귀 노라고 해서 노세라고 합니다. 아, 어쨌든 오늘 또 또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맞을 때가 있으면 틀릴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으면 맞을 때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오늘 정답 5였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검정치마의 노래입니다. 젊은 우리 사랑.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8: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7: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8: 고형량이 뭔데?
7: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8: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9: 유통 골뱅이.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CHS의 하이웨이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

0: 처지는 회장군계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장군계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이제 참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목포 MBC 1번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사랑을 퍼준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희생한다고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도 않는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이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서로 김해남의 당신과 나 사이를 추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멀어 외롭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 상처 입지도 않는 최적의 거리를 찾게 도와주는 이 참고서를 어버이날 펼쳐둡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혈연으로 묶여진 가까운 관계야말로 최선을 다해 사랑의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관계에 대해 돌아보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 대신 고마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요. 자,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형님도 얼마 안 남은 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될 텐데 뭐 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가지고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혓바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니 근데 설해섬이 어디입니까? 설해포구에 있나? 설해섬? 오, 아 걱정해 주시네. 그나저나 어제 백캠에서 이슈가 됐던 아저씨의 혓바늘 오늘은 상태가 좀 어떠세요? 예. 상태가 예. 어제보다 낫습니다. 그럼 된 거죠? 어제보다 오늘 나았어. 뭐야 이거? 아 설해섬이 이거예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 위치한 인공섬? 아, 처음 들어보는데 설해섬? 아 제가 세빛 둥둥섬은 들어봤어도 설해. 야. 저는 어릴 때 예전에 밤섬에 가서 밤섬에 거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예전엔 밤섬에 그 땅콩밭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 거기서 땅콩을 막 애들하고 함께 서리에 먹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릭 제임스의 You and I 들었고요.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방탄꼭지 에어니플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미래에셋증권 도드라만돈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한양에서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에어니플.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

네, Twisted Sister. 'We Not Gonna Take It' 들었습니다. 예, 440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Twisted Sister. 'We Not Gonna Take It'. 아, 설의 폭우 아니고 솔의 폭우죠. 아, 제가 예, 설의 폭우는 없어요? 혹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예, 찾아봤어요 제가. 없더군요. 미안합니다. 예, 솔의 폭우 이선미 씨. 아, 오늘은 뭐 신청곡 데이인가요? 아닌데요. 오늘 3, 4부는 화요일에 못한 예, 배신의 한 수 진행할 겁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7061번으로 청해 주신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날씨의 키워드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전국 곳곳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날아가는 물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겠고요. 제주를 비롯한 전남 해안과 충북 또 경북 전북 일부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 질도 좋을 예정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낮에는 좀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22도, 일요일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선 그림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 관람객들도 너무 많이 몰려서 도저히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감동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예술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나리자는 영화배우나 축구선수 같은 셀럽에 가깝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가 한 말이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보테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보테로가 그린 모나리자라면 쉽게 몇 마디 감상평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페르난도 보테로는 유명한 작품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오마주했다. 그가 옛 거장들의 작품들을 다시 그린 걸 보면 슬며 웃음이 나온다. 과하게 부풀려진 모나리자의 모습은 범접 못할 신비 같은 걸 걷어내서 우선 친근감부터 든다. 은근히 그림 속 여인에게 애정까지 생긴다. 쉽고 재미있고 유쾌한 모나리자다. 여러 작가들이 그린 모나리자의 수많은 패러디작 중 가장 유머러스하게 여겨지는 보테로의 작품이라 공격성이 덜 느껴져서 무엇보다 좋다. 철수는 오늘 보테리스 모어라는 용어를 들었다. 보테리스 모어는 보테로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이자 특유의 과장된 인체 접근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 인터뷰에서 보테로는 통통하고 푸근하고 우스꽝스러운 몸매에 대해 이런 변명을 했다. 나는 뚱뚱한 여성을 그리지 않았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지만 사실이다. 나는 볼륨과 관능적인 형태에 관심이 많다. 여자, 남자, 개, 말을 그릴 때 항상 볼륨감을 생각한다. 예술가는 이유도 모른 채 나처럼 직관적으로 어떤 형태에 끌리곤 한다.

네, 네킨 콜. 목소리가 진짜 이거 저 이런 목소리를 벨벳 보이스라고 하는데 아 정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부드럽죠. 네킨 콜의 모나리사 들었습니다. 아, 내 컬러링인데 오 0368번으로 예,

0: 이글스의 Take it to the limit. 24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427번. 아니 조용필님이 형님 맞아요? 이럴 수가. 어쩌다 뭐 어쩌다가 뭐가. 용필이 형이요 형님 맞죠 그럼. 아 참나 이 왜 제가 더 형 같아요? 금혜진 씨, 9살쯤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중년. 와 사연 보내서 광역 삐삐도 받았더랬죠. 감사합니다, 금혜진 씨.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네.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빌리 조엘의 NST였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시판 치킨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대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1: 네,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전설적인 팝 아이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정기 영화 마이클. 자, 모바일 예매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안톤 후쿠아 감독 그리고 조카인 자파 잭슨이 주연을 맡았어요. 지금 뭐 6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네. 야, 이번 주말 전세계 흥행 수익 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 자, 영화 마이클 우리나라에서는 5월 13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50분 선정해서 영화 마이클 모바일 예매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추진해야죠.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은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자,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어느 앨범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0: 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킨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갑상선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네, 찰리 푸스 피처링 정국. 네, Left and Right 들었습니다. 와, 진짜 저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그 광장에, 와, 그 BTS 보려고 정말 인파가 모여있는 거 뉴스로 보면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예. 아, 이거 비속어입니다만 한번 씁니다.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어우. 5376번 2270번으로 찰리 포스 피처링 정국 Left and Right 들었습니다. 5376번으로 문자 보낸 친구는 지금 프랑스에 있네.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에 갈 겁니다. 배철수 삼촌 프랑스 가보셨나요? 자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봤는데? 와, 몽마르트 언덕 밑에 있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도 뭐 사먹었는데? 고마워요. 여행 잘하고 와요. 야, 조금 전에 제가 보테로 얘기했잖아요. 예, 콜롬비아 화가. 5366번으로 바로 또 AI가 그려준 임진모님입니다 하고 보테로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좋은데 그림? AI 이 친구들 그림 잘 그리네. 그 임진모 씨가 어울리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친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KB국민은행,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스마트하게 달리고
11: 기름값 걱정 날리고
1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
0: 날씨 좋은 거하고 저 배순탁 씨 못 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4: 이런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0: 아니, 정주영 씨가 네. 혹시 오늘 축구 캠프에서 유럽 챔스 결승 스코어 맞히는 내기합니까? 이 뭐 무슨 소리?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신혜림 씨는.
15: 모르겠는데요. 뭐 유럽에서 뭔 일이 있긴 있나 봐요.
14: 유럽 뭐 여러 가지 일이.
15: 그렇죠. 항상 여러 가지 일은 있죠. 네.
0: 아, 이거 목마르트 언덕 밑에 있는 햄버거 가게 자리.

0: 있나 모르겠네. 아니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햄버거를 먹은 거예요.
1: 예, 그 말씀 저희 이제 네. 사석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때.
0: 네네. 네네. 아 그나저나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1: 네.
0: 그 왜 이강인 선수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1: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말 그대로 1.5군 정도 되는.
0: 아, 폼 좋은데 지금.
1: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시즌에는 좀 완벽하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0: 아니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는 우리한테 잘 된 일일 수도 있어요.
1: 체력 보충.
0: 그러니까. 네네. 너무 거기 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하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1: 그렇죠. 저희한테는 너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니까.
0: 치명타죠.
1: 네네네. 네. 지금 왜냐하면 미드필더에 정말 중요한 선수인 황인범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서
0: 그러니까 야.
1: 이강인 선수는 진짜 있어야 됩니다.
0: 그 지금 큰 난제예요. 우리가 그나저나 저 이번 월드컵 중계는 MBC는 빠졌잖아요.
1: 네네.
0: 그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1: 제가요?
0: 아니 왜 MBC? 아 이거 월드컵을 우리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MBC가 응?
1: 송명석 PD가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있으니까요.
0: 뭔데?
1: 뭐라도 하겠죠 뭐.
2: 그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0: 그래요? 네. 아유 우리 송명석 PD 좀 안 좋은 추구형인데.
1: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아이디어 내지 마요. 아이디어 사람들 내 아이디어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아이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라도 어떻게 이거 배철수의 축구 캠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한번 그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림 작가가 게스트로 나와서.
2: 야, 제가요? 제가 나옵니까? 네. 아 그렇군요.
1: 신혜림도 이해하는 축구 캠프.
0: 그거 괜찮네. 네. 괜찮아 괜찮아.
2: 뭐, 네, 제가 어떤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건 좀 맞긴 하죠.
0: 그래도 네. 그동안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네. 많이 축구 얘기를 주워들어가지고
2: 네.
0: 지금 축력이 좀 높아진 거 아닙니까?
1: 아, 풍어를 축구요? 읊을 수 있죠.
2: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근데 제가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자꾸 흘러가가지고 어디까지 제가 주워 담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0: 우리가 배순탁 씨하고 저하고 막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는군요.
2: 자꾸 흐르더라고요. 아 제가 막으려 그랬는데 이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주워 담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는 될 수 있겠네요. 네. 월드컵 압니다. 네.
0: 지금 대한민국 이제 월드컵 네. 하잖아요.
2: 네.
0: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2: 북중미 월드컵 압니다.
0: 근데 네. 그 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하는지는 압니까?
2: 아 그걸 모르네요.
1: 요번에 얘기하셨잖아요.
0: BTS가 대통령
2: 군 멕시코 그 5만 명 네.
0: 아 지금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군지는 압니까?
2: 아 압니다. 제가 그분은 그 워낙에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축구를 싫어했던 기점이 2002년 월드컵 때였잖아요.
0: 2002년 월드컵
2: 그때
0: 때
2: 그때 제가 이제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때도 워낙 유명하셔서 알고 있었죠.
0: 네. 네. 아는군요.
2: 압니다.
0: 야, 뭐 네. 대단한 걸 알고 계시네요.
2: 네.
1: 뭐 감독 알고 손흥민 이강인 알면 됐죠 뭐.
2: 알죠.
1: 그렇죠.
2: 네.
1: 네.
0: 손흥민 이강인 알죠.
2: 알죠.
0: 김민재 압니까?
2: 알죠. 나폴리 그쪽에서 뛰셨었잖아요.
0: 야 나폴리에서 뛴 걸 알아요?
2: 네.
0: 지금은?
2: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네요.
0: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멈칫하는 네. 이 선이 있어요 저한테.
0: 나폴리. 야. 피자 좋아합니까?
2: 좋아하죠.
0: 얘기가 너무 맥락 없이 가는 것 같은데.
1: 아 근데 피자가 참 네. 좋은 음식입니다.
0: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야 근데 저번에 어떤 쇼츠를 보는데 그 어디 시장인가 어디서 이탈리아 친구가
1: 네.
0: 무슨 전 부추전이었던가 김치전이었던가 아니 빈대떡이었던가 하던 걸 막 먹는 거예요. 야 이걸 이게 세계화에 돼야 된다고 막 저

0: 피자는 음식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1: 이탈리아 친구가요?
0: 이탈리아 친구가
1: 그 친구
0: 아, 알베르 알베르토 아니고
1: 예. 네. 아 알베르토는 그 이탈리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은.
0: 어.
1: 네. 아니 물론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분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다른 거를 깎아내릴 이유는

0: 이때 당시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신장 이식이 필요할 만큼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다고 합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제임스 블런트가 본인 신장을 이식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서 신장 이식이 안 됐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기부자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건강이 악화돼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블런트가 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1: 네.
0: 생각해서 쓴 노래가 이 몬스터스라는 곡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우리가 뭐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부모님한테 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지켜주거나 쫓아주는 역할을 항상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이나 고통, 불안 같은 그런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괴물을 내가 쫓아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정말 성장한 두 성인으로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긴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네, 이제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서 제임스 블런트가 혼자서 약간 울먹이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뒷부분에 아버지가 같이 등장을 하세요.
1: 오.
0: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제임스 블런트의 음악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에 다행히도 신장 이식을 받으셨대요.
1: 네네.
0: 수술이 아주 잘 끝나서 지금 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1: 야, 어버이날이니까 아주 의미가 있네요.
0: 네.
1: 자, 그럼 제임스 블런트 몬스터스 듣겠습니다.

0: 네, 제임스 블런트 몬스터스 들었습니다. 얘기 없이 듣고 들으니까 아, 느낌이 확 오네요.
1: 저도
0: 네.
1: 이거 뮤직비디오 봤는데 옛날에 놀란 게 뭐냐면 진짜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2: 아버지하고요?
0: 아니 제가 볼 땐 네. 아버지가 더 잘생기셨는데.
1: 아, 예. 진짜 아버지.
0: 아 진짜로? 예, 예. 아버지가 인물이 나.
1: 제가 제임스 블런트한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전에 사실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는데 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네.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도 분이세요. 네. 그 아들만 둘이죠. 저하고 제 동생하고 네. 그 아버지하고 함께 어디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네. 아, 이 자식들은 이거 아버지 얼굴 반도 못 따라가네 이놈들. 저희들한테 무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못생겼다고.
1: 이런 얘기는 임준범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만큼 잘생기셨어요. 네. 아, 깜짝 놀랄 정도로 미남이십니다. 네.
1: 저는 외탁했습니다.
0: 예, 그, 이 사람 외탁했다 그러면 뭐 어머님이 인물이 좀 떨어진다는 거야? 뭐예요 지금?
1: 저희 어머니 엄청 미인이십니다.
0: 그 근데 얼굴이 왜 이래?
2: 너무 대놓고.
1: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인 거죠.
0: 신혜림 씨, 네. 어머님 잘 계시죠?
2: 아우, 네, 건강하시고.
1: 네. 네. 신혜림 작가 어머님 정말 저는 이제 뵌 적이 있는데 너무 너무 선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0: 그 얘기 왜 붙여?
1: 그냥 뭐 한번 붙여봤습니다.
0: 자, 그러면 네네. 0192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셨는데 이거 형님 방송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세 분이 그냥 수다 나누시는 시간인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방송 좋네요. 아, 이거 원하시는 분이 계시네.
2: 아, 그러네요.
0: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자, 음악 소개하시죠.
1: 네. 최근에 프린스의 신곡이 발표됐습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사후에.
0: 아, 그럼요.
1: 네. 네. 발표된 곡이고 생전에 이제 녹음해 놓은 곡인데요. With This Tear라는 곡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곡은요, 프린스가 원래 다른 가수를 줬고

0: 그래가지고 올해에 프린스의 목소리로 이제 발매가 됐다고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거의 그냥 스튜디오 버전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셀린디온 버전하고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린스 특유의 그 팔세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오늘 한번 프린스의 어쨌든 신곡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1: 아, 두 곡을 이어 들으면 좋은데.
0: 네.
1: 시간이 안 돼.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프린스를 듣고요 여러분께서
1: 아니. 네. 셀린 디온을 먼저 듣고.
0: 예.
1: 셀린 디온 듣고.
0: 예.
1: 광고 뒤에 프린스 음악을 듣는 거죠.
0: 아, 그러면은 셀린 디온은 92년, 네. 프린스는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1: 네. 예. 자 그러면 셀린 디온 버전으로 With This Tear 들으면서 두 분과 작별합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4: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비가 또 오겠습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뮤직 소 차일드 초콜릿 타이 들었습니다. 02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이었고요. 자, 7시 44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네. 근데 동생이 좋아하는 곡 시청했어요. 동생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 재밌네. 예. 게임들 많이 하는 모양인데. 롤게임 많이.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1270 또 허재 역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잘못 나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1270 허재 역시 고맙습니다. The Verve의 비트

스윗 심포니.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감나무에 까치집이 안 보일 때 된장을 가르라고 하십니다.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보다 잎이 피어나는 속도와 온도에 맞춘 훨씬 현명하고 살아있는 말이죠. 평생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런 생생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거창한 관념이 아닌 매일의 구체적인 밥벌이와 일상 속에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MBC 생활정보. 보육과 고환율, 보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과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2차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을 통해서 하고,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내 앞에서 힘든 속 얘기를 꺼내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상대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건데요. 그냥 들어주는 건데 뭐가 어렵나 싶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경청은 일단 내 마음이 환하게 비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둠이 드리워져 있으면 상대의 어떤 이야기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내 생각, 내 의견이 꽉 차 있다면 타인의 얘기가 들어올 틈이 없죠. 말끔하게 비워진 마음이야말로 경청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청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환하게 비우고 성심성의껏 타인을 위해 한 번쯤 그려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8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정승환의 너의 내일로부터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할 땐 고민 상담 같은 거 받아주는 것도 버거운 게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진짜 이제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일 경우가 많거든요.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할 땐.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막 약간 엉켜있는 부분들을 내가 알아서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들어야지만 아, 이 친구가 진짜 가진 고민의 방향과 원인과 이런 게 좀 보이고 어떤 말이 필요한 건지 또는 그냥 뭐 동의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막 파악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리스닝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부엉이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이분은 경청하고 때에 따라 필요한 시까지 처방해 주는 것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임스 스미스의 Tell Me That You Love Me 듣고 오셨고요. 김아름님, 저 올해 애들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인생 최초로 운동회 종목에서 공동 1등도 해보고 선물까지 받았네요. 세상에, 아이들 덕분에 인생 최초 운동 1등을 해내신 거군요. 얼마나 남다르게 뿌듯했을까. 어쩌면 아이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이 입장에서 진짜 이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체육대회 같은 데서 내 가족이 잘 해내는 거 보면은 얼마나 도파민이 터지는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의지님, 친구가 괄사 사준 게 있어서 괜히 턱선이나 팔뚝 문지르고 있어요. 뻘개지는 피부 보며 시원하다 했더니 아들이 괄사 쓰면서 얼큰한 거 먹은 듯한 리액션 하는 거 처음 본대요. 아이, 이게 또 근데 뭔가 어릴 때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죠. 시원하다라는 말.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나 이렇게 뭐 뭉친 데 풀 때. 근데 의지님 괄사 그렇게 피부 빨개지도록 쓰면 안 돼요. 예, 네.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얼굴은. 턱선도 그렇고. 그게 림프를 풀어주는 그런 용도라서. 근데 림프는 막 세게 자극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좀 아쉬울 만큼 살살살살. 사실 뭐 팔이나 이런 데는 종아리 이런 데는 저도 세게 하지 않고는 못 빼기거든요. 괄사 말고 뭐 다른 막 마사지봉 같은 거 쓰긴 하는데 그런 데는 저도 못 참죠. 근데 얼굴은 진짜 살살해야지 그렇게 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조성욱님, 이나님, 명절 연휴에 누구 사연 읽히는지를 운전 내기 했던 부부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그 뒤로 틈날 때마다 하루 마무리를 별밤과 함께 하는데요. 아내는 지금 홈베이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먹고 평가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바쁜 직장 틈틈이 미래를 그리며 노력하는 아내를 보면 귀엽고 기특합니다. 이나님도 맛 좀 보실래요? 볼래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재미나게 사는 부부입니다. 성우님 부부.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우님 손을 들어드려가지고 아내분이 그래도 되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바꿔 잡아주셨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함께 듣던 부엉이들도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뭔가 좀 판결이 필요하다 싶을 때 저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철, 세진의 베스트 러버.

윤석철 그리고 세진의 베스트 러버 그리고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들으셨습니다. 1924님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옷장에 사계절 옷이 다 있어서 포화 상태였거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옷 정리하며 별밤 듣고 있어요. 지난 계절 옷은 분명 다 세탁해서 넣었는데도 꺼내니까 뭔가 답답한 냄새가 빨기 귀찮아서 스팀 다림질 중인데 그냥 한번 빨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아, 근데 너무 귀찮아요. 아,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번 세탁소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마른 거 다 널고 개는 것도 일이라서 귀찮은 거 너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안 입고 오래 접어둔 옷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는 분명히 세탁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하고 아니 왜 일한 것도 없는데 혼자 퀴퀴한 냄새를 품기 시작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옷 관리라는 건 참 고수가 따로 있지요. 정리도 그렇고. 6047님께서 대장부엉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라디오를 켜요. 곁에서 쫑알쫑알 수다 떠는 친구처럼 종일 함께 지내다가 아이가 자러 갈 준비하는 밤 9시 30분이면 라디오를 끕니다. 이 생활을 6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주말에는 평일처럼 라디오를 챙겨 듣지 못하니까 주말 아닐 때 꼭 틀어주세요. 금요일은 나올 리가 없는 칼리드의 Saturday Night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요일까지 지정을 해주셨어요. 루틴 속에 함께하고 있다니 너무 기뻐요. 함께 오늘도 수다 떠는 기분 느껴주셨을까요? 노래 함께 듣죠. 칼리드의 Saturday Night.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보이스투맨 노래를 제가 간만에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었는데 많은 부엉이들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김한철님이 추억 돋는다. 진짜 힘들 때 들었던 노래. 고미영님은 중학생 때 LP로 듣던 곡이에요. 어느새 30년이 넘게 지낸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저 희한하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클래식이 된 명곡들은 그래도 그 이후로 자주 듣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잊을만하면 듣게 되잖아요. 근데 보이스 투맨 노래가 신기하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히트곡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올타임 클래식은 또 아닌 그런 참 애매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곡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전 히트를 기록해서 우리 모두의 추억에 녹아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그 어떤 계보에 들지 않아서 누가 한번 생각나서 틀어야지만 듣게 되는 노래. 희한하게 그렇게 지겹게 들었던 보이스 투맨인데 오랜만에 듣게 된 분들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보이스 투맨의 노래는 아주 익숙함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을 선사하는 곡이라면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전혀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매력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인데요. 루시 이번 신보 중에 더블 타이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맨 처음 날 틀었던 타이틀곡과는 다른 곡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곡이에요. 곡 작업을 이제 조원상 씨가 많이 하는데 이분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쪽의 음악을 수록곡에서 종종 보여주시죠. 아주 어마어마한 또 그 실용 음악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런 곡들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 예측불허의 미아 함께 느끼고 싶어서 오늘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루시의 카멜레온.

루시의 카멜레온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체조경기장 입성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래 아, 어떻게 퍼포먼스 할지 진짜 기대가 많이들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하죠 올 테고요. 자, 어버이날이라 가족 관한 얘기들이 좀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명호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

엄마입니다. 엄마는 62년생이시고 30년 넘게 페인트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 저희 집 베란다도 직접 칠해주셨습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매일 성실히 일터에 나가 일하신 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편하게 다니라고 차도 사주고 집에 반찬 갖다 주시면서 몰래 제 지갑에 용돈도 넣어주셨어요. 엄마 머리카락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걸볼 때마다 이젠 일 그만하고 쉬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30년 넘게요. 얼마나 베테랑이실까요? 아직 쌩쌩하실 거예요. 그래도 되게 좀그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여전히 좀 이제 나이 드는 게 보이는데 일을 하는 모습이 좀 짠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막상 그 나이가 되면은 내가 가진 사회적 쓸모에서 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멋있다고 감탄해 드리고 엄마의 프로페셔널함에 찬사를 보내드리는 것. 지금은 그게 더 응원이 될것 같아요. 0790님, 이번에 제가 운전해서 엄마랑 외가 다녀왔어요. 날도 좋고 시원하고 피자랑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서 먹었답니다. 제차 끄는 게왜 이렇게 신나고 재밌죠? 너무 좋아요. 한참 이제 지금 좋을 때가 있죠, 운전하는 게. 그게 저도 뭐 운전하는 거 한참 동안 좋아했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또 정해져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 또래에는 아직도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거기가 내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통로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즐겁게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을게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어서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들었습니다. 김금정님, 축하해줘요 이나씨.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제 폰 만져줘서 이제 차 안에서 시동 안 걸고도 폰으로 별밤 들을 수 있어요. 그전엔 제가 할 줄 몰라서 매번 차 라디오 켜서 들었거든요. 항상 위로의 밤을 갖게 해주는 별밤 고마워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아들 8월에 제대해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무사히 제대하자고 이나 씨가 전해주세요. 제가 전할 수 있나요? 아드님 군대에서 별밤 듣고 계실까요? 과연 듣고 계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와, 그래요. 올 8월까지 그때까지 진짜 무탈하게 마지막까지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드님. 예, 덕분에 저는 매일 평화가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라디오도 금정님도 더 자주 함께 해주십시오. 김동근님, 여자친구랑 장거리 커플로 지낸 지 8년째입니다. 처음부터 롱디여서 별 느낌이 없긴 하지만 오늘은 얼굴 보고 돌아가는 버스에서부터 많이 보고 싶네요. 유다빈 밴드 항해 신청합니다. 8년째요? 세상에. 롱디 커플의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가 되어주십시오.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이런 사연 올 때 제일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경험치가 없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리움을 신청곡으로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항해.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이제 참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시인님 5월에
1: 네.
0: 지출 많으신가요?
1: 많죠. 늘 많지만 5월에 많아요. 날씨가 좋은 것도 한몫하고요.
0: 아, 그렇지. 그냥 자발적인 소비로도 많고
1: 네.
0: 결혼식 좀 있고.
1: 결혼식 많죠.
0: 네. 하긴 뭐 이제 우리가 시인님은 아직 그 주변에 결혼식 많나? 저는 이제 누군가의 뭐 친척 뭐 이런 식으로 제 주변은 이제 뭐 잘 없고.
1: 저는 그 자제분 결혼식에 갈 일이 많아요. 뭐
0: 자제까지요?
1: 그 문단의 선배님들.
0: 맞네, 네, 선생님들. 맞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계시면은 진짜 이제 5월은 항상 결혼 시즌이고 어버이날 있고요.
1: 맞아요.
0: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1: 그냥 밥 먹는 걸로.
0: 식사 항상 같이 하세요?
1: 네네.
0: 저희 어머님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게 5월 5일이 생신이시라 어린이 때는 어린이인대로 손해로.
1: 퉁치고.
0: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1: 같이.
0: 좀 그렇게 돼서
1: 정확히 곱하기 2가 되고 이런 미덕은 없나요?
0: 그래서 요번부터 곱하기 2로 챙겨 드렸습니다. 네, 두둑하게 좀 챙겨 드렸고요.
1: 네.
0: 근데 참 그게 참 얄궂게 그렇게 걸려 있어요.
1: 크리스마스
0: 생일이.
1: 전후에 생일 맞은 맞아. 분들도 약간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주 넉넉하게 피해 있어가지고요.
1: 네.
0: 자, 아무튼 그리고 SNS에 또 시인스러운 게시물. 올리셨는데 사진 고즈넉한 사진과 함께
1: 네.
0: 그해 극락강 정토 이렇게 올리셨어요.
1: 네.
0: 그해가 앞에 붙으면 다 왠지 시적으로 느껴져요.
1: 있어 그해. 보이죠? 네, 제가 잘 찾았습니다.
0: 네.
1: 다 붙으면 돼요.
0: 아, 네. 역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요한 SNS 되게 예쁘게 꾸미시는 것 같은데 SNS를 그래도
1: 자주 하면 안 되고요.
0: 저는 자주는 안 해요. 할 게 없어서.
1: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올리면 안 돼요.
0: 아, 그거 가끔 참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래도 많이 참고 있어요, 요새는. 막 왜 유명인이랑 사진 찍으면 거.
1: 네.
0: 너무 올리고 싶은데 이제 참아야지. 그게 제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의
1: 네.
0: 결심이에요. 약간 내 들뜬 모습을 너무 여기저기 보이지 말자.
1: 아니면 난 크게 연연하지 않되 그래도 알리고 싶다라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0: 네.
1: 분기나 반기로 사진
0: 한꺼번에.
1: 잘라서 이렇게 편집해서.
0: 괜찮다. 나중에.
1: 네.
0: 그 안에 사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마치 다른 거는 그냥 들러리죠.
1: 맞아, 누군가 확대해 본다고요.
0: 네. 그거 참 괜찮네요.
1: 네.
0: 기사화를 피하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1: 네.
0: 아, 올해 말에 한번 밀린 자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과 시 퀴즈에 답도 해보고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눌 겁니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0: 대견한 사람은 분명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1: 저 근데 그 네. 빛이 네.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는 진짜 할 일 없을 때 아마 다 그 일들은 초등학생 때 했던 것 같은데
0: 그 소시적에 네. 식물이 자라는 것도 관찰하셨죠.
1: 네, 움트는 그 순간 봤고 네. 눈 결정 당연히 봤고 그리고 약간 그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0: 아, 그거를 그거 안 해봤다.
1: 보고 있어요. 그리고 땅거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런 거 되게 어릴 때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걸 그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0: 재주를 훔치고 싶다고 한 화자처럼 어떤 재주를 만약에 우리가 훔칠 수 있다면 훔치고 싶은지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네, 정미진 님께서요. 훔치고 싶은 재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넉살이랑 센스요. 다른 건 노력하고 시간 들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건 타고나는 고급 기술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럽고 탐이 나요.
0: 이 센스는 네. 무엇으로 길러지는 걸까요? 길러지는 걸까?
1: 센스는 불안감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0: 어떤 원리로요?
1: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지나 센스나 감각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경직되거나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0: 맞아.
1: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살핀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센스의 근원이거든요.
0: 맞네.
1: 이 순간에 갑자기 한마디 말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돌려주거나 이게 다 센스죠.
0: 예. 맞네요. 진짜 꽤나 이제 예민한 기질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게 센스겠군요.
1: 저는 그냥 자평하지만 센스는 있는데 넉살이 없어요.
0: 넉살과 센스는 완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1: 둘 다 래퍼이긴 한데.
0: 그러네. 넉살과 이 센스.
1: 네. 어쨌든.
0: 넉살은 좀 달라.
1: 넉살과
0: 센스는 약간 네. 근데 병행시키기에 조금 어색한데.
1: 멀리 있죠.
0: 네. 네. 미진님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이건 원 플러스 원 할 수가 없어. 이거가 함께 있는 거는 나는.
1: 네.
0: 우리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넉살 있으면서 센스 있는
1: 오히려
0: 사람?
1: 완전히 반대향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넉살도 좋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센스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사줘.
0: 맞아. 그것에 좀 네. 그걸 좀 불쾌하지 않게 표현할 때 아유 네. 친구 넉살 좋네.
1: 우리가 뭐 센스티브하다, 뭐 예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넉살과는 먼 얘기죠.
0: 멀어요, 멀어. 네.
1: 하나만 선택하시죠, 미세님.
0: 예, 네. 지금 타겟팅이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판다님, 요리의 재능 훔치고 싶어요. 저는 소금에 원수진 사람처럼 짜게 만들거나 팬케이크를 수치로 만들거든요.

0: 친구가 불좀 약하게 쓰라고 해서 배고프니까 빨리 익으라고 한 거라 답하니 그럼 넌 이제부터 어디 내려갈 때 빨리 가게 뛰어내려라 라고 해서 당시에 그런 거구나 해놓고도 불 앞에 서면 냅다 최고 온도로 높여 최고 속도로 달립니다. 먹는 건 진짜 잘하는데 아쉬운 마음.
1: 저는 완전히 자기를 잘 진단했고 이제 요리가 늘 일만 남았다. 제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음식을 매일 하는데 절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계란말이, 계란찜, 팬케이크 뭐 이런 거거든요.
0: 불 조절과 기다림.
1: 불을 처음부터 급한 마음에 제일 끝으로 올려요. 뭐그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거는 센 불로 될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0: 그렇죠.
1: 튀기거나 볶는 것도
0: 네.
1: 너무 세면 안 되는데.
0: 저는 불을 세게 쓰는 게 오히려 무서워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반대로 약하게 쓰는 스타일이라
1: 네.
0: 그래서 또 그르치는 스타일이었어요.
1: 아.

0: 이 어조에도 짜증이 있죠. 뭐라고?
1: 그죠.
0: 이렇게.
1: 왜 그러지? 좀 그것도 좀 분석해 주세요. 시인님 은근히 모든 것의 그 기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그럴 때 종종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도 안 되게 작은 목소리로 발음을 뭉갰는데 상대가 되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때 진짜 미안해요. 그냥 알아듣는 척 해주는 거거든요. 그치?
1: 계속 되물음 네. 좀 당하는 편이라.
0: 그래서 내 말을 못 들었겠지? 그냥 무안할까 봐 해줬겠지? 또 한편으로는 내 말이 안 중요하다고?
1: 맞아. 아, 참 이상해. 이거 잘 안 들리는 거가. 좀 그래서 아,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퇴화를 할 텐데 아, 참 어르신들이 어르신이 된다라는 것은 되게 복합적으로 서운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배려하고 나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구님,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편이라 수학자라는 재주가 정말 탐나요. 이성적인 머리로 척척 계산해내는 사람을 보면 반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0: 반해.
1: 암산자라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는.
0: 아. 이거 30% 하면 얼마야? 뭐 이럴 때 바로 탁 나오면 네네. 58,200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1: 근데 진짜 왜 그 산수까지는 괜찮은데 수학은 또 완전 달랐거든요, 저는.
0: 아, 그렇죠. 네.
1: 너무 어려웠고.
0: 전 둘 다 몰라서 어려워서.
1: 산수도 좀 약하세요?
0: 네. 전 지금 58,200원이라고 뱉었는데 정가가 얼마여야지 30%에 58,200원이 되는지를 네. 머릿속으로 해보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마시키지 마세요.
1: 약 한 18만 원 아닐까요?
0: 네? 넘어가시죠. 6505번님. 이것도 재주인지 모르겠으나 잘 먹는데 안 찌는 능력 정말 부럽습니다. 물론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알지만 저도 먹방 크리에이터처럼 많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걸까요?
1: 이거는 이제 체질 이슈.
0: 네.
1: 어떠세요?
0: 저도 부러워요. 그 대식가 분들 보면 맛있는 걸.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배고플 때 맛보았던 맛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음식도. 그래서 저런 분들은 3분의 2 지점이 차도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정말 맛있을까라고 부러운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식비가 또 얼마나 들까?
1: 맞아.
0: 연비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리고 진짜 왜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그 먹방 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 안 가는 건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할 때 오히려 살이 쪄요.
0: 아.
1: 네, 이게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고 하면서 참 희한하죠. 운동을 해야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면 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운동이 결국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빠져야 될 살도 빼주고.
0: 그렇죠. 그 체형과 별개로 많이 먹는 분들 제 친구들 보면 넉살이 좋아요.
1: 뭐가 좋아?
0: 넉살.
1: 넉살 또 나오네요.
0: 급식실에서도 학창시절에 네. 그 급식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친해져 있어요. 많이 주거든요. 넉살 좋게.
1: 그리고 흡수율은 어때요?
0: 뭐 좋은 사람 있고
1: 나쁜 뭐 사람 있고
0: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 있지만
1: 시인님은 어때? 그냥 평균?
0: 아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한 얘기인데 저한테 잘못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1: 뭐죠?
0: 남의 집에 갈 때 밥 먹고 가라. 왜?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된다. 방공기 남겨라. 이런 거 알려주셨거든요.
1: 진짜?
0: 근데 잘못된 거였어요. 그냥 맛있게 한 공기를 비우면 좋아하시죠. 뭐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1: 그쵸.
0: 반을 딱 남겨서 전도 안 먹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1: 그게 되게 옛날에는 이해가 된다.
0: 옛날 문화예요.
1: 살림
0: 그죠. 정말
1: 말라고.
0: 밥 먹었어? 라고 할 때 정말 밥이 중요하던 시기에 오래된 관습인데 저까지 내려왔어요.
1: 아주 이 선비 가문의 느낌이
0: 배 안 고픕니다.
1: 납니다. 네. 자, 부엉이들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기고 피처링 빈지노의 너를 원해.

0: 정기고 피처링 빈지노의 너를 원해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시인님은 뭐 제주 하나 뭐 훔친다면?
1: 저는 등산이나 러닝 하시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저는 혼자서 못해요, 그렇게.
0: 왜?
1: 그냥 산에 가서도
0: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못해요?
1: 30분 만에 뭔가 심심하고 그래서
0: 진짜?
1: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적인 운동과 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못해요. 정적인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래서
0: 아니,
1: 너무.
0: 거기선 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1: 아, 그래요?
0: 예. 네. 되게 혼자 잘하실 것 같은데 의외다.
1: 그래서 방에서 명상은 가능하지만 뭐 그렇게 몸을 쓰면서 깊은 생각이 안 돼요.
0: 근데 누구랑 같이 가면은 돼요?
1: 그러면 이제 수다를 막 떨면
0: 예. 네.
1: 네, 좋죠.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런 운동할 때.
0: 그렇군요. 또
1: 근데
0: 의외예요.
1: 멋있잖아요. 혼자 뛰고 혼자 산행하시는 분들, 하이킹하시는 분들.
0: 예, 네, 그렇죠.
1: 저는 못합니다.
0: 그렇군요. 외로움 많이 타는 시인님과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와서 연애 사연, 사랑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마무의 기대해도 좋은 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랑 고민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읽어주세요.
2: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연애 중인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30대 중반 여자고요. 이 나이대 사람들이 그렇듯 최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벌써 4개월 정도 됐네요. 차분하고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해서인지 첫날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데이트하면 즐겁고 같이 있어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말이죠. 이 남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런 남자입니다. 대학도 집에서 다녔고 지금도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대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 지금은 자취 10년차 직장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살림은 혼자 다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남자친구가 자취를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지만 세탁기 돌릴 줄도 요리할 줄도 간단한 집안일조차 모를 땐 가끔 저의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은 집에서 청소도 좀 하고 그래 라고 돌려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내가 하면

0: 엄마가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 어떡해? 라는 남자친구와 그때마다 식는 제 마음. 물론 데이트할 때는 좋아요, 즐거운데 가끔 결혼한 미래를 상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남자는 가르치면 된다.
1: 마음이 식는데요. 이러면은 좀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보통 좀 아유 뭐 한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그것이 약간 뭐 매력의 일부로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무튼 좀 정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식는다고 하신 거 보면.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만약에 결점이라면 이 결점이 마음이 식을 계기까지 갈까라는 의아한 마음은 들어요. 너무 작은 결점 아닐까? 왜 그러냐면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안 가르쳐봤으니까 잘 따라올 수도 있는데
1: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남자친구 쪽 입장이라 아.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좀 너무 오냐오냐 잘한 것도 있고 집에 누가 엄마든 뭐 살림하는 그 주 살림 책임자가 그냥 아 저걸 보느니 그냥 내가 한다 마인드가 많으면은 저처럼 이제 안 늘게 되거든요.
0: 그냥 아, 그렇죠.
1: 저 말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네가 야 내가 또 일 더 만드는 거야. 이게 뭐 물론 그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길 바라는 마음과 진짜로 일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래서 L님이 참아야 돼요. 약간 좀 허술하게 치워놔도 네. 거기에 짜증을 내지 않으면은 늘기는 늘거든요.
0: 얼마나 늘어요?
1: 뭐 그냥 근데 이것도 거슬리는 정도가 개인차가 있잖아요. 청결도나 네. 이 정리가. 네. 근데 L님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면은 아 약간 걱정되네.
0: 예를 들면 빨래를 개면 누가 다시 개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죠.
1: 저요?
0: 네.
1: 저는 제가 엉망으로 갠 상태로 그냥 제 옷장을 넣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근데 마지막 대충 막 엉망으로 개진 않고
0: 갠다고 개죠.
1: 칼각은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네, 갠다고 갠는데 네. 마지막에 그냥 쑥 넣어놓고 뭐 이런 거죠.
1: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저는 근데 좀 어지르는 사람이긴 해가지고
0: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한데 어느 날부터 느꼈는데 이 재료로 우리 엄마는 왜 이런 맛을 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재료로 하면 조금 더 좋은 맛을 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집안일을 많이 한다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설거지 하는데 엄청 물을 많이 쓰고 오래 걸리거든요. 반면 음식은 빠르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1: 우와.
0: 청소는 좋아하는데 빨래는 잘 못 깨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일이 세부 전공이 있는데
1: 맞아.
0: 그 세부 전공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1: 그치 그치 네. 뭐라도 재주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처방 시를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엔터벨룸의 Need You Now.

0: 빨래를 갠다. 김남극. 햇살이 올 속에 담은 빨래를 갠다. 따뜻하다. 접은 빨래 속에 손을 넣으면 만져지는 이 햇살의 속살. 이 온도를 뭐라 할까? 속옷이나 양말 또는 아이의 체육복에 남은 온기가 가시기 전에 방식이 이게 더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차라리 백지에서 가르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습관이나 이해가 안 가는 방식을 다 지우는데 다툼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1: 아, 맞아. 요새 도구가 좋아져서.
0: 저는 이 빨래 건조기를 집에 들이고 나서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1: 그거, 그리고 그거 있죠. 제습기.
0: 제습기.
1: 제습기도 굉장합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식기세척기. 아, 혁명이에요.
1: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꽤나 애가 똘똘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아직 제가 불신하고 있지만
1: 아, 그래요?
0: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잘했어? 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또 좋아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이 집안일이 큰일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가르치면 된다. 분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뭐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거를 일단 다 몰아줘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거는 이제 어떤 재능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0: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0: 네, 플라스틱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배달용 용기에 묻은 고추기름을 완전히 씻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1: 네.
0: 한번쓱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안 씻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서 충돌이 날때 크게 싸우는 거지.
1: 맞아.
0: 네.
1: 아, 잘 내셨으면 좋겠다. 예. 네, 아무튼 그분이 좀 깔끔을 한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 남편분이. 그래야
0: 그렇죠.
1: 자기도 이제 막상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안 됩니다,
0: 안
1: 애인이.
0: 됩니다.
1: 자, 아무튼 이렇게 또 박준 시인과 함께 이시 얘기로 연애 사연을 좀 해결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좀 해드려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게요. 연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 받고 있고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이문세의 사랑을 말해요 듣고 저는 돌아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또 뵙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슈일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쥐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9: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0: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8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백영주님께서 둘째가 고모네 놀러가서 오랜만에 첫째와 외동놀이 했어요. 인사동 가서 첫째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며 신나게 놀았네요. 가끔 아이들도 떨어져서 시간 보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도 같은데요. 아무튼 가끔 뭐 그런 식의 시간 여건이 되면은 마련해 보는 것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존박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0: 빨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전화가 편한가요? 문자가 편한가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주제죠. 전화가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영것만 딱 말하고 끝내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이른바 콜포비아인 분들도 많습니다. 대신 톡은 내가 원할 때 문장을 다듬어서 답장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죠.

0: 사람에게 느끼는 소통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답은 없는데요. 방식보다 중요한 건 전하고 싶은 마음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1: 999개의 읽지 않은 문자들, 미처 다시 걸지 못한 부재중 전화들, 더 미루지 말고 오늘은 꼭 먼저 안부 남겨보시죠.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1: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8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이수연이 피처링한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피어나머니 태호
0: 기호입니다.
1: 네, 평소에 여러분은 문자, 전화 둘 중에 어떤 소통 방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어때요?
0: 저는 친구면 전화? 저는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1: 맞아.
0: 읽는 것도 힘들어서 네, 그래서 그냥 뭔가 빠르게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전화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전화가 안 좋은 편 전화가 좀 안 좋을 때는 가끔씩 그 주제가 왜곡돼서 그냥 쓸데없이 너무 길게 전화할 때 있어요. 그냥 딱 1분 2분 안에 끝내도 되는 대화를 막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데 막 갑자기 다른 대화로 막 새어나가니까 좀 그게 살짝 불편한 거지. 그 외에는 전화가 훨씬 더 빠르고 좋던데요?
1: 저도 그래요.
0: 그렇죠?
1: 저도 전화를 훨씬 좋아해요. 저는 애초에 그 이 타자 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0: 네, 저도요. 되게 힘들어요, 저거.
1: 저도 전화가 훨씬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친친방 친구들은 문자도 좀 볼까요? 3468님께서 일할 때는 무조건 전화가 최고 아닌가요? 빨리빨리 해결되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나면 기가 쑥쑥 다 빨려서 묵언수행합니다.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톡만 보냄. 사실 크크크 보내면서 안 웃음.
1: 저는 킥킥킥 보내면 웬만하면 웃어요.
0: 저는 킥킥킥 보내도 안 웃을 때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아니, 그냥 살짝 비워 있을 때 쓰는.
1: 저는 킥킥킥 보내면 웬만큼 웃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쓸 때.
0: 그 킥킥킥이랑 흐흐흐는 좀 다르잖아요.
1: 흐흐흐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살면서. 그거 왜 써요? 언제
0: 살짝
1: 써요?
0: 머쓱할 때? 막 예를 들어 막 오늘
1: 저는 애초에 머쓱할 만한 그런 사람 거는 받지 않습니다.
0: 아 막 예를 들어 막 왜 늦었어요? 막 이러면 아 죄송해요 못 일어났어요. 크크크는 좀 뭐야 대놓고 웃네 이런 느낌이고 흐흐흐 하면 아 진짜 죄송한 마음 그런 느낌이죠.
1: 아 그런 느낌.
0: 아이 저 외국인이에요.
1: 아 그런 느낌.
0: 외국인데 이런 그 강도 차이 아는데.
1: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1: 근데 킥킥킥 하면은
0: 야, 뭐야
1: 뭐지?
0: 그런데 근데 또 저희 멤버 정섭이는요 또 그걸 둘 다 섞어서 쓰던데 키어 키어 키어 키어 키어 끝이.
1: 맞아.
0: 정급 씨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튼 쓰는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근데 3469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1: 68님.
0: 아 68님 죄송해요. 그 전화가 네, 빠르긴 하니까 좋아요.
1: 맞아요. 그 문자로 네. 솔직히 친구끼리 문자는 뭐 상관없긴 한데 일적인 거 저도 그냥 전화로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고.
0: 네 그래요.
1: 문자로
0: 맞아요.
1: 하면 텍스트로 보내면 이게 살짝 막 왜곡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그것도 네. 그렇고 근데 말할 때 너무 길어질 때도 있으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각자 네. 장단점이 있어요. 1002님 찔리는데요. 안 읽은 톡이 너무 많아서 쿄디 탱디는 지금 안 읽은 톡만 몇 개인가요? 두 사람도 저처럼 안 읽고 답장 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단 읽기는 다 읽는 편?
0: 저는 안 읽고 답장 안 해요. 저는 예를 들어 좀 생각이 필요한 답장이 필요한다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 필요한 만큼의 생각을 못 준다 하면 일단 밀어둬요. 막 예를 들어 막 좀 심각하거나 좀 진짜 좀 집중이 필요한 대화이면 바로 대답하면 그럼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는 집중을 할 수 없고 그럼 일단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해준다면 그러면 답장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놓치고 이제 하루 이틀 동안 대답을 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미뤄지죠. 저 진짜 문자 잘 못해요. 저의 되게 안 좋은 점이에요.
1: 저는 일단 쌓여있진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뭐 애초에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0: 하나도 안 쌓여있어요?
1: 거의 안 쌓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0: 저 한번 확인해도 돼요? 말하고 있을 때?
1: 네. 그래서 저는 그 무조건 일어나면 하는 게 핸드폰 살짝 보면서 문자 지우기, 톡 지우기. 그 숫자가 떠있는 그거를 못 봐요.
0: 아 지우구나.
1: 네. 그리고 그 앱들한테 알람 오는 것도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배경화면, 바탕화면에 딱 있을 때 그 나와있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0: 저는 지금 그 카땡만 보면 984개예요.
1: 오 마이 갓. 저 이해할 이거는
0: 근데 저는 이게 안 좋은 게 저는 애초에 그 어플 설정에 애초에 어플 옆에 그 얼마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안 뜨게끔 할 수 있잖아요.
1: 그래요?
0: 예.
1: 아 그런 게 있었으면 난 그냥 그런 거 해놨지.
0: 그래서 전 아예 꺼놨어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애초에 몰라요.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1: 네, 아, 그래서 쌓이고 쌓인다.
0: 쌓이고 계속 밀리고 아 이번에 분명히 답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어. 그럼 오케이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면 까먹게 되고.
1: 그렇지. 근데 또 그때 가면은 또
0: 미안해.

0: 어, 뭔가 좀 하기 좀 그렇고.
1: 어, 막 하루 지나가지고 아 근데 지금 답장이 좀 미안한데 그래서 그냥 안 해. 안 본 척해.
0: 안 본 척이 돼요?
1: 죄송해요. 지금 내 답장을 안 받은 사람 진짜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었다면 되게 좀 나한테.
0: 연락 올 사람도 많네요. 연락 올 사람도 많나 봐요.
1: 아유, 그런
0: 잘 살았네요.
1: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문자 잘 못해요. 이거.
0: 좋습니다.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1: 네. 아무튼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5월은 부모님, 선생님 같은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기회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전화든 문자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루지 않기로 합시다.
1: 저희한테는 보낼 문자도 미루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리고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공개됩니다. 이따 복습도 꼭 해주세요.
0: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2: 하루 언박싱.
0: 1815님께서 저는 오늘 하루 집에서 요양하면서 보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테이크아웃해서 책도 읽었어요. 탱디 아직도 아아는 잘 안 마시는지 궁금합니다. 탱디 큐디 카페 음료 원픽은 뭔가요?
1: 아, 어때요? 안 드세요?
0: 아직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1: 아, 기회가 없었잖아요.
0: 네, 뭐 네. 아직
1: 한번 좋은 아아 집에서 커피를 잘 만든 집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세요.
0: 좋아요.
1: 저는 아침이면 아, 좀 점심 되면 좀 달콤한 거, 뭐 복숭아 에이드, 그런 거.
0: 저도 좋아하세요? 전 무조건 아이스티.
1: 아이스티. 네,
0: 저 무조건 아이스티입니다.
1: 좋죠. 좋습니다. 1028님께서 전 어제 오늘 낮엔 이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를 위로해주고 저녁에는 누워서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어요. 친구와 이별 후유증을 3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유유. 하, 쉽지 않다.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0: 뭐야, 친구는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뭐 그렇다 하면 겁나 웃긴 하는데.
1: 저는
0: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1: 예. 아, 그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0: 맞아요.
1: 사실은.
0: 그냥 같이 만나 주는 건 차라리 괜찮지. 예, 그냥, 시간 보내
1: 주죠. 그냥 막 아, 걔가 야, 너가 더 아깝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해 주고 그런 다음에 그냥 아, 야, 그러면 좀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막 이런 거 이런 얘기해서. 왜냐면 사실 계속 머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계속 생각이 나니까 더 힘들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 생각 안 할 수 있게 방해해주면서 그냥 계속 아, 그럼 우리 집에서 그냥 스틱 뽑아할까?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냥 생각 안 나게.
0: 좋습니다.
1: 나 되게 지금 방금 스윗했던 것 같은데. 나 같은 친구 있으면 짱 좋을 것 같아요. 그치?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1060님께서 오늘 엄빠 결혼 기념일이라서 같이 외식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영원한 프리티걸이니까 피어나무니 프리티걸, 아니 카라 선배님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1: 오, 좋네요.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1060님의 신청곡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060님이 신청한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958님께서 쿄디랑 탱디 피스 만나면 밥 사줄 수 있나요? 하이디띵 라오 푸지게 먹고 10만원 나와도 가능한지 히읗히읗. 아, 저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식당에서 피스분들 만나서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죠. 있긴 했었는데 근데 뭐 근데 그때 가서 뭐 하게 된다면 뭐 솔직히 가격을 거기서 갑자기 아 제가 사줄게 해는 딱 가고 아
0: 근데 얼마예요? 좀 이렇게 막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냥 내는 거지.
1: 그냥 내는 거지. 막 거기서 멋없게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전 좀 부담스러워 막 이럴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0: 저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고맙잖아요 그냥.
1: 그럼요.
0: 근데 뭐 의도되게 따라온 것만 아니고 정말 자만추를 만났다.
1: 예.
0: 그러면은 뭐 충분히.
1: 예, 뭐 괜찮죠.
0: 좋습니다. 소율님께서 안녕하세요 귀여운 새내기 20살입니다. 제 요즘 고민은요 교수님이 과제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내주세요. 하 저희 과가 1학년 때부터 과제가 많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진심 너무너무 많아서 매일 밤을 새요.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엄청 많은 양의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하, 두 분이 교수님께 과제 제발 적당히 내라고 말 좀 해주세요.
1: 교수님 적당히 하세요.
0: 근데 우리는 뭐 과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연습생 때 했죠.
0: 아 그런 거는 저는 뭐 거의 그때도 안 했어요. 근데
1: 아 맞아요 잘하지. 네,
0: 제가
1: 않았지.
0: 들어왔을 때 거의 그 없어졌어요.
1: 네. 한마디 해주세요 태호 씨가
0: 교수님한테요?
1: 네 멋있게 한번
0: 해주세요. 교수님도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0: 응?
1: 아 모든 건 적당히 해야죠.
0: 근데 뭐 밤을 셀 정도로 그렇게 내나? 내가 대학교 안 다녀봐서 모르겠네 사실.
1: 아이 그래 아 그렇게 뭐 선생님의 스타일 따라 다르겠죠. 아. 근데 이게 마냥 많이 한다고 좋을 건
0: 아, 당연하죠.
1: 없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춤 연습할 때 그냥 막 몇 시간이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모니의 프리티보이, 에스파의 아마겟돈 두 곡입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어?
2: 대박! 진짜? 우와!
1: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모여봐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3: 우리끼리!
4: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4: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겠죠? 금요일 밤과 잘 어울리는 말랑 동그라미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말랑 동그라미 동표입니다.
1: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6: 아유,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오늘
5: 초면이죠.
1: 네, 네.
6: 근데 저희가 또 낯을 좀 가려가지고요.
5: 진짜요? 예. 저도 낯을 많이 가리긴 하는데.
6: 아 그래요?
5: 네.
6: MBTI 어떻게 되세요?
5: 저는 INTP입니다.
6: 오. INTP요?
5: 네. 어떻게 되세요?
1: 뭐 그렇게 놀랄까?
5: INTP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6: 아니 그런 게 아니, 제가 ENTP거든요.
5: 아 진짜요?
6: 네, 제가 ENTP인데 너무 이실 줄 알았어요.
5: 아 그래요.
6: 많이들
5: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6: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뵐 거라서 네. 많이 친하게
5: 좋아요.
6: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까요?
5: 네,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끼리 시간에는 시작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한 달 동안 함께할 저희도 좀 친해지고 듣고 있는 친칭방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비밀 얘기를 하나씩 네, 털어놓는 시간을 늘 매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정말 회사도 모르고 매니저님도 모르시고 그 누구도 모르시는
6: 네.
5: 비밀 알려주셔야 됩니다.
6: 살짝 TMI도 괜찮은 거죠. 그냥 아무도한테 안 말해줬던.
5: 근데 뭐 그렇지만 그 이제 역대 DJ분들은 다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고 가셨어요.
6: 아 그래요?
5: 뭐 신체의 비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가셨는데
6: 아 네, 그런

0: 나는 그런
1: 돼요.
0: 비밀 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 그래요?
0: 한번 그 동표 씨도 말해 주시는 거죠?
2: 네, 저는 마지막에.
0: 아, 마지막에.
2: 네.
0: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네. 일단 가벼운 거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강력하기 위해.
2: 아, 좋아요. 좋아요.
0: 셋업을 좋습니다. 위해.
2: 좋습니다.
0: 제가 이거 진짜 살짝 TMI인데 제가 네. 며칠 전에 얼굴 씻으면서 네. 제가 얼굴 씻을 좀 세게 씻거든요.
2: 아, 빡빡 씻으시는구나.
0: 빡빡 씻는데 너무 세게 씻어 가지고 네. 모르다가 손가락으로 코를 긁었어요.
2: 그래서
0: 이 상처가 났거든요.
2: 아, 여기? 그래서 상처가 나신 거구나.
0: 예, 예 굉장히 네. 굉장히 아파가지고 네. 아니,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큰 타격감을 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2: 오.
0: 근데 이렇게 긁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안무 레슨 있었는데 네. 거기 뭐 딱지 왜 생겼냐,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얼굴 씻으면서 생겼다고 하니까 네. 애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얼굴 씻으면서 얼굴 네. 상처를 입힐 수 있냐. 그래서 좀 마음도 상처를 받고 네. 얼굴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2: 아, 상처를 두 배나 받으셨네요.
0: 그럼요.
2: 아이고, 저런.
0: 네, 슬펐습니다. 네,
2: 전 처음 봤을 때 피어싱 자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세수 하다가 너무 빡빡한 나머지 이제 네. 코까지
0: 아 너무 네.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네. 이제 아쉽게도 네 긁혀 버렸습니다.
2: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0: 아 으이,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2: 아니에요
0: 동표 씨는요.
1: 그 피부 상했네.
0: 네, 완전 광이 나시네요.
2: 저는 분칠을 했잖아요. 오늘 분칠을 하고 왔는데
0: 아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그게 아 생얼 티가 나나 봐요.
2: 아니, 아니 장난이, 무서운 사람들이었네.
0: 아, 장난이고요. 장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그 화장을 한다 해도
2: 네.
0: 이 기본 베이스가 좋아야 이렇게 해도
2: 네.
0: 와 되게 좋으시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이런 건 타고나야 되거든요, 사실.
1: 그렇죠.
2: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0: 무튼 네, 네. 태호 씨.
2: 네.
1: 저는 이거 진짜 어디서도 얘기한 적 없긴 한데.
2: 오, 1급 비밀.
1: 뭐 그렇게 막 가장은 아니고 제가 네. 이 모자 위에 저는 항상 안경을 써요.
2: 오,
1: 이게
2: 왜요?
1: 사실 패션용이 아닙니다.
2: 어 그러면요? 고정되어 있나요?
1: 여기 머리가 너무 많아서
2: 아~
1: 실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좀 누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패션용이죠?
1: 네?
0: 패션용이죠.
1: 패션 아, 뭐 따지자면
2: 패션
1: 그렇죠.
2: 패션용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약간
1: 아,
2: 좀
1: 그렇죠. 머리를 좀 네. 다운시키기 위한
0: 네. 오~ 괜찮네.
2: 오, 너무 좋네요. 맞아. 근데 이런 것도 약간 패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 감사합니다.
2: 네, 저 같은 경우 저각경 그냥 모자를 푹 눌러 써버립니다.
0: 아 오늘 혹시 사복이세요?
2: 아 오늘은 사복이 아닙니다.
0: 아~
2: 앞에 하나를 이렇게 탁 치고 와가지고
0: 아 네. 멋있네요. 네, 본인도 좀 패션이 어떠세요? 관심 아, 있으세요?
2: 저는 관심은 있는데 막 엄청 좋게 막 잘 입는지는 모르겠어요.
0: 아
2: 잘 입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추구미는 있다.
0: 어떤 거죠?
2: 네. 약간 좀 툭 걸치는 힙함?
0: 어,
2: 네, 뭔가 아. 너무 꾸미지 않은
0: 아, 꾸안꾸?
2: 꾸안꾸인데 그냥 툭 걸쳤는데 힙한 느낌.
0: 아 근데 힙?
2: 네.
0: 막 큐트 아니고 힙?
2: 아 큐트 아니고 힙.
0: 아 오케이 오케이.
2: 근데
0: 오케이.
2: 귀여운 요소가 하나쯤 있으면 좋죠. 뭐 키링이라던가
0: 아,
2: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좋지요.
0: 좋습니다.
2: 네, 저의 비밀을 이제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엄청난 비밀들을 가지고 와요. 벌써 몇 개의 비밀을 제가 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 저희 매니저님만 알고 계세요.
0: 아 그래요?
2: 네 저희 매니저님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 챌린지를 찍고 왔어요.
0: 아
1: 브라보.
0: 무슨 챌린지인지 공유해도 될까요?
2: 아 그것은
1: 나중에 나오지.
2: 네, 조만간 커밍순.
0: 아 커밍순.
2: 네, 기대해 주세요.
0: 아 춤인가요? 뭐 웃긴 건가요? 뭔가요?
2: 어, 춤입니다.
0: 오. 아 되게 기대될 만한 소식이네요.
2: 원래 이런 식으로 네 DJ 분들을 조금 놀리는 코너였어요, 사실.
1: 아 오케이.
0: 아,
1: 오케이.
0: 네. 아 근데 딱 좀 다들 비슷한 네. 깊이의 비밀로 좀
2: 그러니까요.
0: 말한 것 같은데요.
2: 너무 너무 좋네요.
0: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모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1: 와우.
0: 와우. 제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피스분들이죠.
1: 아,
2: 저도 당연히 우리 뾰꼬미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거 말고 여러분은 요즘 뭘 좋아하는지 혹은 뭐에 푹 빠져있는지 사연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네, 문자 보내실 곳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베니 베넥 3세가 피처링한 자이언티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자이언티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죠.
0: 네, 사연 만나보기 전에 쿄디랑 동표씨 요즘에 새롭게 좋아하게 된 것이 있나요? 오,
1: 새롭게 좋아하게 된 거.
2: 저는 네. 저는 요즘 제가 원래도 되게 좀 낭만을 즐기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한강이나 여기 좀 드라이브 같은 거를 자주 다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책에 흥미를 느껴서 저는 원래 자기계발서 아니면은 에세이 이런 거만 읽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소설의 재미를 찾아가지고 소설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1: 원래 살짝 소설에 시작하고 살짝 그 뒤로 넘어가지 않... 되게 신기하네요.
2: 뭔가 소설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때문에 안 읽었었다가 최근에 뭔가 너무 재밌네? 하면서 계속 읽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태호 씨도 요즘에 책 많이 읽잖아요.
0: 뭐 요즘 전 조금 되긴 했는데 네. 조금 막 읽다가 요즘에는 조금 서서히 줄여가고 있긴 해요.
1: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네. 해외에 이제 그 행사 갔다 왔는데요. 네. 비행기에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그냥 바로 자거든요. 근데 중간 깼는데 저 멀리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네. 안 자고. 그래서 태호 아직도 꾸준히 책을 잘 읽구나 라는 생각이
0: 저도 들었거든요. 소설을 좋아합니다.
2: 아 진짜요? 네. 최근에 픽션. 좀 재밌었던 소설 있어요?
0: 아 최근 근데 요즘에 좀 조선 왕조실록 읽고 있고 그 소설은 아니긴 한데 네. 제가 읽었던 중 저희 팬분들이랑도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네. 그거 잠깐만 뭐더라? 꿈백화점?
2: 꿈백화점?
1: 백화점?
2: 뭔지 알 것 같아요.
0: 아 달러구트.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2: 와 저 이거 사려다가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0: 이거 너무 재밌고 귀여워요.
2: 아 진짜요? 네. 읽어봐야겠다.
0: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2: 좋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그러면 태호 씨는 뭐에 꽂히셨어요?
0: 저는 요즘 이제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 보고. 야구 시즌에 야구 이제 보고
2: 어느 팀이죠?

0: 혹시?
1: 저는 하나 알겠습니다. 아, 네,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0: 아, 이글, 아 충청도세요? 네. 오, 워메.
1: 워메.
0: 워메, 워메. 이글 쓰구만. 어. 좋네요.
2: 저는요. 네. 요즘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를.
0: 저 자전거 요즘 아니, 진짜 오늘도 아, 타봤잖아요.
2: 그래? 진짜요? 네. 아 이게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얘는 무려 딱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아. 이 날씨가 좋아지고 나서. 네. 근데 조금 자전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 자전거 맞아요. 사서 네. 그냥 좀 꾸준히 많이 탈까. 왜냐하면 이제 유산소
1: 아, 너 거 아니고.
2: 예. 네.
0: 그 따릉이를 빌리셨어요.
2: 네 맞아요. 빌리는.
1: 아 종섭이 거 써.
2: 어?
1: 종섭이가 우리 숙소에 가져온 지 3년 됐는데 타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2: 와, 종섭이가 저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신다면 정섭 씨에게 종섭아 듣고 있지? 네,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다. 아, 저도 따릉이 엄청 많이 타요.
2: 네, 그죠. 네,
0: 저의 거의 주된 그거예요.
2: 아 근데 살짝 그 하차할 때 내릴 때 그 네. 지정된 곳에서만 아, 되잖아요. 그쵸.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그거 빼고는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2: 네. 좋습니다.
0: 네.
1: 좋아요.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타님께서 저는 비누향을 정말 좋아해요. 상쾌하잖아요. 아. 그래서 목욕할 때마다 엄청 천천히 합니다. 탱디 교디 동표가 좋아하는 향은 무엇인가요?
0: 그렇죠. 이런 또 바디워시의 향이 네. 샤워나 목욕할 때 네. 되게 많은 힐링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2: 네.
0: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2: 저는 목욕할 땐 오히려 무향 좋아하고요.
0: 오.
2: 네, 막 너무 향기로운 것도 별로 네, 선하진 않고요. 근데 막 향수 뿌릴 때는 네. 오히려 조금 우디하거나 아니면 조금 시트러스한 느낌의 좀 시원한 느낌 아니면 요즘에는 그 쌀 냄새?
0: 쌀 냄새?
2: 이 쌀 냄새 아니고 쌀
0: 그 탄수화물 쌀
2: 네 맞아요 그 쌀 냄새가 돼 있는 향수들이 좀 꽤 많더라고요.
0: 우와 처음 들어봤어요.
2: 근데 진짜 그 강릉 쪽 가면 그 밥맛 아이스크림 먹는 그 맛 뭔지 아시죠?
0: 네네네
2: 그거를 살짝 냄새로 표현한 근데 조금 구수하고 조금 냄새가 좋더라고요.
0: 약간
2: 요즘에
0: 방앗간 냄새인가요?
1: 방앗간이 뭔지 모르겠네.
2: 뭔지 모르겠네.
0: 아, 방앗간 그 빵 만드는 곳, 뭐 떡 만드는 곳
2: 그런가요? 뭐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네. 딱 뭔가 아 쌀 냄새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냄새가 좋더라고요.
0: 신기하다.
2: 태호 네. 씨도 좀 네. 좋아.
1: 저는 뭐 섬유유연제 냄새.
2: 태호 씨가 네. 전 데뷔 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말인데 네. 태호한테는 살짝 그 할머니네 네. 댁까지 가면요 네. 좀 고향에 할머니의 살짝 옷장에서 나올 법한 이 오. 살짝 베이비 파우더 냄새와 좀 이 섬유유연제 냄새에 살짝 섞여 있는 냄새가 나요.
0: 근데 원래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빨래가 냄새가 진짜 좋은 거 아시죠?
2: 뭔가 그 부드럽고 좀 포근한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2: 태호한테 그런 냄새가 나요.
1: 저 그 냄새도 좋아요.
0: 어떤가요?
1: 그 아이스크림 파는 거에 네. 머리 집어 넣어보셨어요?
0: 아이스크림
2: 그 냉장고
0: 안에,
2: 냄새
0: 안에? 네 넣어봤어요.
1: 그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그 시원한 냄새?
2: 그 김치 냉장고 냄새?
1: 아니라고 김치 냉장고 아이스크림
0: 그 냉장고 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면 그냥
1: 아니 그
0: 마트에 있는?
1: 네 마트에 있는
0: 오
1: 그거 냄새 되게 좋고 그 전 그런 것도 좋아요. 그 에어컨 처음 틀었을 때 안 냄새
0: 아 약간 그런 뭔가
1: 먼지 냄새
0: 기계적인 냄새를 좋아하는군요. 먼지 냄새
1: 그럼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2: 아, 뭐
0: 저도
2: 나쁘진
0: 근데 뭐 좋아요. 기름 그 주유소 냄새도 좋아하고.
2: 저도요. 완전 저.
0: 어디 창고 냄새도 좋아하고.
2: 전 탄 냄새도 좋아요.
0: 탄 냄새?
2: 예. 네.
0: 어떤 탄 냄새?
2: 막 그냥
0: 고기 탄 냄새.
2: 뭐 고기 탄 냄새도 좋고 막 캠핑 갈 때 불 그 나무 탄 냄새 탄 냄새가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2: 동표 씨는요?
0: 저도 사실 저는 좀 가벼운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 파우더 향이나 아니면 좀 그냥 맡았을 때 좀 시원한 향?
2: 아 네. 시원한 네. 시원한 게 좀
0: 그럼 비누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2: 네 시원한 거 좋죠.
0: 네
2: 좋습니다.
0: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발금이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지금 제 일을 좋아해요. 어느 일이나 분명 힘든 점이 많겠지만 그만큼 일하면서 엄청난 보람이 있는 순간들도 많거든요. 워라벨이 거의 없고 힘든 시간이 많아도 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세 분은 아이돌이 되길 선택하고 가장 보람 찾던 순간이 있을까요?
2: 아
0: 너무 많았는데.
2: 그렇죠.
0: 보람 찬 순간 너무 많죠.
2: 저희는 어쨌든 뭐 네. 동필 씨도 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데뷔

0: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딱 직전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이제 무대를 많이 못했고 막상 그냥 관객 앞에서 뭘 하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제일 보람이 찼던 거는 진짜 저희가 첫 미국 갔을 때 거의 한 되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분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오. 그 이후에 공연을 진짜 많이 하긴 했었지만 네. 딱 그 첫 번째라는 게 참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덤표 씨는요?
2: 맞아요. 저도 사실 뭐 무대 할 때, 콘서트 할 때가 제일 보람차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워낙에 그냥 이 직업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직업을 하면서 뭐 힘든 거에 대해서도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 그냥 예능을 해도 좋아하고 라디오를 해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서
0: 와우. 모든,
2: 네, 스케줄 끝날 때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아 오늘도 해냈다 약간 이런
0: 와 되게 네. 되게 좋은 마인드시네요. 그렇죠.
3: 굉장히 좋은 마인드입니다. 네.
0: 태연은요?
3: 저도 뭐 사실 공연할 때 좀 가장 맞아요, 느끼는 맞아요.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도 솔직히 신기하긴 해요. 너무 제가 신기해. 그냥 이런 큰 방송국 앞에 앉아있는 게 신기해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0912번님. 저는 비 오는 날 바람 맞기를 좋아합니다.
8: 그런 날들은 진짜 행복하고 좋은데 비 오는 날들은 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7: 처지고
8: 사람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성격이.
9: 성격까지.
8: 예, 예,
10: 비만
8: 예.
10: 오면은 엄청나게 씩씩거립니다.
8: 예, 되게 아, 진짜.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비 오면 좋아요.
7: 아, 캄해지니까.
8: 네, 밤에 비 오면 좋은데 네. 뭐 해야 될 때, 활동해야 될 때, 뭐 일해야 될 때 비 오면 좀 많이 영향이 끼치더라고요.
7: 그죠. 젖고 찝찝하고 이러니까.
8: 예, 그 스팡은 진짜 싫어하는데 또 스팡을 좋아하시네요. 0912님께서.
7: 어, 촉촉한 습도.
8: 오.
7: 근데 이게 비라는 게 봄, 가을에 오는 비는 시원하고 좋아요.
10: 맞아요.
7: 근데 여름에 오는 비는 너무 찍찍해가지고
8: 그쵸?
7: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8: 아, 비 맞으면서 뛰는 건 살짝 낭만이 있는데?
7: 아, 그래. 진짜 낭만
10: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8: 해봐. 해봐. 나 저 한참 그 장마 시즌 때 네. SNS 통해서 비 맞으면서 막 춤추고 막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 좀 웃긴 영상들.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좀 재밌긴 하겠다. 뭔가 어린 시절 다시 돌아간 진짜 그런 기분?
7: 맞아요, 맞아요.
8: 네.
10: 그 빗소리 이런 ASMR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8: ASMR는 들어본 네. 적 없는데
7: 오.
8: 저는 비 소리 들으면서 집에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7: 아, 네. 아 낭만 뭔가 감성과 낭만이 있으시네요.
8: 아 조금이요?
7: 어.
8: 조금은
7: 저는 ASMR을 최근에도 들었어요. 비 맞는 소리 그걸 들으면 좀 잠이 슬쩍 올랑말랑하는 그 몽롱한 기분이 있어서 그걸 듣고 약간 좀 잠에 들랑말랑하는 그걸 좋아하는데 가끔 이게 삼겹살 굽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8: 어 진짜?
10: 맞아, 맞아.
7: 뭔가
10: 맞아.
7: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삼겹살 생각이 나서
8: 막 배고파져요?
7: 네 배고파지고 잠이 아. 확 달아나더라고요.
8: 어저께 야식으로 삼겹살 먹었는데
7: 아 너무 맛있어.
8: 갑자기?
7: 아,
10: 요즘 되게 잘 먹고 돌아다니네.
8: 아, 혼자 집에서 시켜 먹었어. 그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삼겹살 시켜 먹었습니다.
7: 단백질 중요하죠.
8: 아, 갑자기 삼겹살. 아. ASMR 즐기세요?
10: 저요? 네. 전 책 읽을 때 비 소리 들어요.
8: 아,
10: 너무 참 좋더라고요.
7: 맞아요, 맞아요.
10: 집중도 잘 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봤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0: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어남의 기호 쿄디고요.
1: 저는 테오 탱디입니다.
3: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후.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3: 내가 좋아하는 거.
2: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이런 되게 쓸데없는 네. 뭔가 아, 이런 네. 거 굳이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들도 다 그냥 물어봐요.
3: 오,
2: 여기는 좋네. 아예 안 물어보시잖아요. 태호 씨는
1: 절대 안 물어보죠. 저는.
3: 아니 탱디는 뭐예요? MBTI가?
1: 저는 ISTP요.
3: ISTP
2: 최악이죠 그냥.
3: 왜요?
2: S에다가 T에다가
3: 아 S T
2: 완전 숨막히는
3: 공감과 상상도 안 하는
2: 네 공감도 상상도 안 하는
1: 은근히 예뻐요 근데
3: 아 은근히 예쁘세요
2: 눈물이 좀 꽤 있어요
3: 은근히 오 네. ISTP가 눈물이 많기 쉽지 않은데
2: 이거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 아 ISTP가. 죽음이구나 ISTP가
2: 네, 죽음이 네. 죽음이
1: 아 그런가
2: 맞는 것 같아 태양아
1: 아, 그런가
2: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3: 그럴 수도
1: 있어 그럴 수도 있어
3: 세 분한테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
2: 좀 네. 흑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3: 저요? 와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4년
2: 뭐야 머리 색 안 바꾸고 싶으세요?
3: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흑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흑발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앨범 할 때 핑크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한 번쯤은 살면서
2: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3: 그래요?
2: 네. 봐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쓸데없게 물어보는 거예요
3: 좋네요
2: 이렇게 하면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3: 오 그러면 탈색은 얼마나 하셨어요?
2: 저 한 이제 반년 넘었는데요 한 7개월? 7, 8개월
3: 두피 안 아프세요?
2: 아 지금 끊기고 난리 났어요
3: 그쵸
2: 지금. 예, 지금 위에 지금 거의 잔디밭이에요
3: 아니, 저는 탈색을 오래 하거나 염색을 오래 하면 어지럽더라고요
2: 아 진짜요?
3: 샵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어지럽고 뭔가 머리가 아픈 느낌? 뭔가 두통이 있는 느낌
2: 오 신기하다
3: 있어요
2: 아 그 두피가 아픈 게 아니고 두통이 나는 느낌이 난다고요?
3: 두통이 나는 느낌이라서
2: 아, 잘 안 맞네요
3: 이걸 웃자지? 이러고 맨날
2: 하지 마세요 그럼
3: 그래서 그냥 흑발로
2: 네 흑발 괜찮네요 흑발 괜찮네요
3: 좋네요
2: 그러면
3: 네.
2: 평소에 질문 잘 안 하는 태호 네. 탱디가 한번 질문 해주세요
1: 아 근데 저 그 정도로 사회성 없는 정도 아니고요
3: 네,
1: 웬만큼 물어봅니다
3: 아 그죠 예.
1: 이렇게 그러면 판을 뭐 깔면은... 그 정도 아니고요
2: 아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1: 저 보통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만나면 보통 물어보는 게
3: 네.
1: 뭐 악기 다룰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2: 아 그치 그치
1: 네,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면 뭐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신가
3: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음악적인 거 네. 저는 악기는 다 약간 그냥
1: 살짝씩
3: 네, 조금씩밖에 못하고 그래서 거의 다룰 줄 아는 악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피아노라고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저는 아이유 선배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네. 좋죠
3: 저도 약간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연기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응원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소개해드릴게요
3: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트와이스의 라이키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좋아하는 것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1: 파라님께서 저는 항상 자정을 좋아해요. 바쁜 아침과 달리 자정쯤은 조용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세 분이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고 그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나요?
3: 하루 중에 좋아하는 시간.
1: 동표 씨는요?
3: 저는 요즘에는 해질 때가 좋은 것 같아요. 한 6시, 7시쯤 노을이 질 때.
1: 좋지.
3: 네, 그때 시간을 좀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자전거를 타고. 네.
1: 저도 사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가 딱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시원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좋은데, 근데 그 시간에 시간이 날 때가 거의
3: 맞아요.
1: 없어가지고 항상 그때 제일 바쁘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웬만해서는 진짜 새벽 아침이나 밤에 이제 시간이 좀 나는데, 네. 근데 굳이 꼽자면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네. 제 추구미가 아침형 사람이거든요.
3: 아.
1: 좀

0: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좀 네. 하루 일찍 시작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아침 일찍 막 아침 7시, 8시 아니면 저녁 딱 5시, 6시쯤을 네. 전 선택하고 싶습니다.
2: 오. 근데 일찍 못 일어나시죠?
0: 못 일어나죠.
2: 근데 뭔가 눈에서부터 되게 오후에 일어나는 눈이에요.
0: 저요?
2: 네.
0: 아, 그렇군요. 오늘도 되게 오후에 일어났거든요.
2: 그렇죠. 한 2시, 3시 막
0: 정확했어요.
2: 그렇죠.

0: 같아요.
1: 아 좋네요. 좋네.
2: 네. 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네 지금.
0: 어 빨리 넘어가.
1: 어 좋다 좋다.
2: 좋습니다. 0112님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건 영화 감상이에요. 아. 제 세상을 넓히고 싶어서 일주일에 세 편은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와. 세 분은 최근에 본 영화 있으세요? 하나씩 추천해 본다면.
3: 오. 와 대박. 아, 저도 요즘에 영화 되게 좋아요.
1: 저도 요즘 영화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3: 아 진 저는 네. 근데 제 목표는 일주일 하나.
1: 일주일에 하나.
3: 일주일 세 개는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요?
1: 진짜 대단하다.
3: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사실 장르를 안 가리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뭔가 오컬트? 뭔가 호러? 그러니까 스릴러! 스릴러를 좀 좋아하고.
3: 오 예를 들어 뭐 있어요?
1: 저는 귀신 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약간 그런 스릴러를 좋아해요. 범죄 스릴러.
3: 멀쩡하시네요. 네.
1: 범죄 스릴러나
2: 영화 감독이에요 나?
3: 네? 가까워요.
2: 아 그래요?
3: 저랑.
2: 아 오케이 네.
1: 근데 지금 되게 뭔가 옷차림이 감독님 약간 평론가 같아. 영화 평론가.
0: 아 이 모자가 이 납작한 모자 때문에 네. 감독님 이 납작한 모자 쓰는 거 뭔지 아시죠?
3: 예 맞아요.
1: 좋네요.
3: 어 저도 영화 네.
2: 많이 보잖아요.
3: 많이 보죠. 진짜 많이 보죠. 제일 최근에 본 거 뭐였더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들이 좀 잔인해서. 아 괜찮아요?
1: 네.
3: 아
1: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말해도 될 것 같은 거 하나.
3: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최근에 그 영화관에 네. 불고니아?
1: 어.
3: 그 에마 스톤이 나온 네. 이제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가 원래 그 한국 영화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래요.
1: 아, 진짜요?
3: 그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예, 네, 지구를 지켜라를 이제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제가 또 에마 스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마 스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그 프로젝트 헤어 메리 친구랑 볼 거고요.
1: 네.
3: 이제 이번 주 가능하면 다음 주 또 가능하면 그 악마가 프라다 입는다. 2.
1: 네.
3: 그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꼭 네. 봐야 되는 영화라서 네, 그거 보려고요.
1: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네요.
3: 아 너무 좋아요. 영화관 가는 게 너무 좋아요.
1: 혼영도 좋아하세요?
3: 혼영? 아, 혼자
1: 보는 영화.
3: 그럼요. 혼자 보는 영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1: 그쵸.
3: 집에서.
1: 아 집에서. 전 영화관에서 혼자 보는 거.
3: 영화관에서 혼자 보는 건 좀 힘들어요.
1: 진짜요?
3: 네.
1: 오.
3: 저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1: 저는 보통 혼자 영화관을 가거든요.
3: 진짜요?
1: 네.
3: 왜요?
1: 그냥 뭔가 딱 집중되고.
3: 아 그래요?
1: 네, 뭔가 혼자 보는 그 감성이 있어요.
3: 아 그렇구나.
1: 네.
3: 영화관 가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막 팝콘 먹고 막 그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혼자 볼 거면 집에서.
1: 아 약간 외로움을 좀 타시는 편이시구나.
3: 아 근데 그렇다고 외로움 타지는 않아요. 그냥 굳이 같이 볼 사람 없으면 오케이 나 혼자 볼게. 근데 집에서 보는 거죠 대신.
1: 아
3: 이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혼자 네. 보진 않죠. 네, 그런
1: 네.
3: 느낌?
1: 네. 우리 탱디는 영화 좋아하세요? 보는 거?
2: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긴 한데 네. 최근에 본 건 올드보이 봤거든요.
1: 오
3: 뭐?
2: 그 명작을?
3: 아 죄송해요.
2: 아 깜짝 놀랐네.
3: 아 왜냐면
1: 너무 재밌다.
3: 그 영화는 얼마나 네. 명작인데
2: 색감이 네. 너무 좋아요.
1: 오 올드보이.
3: 하, 좋죠. 그럼 영화 말해도 되나?
1: 네.
3: 아무튼
2: 뭐 어때?
1: 좋네요 좋네요.
3: 아 추천.
1: 저는 최근에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갑자기 뭔가 필 받아가지고 하루에 세 편 보고 이랬거든요.
3: 와우.
1: 연속으로 세 편 따라락 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좀 다 약간 막 재난 영화,
3: 네.
1: 막 오컬트, 막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아름다운 걸 하나 추천드린다면 우리의 열 번째 여름인가? 그 OTT에 풀렸는데 최근에 맞아요 우리의 열 번째 여름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근데 되게 색감도 예쁘고 여러 나라도 나오고 이래서 네 보는 재미가 있다.
3: 대박.
1: 네 되게 사랑 얘기예요.
3: 처음 봐요. 그 혹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나를 찾아라 보셨어요?
1: 아니요. 봐야 돼요.
3: 아 나를 찾아줘인가?
1: 나를 찾아.
3: 나를 찾아줘.
2: 나를 찾아라.
1: 저는 저 이 감독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일본 영화예요?
3: 아니에요. 미국 영화인데 나를 찾아줘.
2: 처음 봐.
1: 감독님이
3: 그
1: 아, 아니.

0: 잠시만요. 동표 씨.
1: 네. 알겠어요.
0: 보세요.
1: 나를 찾아줘요?
0: 네, 이거 나와도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사실 사람이 하는 살짝 이런 띨러 이런 어. 좀 생각 이거예요.
1: 아, 이거 스릴러예요?
0: 띨러라고 말하면 띨러이긴 한데 네. 이렇게 뭔가 그냥 좋아요. 그냥 사람이 막 살짝 막 납치 막 이런 아~ 좋아하실 거예요. 동표 씨에 딱 좋아하실 것 같은
1: 좋습니다.
0: 영화입니다.
1: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를 찾아줘랑 올드보이.
0: 올드보이를
1: 오케이.
0: 오케이.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0: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1: 네, 포이님. 저는 머리할 때나 네일 받을 때 헤어쌤, 네일쌤들이 먼저 말 걸어주는 게 좋아요. 침묵의 두 시간을 보낼 땐 너무 슬퍼요. 제가 먼저 말 걸 만큼 외향적이지는 않아서 먼저 스몰 토크를 시작해 주시지 않으면 침묵하게 되거든요.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시나요? 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전 사실 1:1 혹은 뭐 1:2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근데 나만 이방인처럼 모두가 아는데 저 혼자만 딱 들어온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한 6명이 있는데 5명이 다 아는 사이고 저만 다 모르는 사이 막 이러면은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땀나고
0: 진짜요?
1: 근데 귀도 엄청 빨개지고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0: 그렇군요.
1: 이 마음을 너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말 걸어줘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요.
0: 아 진짜요?
1: 말 걸어줘 말 걸어줘.
0: 대박. 그렇군요. 태호 씨는요?
2: 저는 뭐 이렇게 헤어 뭐 이런 좀 이분들 만약에 가면은 자주 보는 거잖아요.
1: 그쵸.
2: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 안 걸어주시면은 그냥 안 걸어주시는 대로 있고 뭐 딱히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택시 같은 거 탔을 때 택시 아저씨 분들이랑

0: 첫 시간이었던 오늘 어떠셨나요?
1: 아니, 처음인데 되게 뭔가 결이 좀 맞는 것 같고 대화가 잘 돼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만큼, 죄송한데
0: 아 그만큼 한 사연을 네. 깊게 생각하면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1: 역시 just girl.
0: That's what's up.
1: 너무 좋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제 앞으로 함께할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동표 씨 추천으로 끝곡 들어볼까요?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1: 네, 제가 오늘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트레저의 밤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오늘 우리끼리의 주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잖아요.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노래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최저의 밤 들으면서 동표 씨 보내드릴게요.
2: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0: 안녕!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 급식 뭐더라?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동원고등학교.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동원고 점심 메뉴입니다. 찹쌀 기장밥, 붕어 무국 붕어 무국 죄송합니다.
2: 붕어 오케이.
1: 빨간 카르보 닭갈비, 잠파 건파레 무침, 콩나물 냉채, 배추 김치, 그리고 이것 핫도그.
2: 네, 이것은 옥수수 품종 중 하나인데요. 옥수수 중 가장 달고 맛있는 옥수수라고 합니다.
1: 영어로는 super sweet corn이래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초당 옥수수, 2번 분당 옥수수.
2: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넥스지의 음츠크.

0: 할게요. 찹쌀 기장밥, 북어 무국, 빨간 카르보 닭갈비, 잔파 건파레 무침, 콩나물 냉채, 배추 김치, 초당 옥수수 핫도그.
1: 와우.
0: 와우.
1: 어때요, 봤을 때?
0: 지금 제가 아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1: 아, 그래요? 묵국은 네. 먹어봤어. 그냥 묵국. 우리는 소고기 묵국을 먹어봤는데 아까 기호 씨가 들은 건 붕어 묵국이고.
0: 예, 아 뭔지 알아요. 그 붕어는 그 물고기잖아요.
1: 맞아요.
0: 예, 예.
1: 붕어 그, 핫도그도 뭐,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 핫도그.
0: 어 초당 옥수수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아 저 되게 좋아요 이거.
1: 저의 페이보릿입니다.
0: 아 묵국. 그 묵국. 저도 네. 묵국 진짜 좋아요.
1: 저의 페이보릿.
0: 저 캐나다 살았을 때 거의 매일 아침 먹었었어요.
1: 아 너가 좋아하는 찹쌀밥 있네.
0: 어.
1: 찹쌀밥.
0: 아 그게 찹쌀이에요? 아 그렇군요.
1: 밥이 찹쌀.
0: 예 맞아요. 근데 초당 옥수수 핫도그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눈이 그쪽으로 가네요.
1: 다음에,
0: 아무튼
1: 다음에 먹어보세요.
0: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5802님께서 탱디랑 효디는 어떤 핫도그 좋아해야 돼요? 치즈 덩거? 감자 붙은 거? 고구마 붙은 거? 매운 거?
0: 저는 그냥 일반 바비큐에서 올려놓고 육즙이 좀 있고 그냥 깔끔한 미국식 핫도그 좋아요. 머스타드랑 케첩이랑 그리고 렐리쉬. 렐리쉬 뭔지 알아요?
1: 네.
0: 렐리쉬랑 어니언도 같이 올려놓은. 배고프다. 좋습니다.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1: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포아님께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두 분은 카레 비벼서 드시나요? 아니면 안 비비고 떠먹나요?
1: 비벼서 먹죠.
0: 어? 전 둘 다.
1: 아, 난 카레를 떠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0: 어?
1: 조금씩 밥에 덜어서 조금씩 비벼 먹어요 저는.
0: 저는 뭐 크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전 둘 다 좋아요.
1: 국처럼도 떠먹어요?
0: 아 그러진 않죠.
1: 이거 그거 물어.
0: 어?
1: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국처럼 떠먹냐 아니면 비비나.
0: 아니지 아니지. 아, 이렇게 아니야? 완전 비벼서 비빔밥처럼 먹냐 아니면 그렇게 따로. 왜냐면 가끔씩 카레랑 밥이랑 안 비벼서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먹냐.
1: 그럼 저도 따로따로.
0: 뭐야? 예, 네. 네, 뭐 저는 뭐 둘 다 맛이 뭐 별로 선호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무조건 따로따로.
0: 네, 카레 뭐든 다 좋아요. 아, 나 배고픈가?
1: 뭐 카레도 먹고 싶고 지금 핫도그도 먹고 싶고 붕어 묵국도 먹고 싶고.
0: 아니 나 지금 배고픈가 봐. 어떻게 나 지금 계속 뭘 계속 먹고 싶어. 아무튼 넘어가 주세요.
1: 좋아요. 자, 7295님께서 저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랑 매달 좋은 곳에 가보는 월간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남은 달을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탱디랑 쿄디가 장소 추천 하나씩 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둘 다 PC.
0: 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제주도.
1: 너무 좋다.
0: 너무 좋지. 아 나도 가고 싶다. 저도 껴주세요. 네? 왜요 왜요? 저도 껴주세요. 태호 씨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어디 가요? 여행으로. 저는 한국 잘 모르잖아요.
1: 네.
0: 어디 데려가고 싶어요?
1: 나도 진짜 잘 모르는데.
0: 아 그러니까. 제주도 나 솔직히 물어보고 나서 얘도 그러니까. 뭘 알 거.
1: 너가 나보다 같은데. 많이 다녔을 거야.
0: 아, 맞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1: 저도 제주도. 제주도 그죠? 가셔야겠는데요?
0: 제주도 가세요.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랑 제주도
1: 아, 지금 가면 아직 근데 물에 못 들어가겠다.
0: 아 근데 물을 그런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주도 딱 너무 덥기 전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추천하겠습니다.
1: 추천.
0: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서리가 피처링한 제미나의 UFO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유리관에 가둬두는 게 아닌 가둬두는 게 아니라 매일 신고 나가 햇빛도 쬐고 더러워지면 닦아주면서 나에게 맞춰 길들이는 거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마음도 소리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담아두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더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꽁꽁 감춰뒀다가 결국 그때 그 감정들도 신지 않은 운동화와 함께 전해지지 못하고 혼자 싸가버렸다. 그때의 새 운동화가 그때 그 마음들이 참 아까운 밤이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 사랑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0097님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완벽주의라서 되게 신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좋은 타이밍, 계속 완벽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간 모든 기회, 모든 순간들 다 놓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조금 서투를 수도 있고 사람은 조금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인간다운 건데 항상 제일 완벽할 때, 제일 좋을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것도 놓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성장을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오랫동안 뭔가 작곡이나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아 내가 충분히 실력이 좋을 때 해야 되지 내가 아직 잘 못하는 내가 뭐더러 하냐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은 못하더라도 계속 해봐야 맞아. 계속 문을 두드려봐야 이거를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완벽한 타이밍을 계속 찾느라 이 신발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완벽한 모습을 계속 보완을 하려고 결국엔 놓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게 참 아름답지만 좀 슬픈 네, 말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끼다가 뭐 못 쓰게 된 거 경험 있어요? 막 아끼려고
0: 저도 사실 신발 하나 있어요. 되게 비싼 신발이어가지고 아 이 신발은 절대로 신으면 안 되겠다. 근데 결국 안 치니까 계속 안 치더라고요. 그 신발 솔직히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아 이 신발은 너무 내가 너무 진짜 딱 완벽한 날 내가 날씨가 좋고 딱 뭔가 중요한 날만 신어야 되지 했는데 결국 안 신더라고요. 그런 날이 찾아와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신발이 딱 신기한 게 딱 저도 이런 신발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지만 옛날엔 그랬었다. 태호 씨는요?
1: 아 그래요. 나 뭐가 있을까?
0: 근데 태호 씨는 네. 성격은 살짝 하고 싶으면 그냥 딱 하는
1: 맞아요.
0: 스타일이라서
1: 딱딱 해가지고 뭔가 아껴본 적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면은 뭐 주구장창 그것만 있고 주구장창 그것만 먹고 그런 편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뭔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뭐 장단점 있죠. 근데 그냥 어렸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신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냥 다 있는 게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3180님께서 탱디 큐디 서로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아껴왔던 말이 있다면 증발하기 전에 오늘 한번 해주세요. 히읗 히읗.
1: 뭐 있어요? 아껴둔 거?
0: 아니요, 저는 다 얘기하는데요.
1: 그러니까 저희는 뭐 사실 아끼는 편이 아니라
0: 예,
1: 가지고
0: 아끼는
1: 뭐
0: 편이잖아요.
1: 시원시원하게 얘기합니다.
0: 예, 태호. 태호 사랑해요.
1: 아, 그런 거 말고 갑자기.
0: 아, 왜요? 그런 거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지.
1: 아, 뭐.
0: 근데 살짝 조금 취소하고 싶어요.
1: 왜? 아, 뭐 한.
0: 교환 얘기 사연 기다립니다. 찐찐방 홈페이지에 교환 얘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사연 소개되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5109님께서 탱디쿄디 일주일 동안 늦은 밤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챙겨들은 나도 다음 주엔 또 어떤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2: 아 저희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막 일주일 지나니까 더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해요.
2: 예, 조심스레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아무튼 열심히 해보면 됐죠.
1: 아 오늘 다 너무 좋았는데
2: 뭐가?
1: 그 붕어 묵국만 아니었어도.
2: 아 붕어 묵국.
1: 어. 그만 아니었어 오늘 완전.
2: 아 나는 솔직히 내가 무슨 말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나요.
1: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끝곡 김세정의 꽃길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2: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2: 저는 DJ 피어남니 기호
1: 태호였습니다.
2: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아니, 아 제가 최종심에 올랐는데 신사 보러 갔다가 최종심에 맨날 올라 이씨. 어쨌든 인터뷰 들어가면 딱 감 오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아 이번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막판에 심사위원이 왜 영화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묻는데 대답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쪽팔리게.
1: 뭐라고 했는데요?
2: 왜 영화 하려고 하세요?
0: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인간 보면서 저기에도 내가 있구나.
3: 이제는
0: 아, 나 심사 떨어진 거보다 내가 거기서 눈물을 보였다는 게 아, 그게 지금 제일 괴로워요. 걷다 대고 또 씨, 와. 아, 내가 올 포 원 원 폴 아, 올 포 원 폴이 뭐야. 어떡할 거야, 이 쪽팔림. 진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사화에 나온 곡이죠. 태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었잖아요. 이제 토요일은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박진흥 씨,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는 그 시작 부분에서 약간의 어색함과 그 버퍼링을 이기면 된다는 걸 이미 진작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초반에 뭐지 긴가민가 하면서 보다가 3화에서 역시 좋아하는 장면과 대사의 향연이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느낌은 나의 해방일지와 나의 아저씨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구교환 배우는 와 정말 역시라는 말이 어울리는 연기, 그리고 드라마를 보기 전엔 살짝 걱정이 앞섰던 고윤정 배우도 와 감정의 디테일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오정세 배우 역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찌질함이 아주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셨고, 3008 쓰시는 분 역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고윤정 배우가 그 변은아 PD라는 역할을 잘 소화할지 살짝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3화와 4화에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변은아 PD의 그 마음속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4화 후반부에 고윤정 배우가 코피가 멈추는 부분에 나온 음악 신청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태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성은 씨도 작가님이 좋다고 하신 드라마 모자무사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3화까지 봤는데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아리죠? 고작 3화 봤을 뿐인데 아, 일단 중단했어요. 아껴보려고요. 박혜영 작가님의 글빨은 또 오해영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진작에 알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살아있고 가슴에 훅 닿는 대사들과 숨겨진 소소한 위트와 또 때로는 통쾌함, 짠한 주인공. 저도 요즘 저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서 동만이와 은하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최희원 씨도 다 나오면 몰아보기 하려고 기다리다가 못 참고 이제 보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역시 신청하신 태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4화예요. 제가 또 이 장면에서 영화를 하려는 이유가 지구 반대편,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보면서 아 저기에도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0: 들어서라는 이 영화 속 영화 감독 황동만의 말에 또 제가 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어서 오늘은 이 장면을 한번 골라봤어요. 영화 속의 배우들이 웃고 있는데 관객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저는 그런 장면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속의 배우들이 울고 있는데 관객은 웃음이 날 때, 그때도 대부분은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화 속에 그들이 울고 웃을 때 관객이 함께 울고 웃으면 그 또한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화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로이킴의 어쩌면 나 드라마 또 오해영 사운드 트랙입니다. 박혜영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죠. 김주언 씨가 또 오해영 얘기해 주셨어요. 공감이 무척 돼서 엄청 많이 울면서 봤던 드라마예요. 박혜영 작가 드라마는 다들 이렇게 울면서 봐요. 이때부터 서현진 배우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날개가 부러졌는데 바보처럼 내 품으로 날아들어온 새 같아요. 우와. 이게 드라마에 나오나요? 제가 또 오해영은 막 꼼꼼히 본게 아니라서 제가 박혜영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챙겨보고 있는 게이 작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나의 아저씨도 나의 해방일지도 조금 띄엄띄엄 본 기억이 나고 드라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까봐 오히려 띄엄띄엄 봤다고 해야 되나? 이게 설명이 될까요? 뭔가 계속 나를 좀 들키는 기분이라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한것 같고 너무 좋아하게 될까봐 너무 좋아해서 힘들어질까봐 좀 거리를 일부러 두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는 또 주인공들이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캐릭터들 다 현실에 있어요. 저는 물론 영화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혹은 한 다리 건너 전해들은 뭐 이야기들이 다 거기 담겨 있는데 실제로 제작 현장에서 좀 가까이 있는 영화사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난리예요. 뭐 내가 아는 사람 저기 있다. 제가 개다. 그런 어떻게 그런 캐릭터들을 참 절묘하게 잘 잡아내서 영화 쪽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좀 친근감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데 얘기는 참. 박혜영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뭔가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은 가끔 해요. 생각만 비슷하지. 저에게는 이런 글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 하지만 조금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누가 잘 써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믿는 구석과 비빌 언덕. 사람이 살면서 믿는 구석 하나와 비빌 언덕 하나만 있어도 살만하다, 버틸만하다라는 생각을 드라마로 쓰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구석이나 언덕이라는 말을 그냥 쓰면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구석 이러면 뭔가 구석진, 내가 뭔가 좀 고립된 느낌이 드는 그런 좀 단어잖아요. 구석은. 뭐 구석에

처박아 두다. 보통 이런 단어와 이렇게 조응을 하니까 언덕도 뭔가 단어만 봐도 좀 힘들잖아요. 언덕을 넘어야 하니까 뭔가 힘들고 좀 그런 느낌의 두 단어인데 구석과 언덕이 그 앞에 믿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리고 비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믿는 구석, 비빌 언덕. 저는 어쩌면 구석이나 언덕이라는 단어 앞에서 힘들어하는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 그 구석과 언덕을 믿는 구석과 비빌 언덕으로 바꾸어주는 존재 하나를 그려냄으로써 구원의 서사를 완성하는 뭐 그런 드라마를 계속 쓰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글쎄요. 박형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 돕는 자는 또 다른 스스로 돕는 자가 눈치챌 뿐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뭐 긴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네요. 제가 소셜미디어에도 올렸지만 이거 많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드라마 저 혼자 보게 아 아까워 이 좋은 걸 다 같이 봐야 된다니 아까운데요? 네 보지 마세요 이 드라마 저 혼자 보게 네 괜히 막 너도 나도 보고 국민 드라마 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드라마입니다. 모니카 씨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

보니까 더 애틋한 드라마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배우님 나올 때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도 눈물이 흐르는 드라마라고 하셨어요. 연운경 배우님은 극 중에서 고윤정 배우의 할머니로 나오시는 배우라고 해주셨습니다. 엄마를 닮은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데 엄마는 이제 곁에 없으니 그 엄마의 빈자리를 이 드라마가 또 채워주고 있는 거네요. 모니카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재휘의 디어문.

나의 아저씨에서 제휘의 디어문, 그리고 이어서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티렉스의 코스믹 댄서였습니다. 장희수 씨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해서 영화 속에 황동만이 보던 영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 빌리 엘리어트 보는 장면, 헤어질 결심 보는 장면, 또 봄날은 간다 보는 장면 얘기해 주셔서 빌리 엘리어트에서 코스믹 댄서 골라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영화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제목을 가져온 붙을 결심이라는 포스터까지 등장하죠. 저 너무 궁금한데 오정세 씨, 박경세 감독이 만든 애욕의 병따개와 팔 없는 둘째 누나, 아 너무 보고 싶어요. 내 취향일 것 같은 그런 느낌? 3027번 쓰시는 분의 긴 문자입니다. 작가님, 벌써 5월이네요. 대학교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퍼펙트 데이즈는 다 보자 하고 계획했는데 무사히 완주했어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숲길을 지날 때마다 퍼펙트 데이즈 속의 나뭇잎 장면을 떠올린답니다. 아, 코모레비. 네,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그 햇살.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마치 물고기처럼 유영하는 순간들이요. 여기에서 봄을 지내오며 봄꽃도 많이 봤고요. 요즘은 푸른 잎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이러다 가을엔 단풍이 얼마나 이쁠까 벌써 기대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지금을 흠뻑 느껴야겠죠? 이렇게 최근에 저는 자연 그리고 날씨가 주는 고마움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드라마 주인공이 제 마음속 얘기를 탁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구교환 배우가 말이죠. 세상이 망했고 안 망했고의 기준은 날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한, 그런 날씨가 있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대사인데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 문장에 괜히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와일드에서 주인공 리즈 위더스푼이 힘든 하이킹 여정 가운데 석양을 보며 위로받는 장면도 생각이 났고요. 마음이 힘든 이들이 날씨든 맛있는 음식이든 덕질이든 그 무언가에 기대어 잠깐이라도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모자무사 스페셜 에디션으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드라마를 언급해주고 계셔서 사연만 소개하는데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지 않나요? 드라마로 시작해서 작가님의 그 전작으로 갔다가 빌리 엘리어트로 이어갔다가 이제 와일드로 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를 거쳐서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네요. 아, 황동만 감독은 나중에 어떤 영화를 만들까? 그 또한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영화 와일드의 노래 아무거나 골라달라고 제가 골랐습니다.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Let 'Em In.

영화 와일드에서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레러민,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날씨 얘기 앞에서 해서 파란 하늘 떠올릴 수 있는 노래까지 이어드렸어요. 김지우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날씨 진짜 좋았죠. 하늘 정말 맑고 그야말로 쾌청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야말로 블루스카이가 가득했던 이 주초의 날씨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블루 씨도 그 즈음에 사연을 남기셨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맑아서 산책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데 확실히 흐린 날과 맑은 날은 다르네요. 영화 날씨의 아이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날씨는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말 공감되는 하루였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날씨의 아이 음악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그랜드 이스케이프, 미우라 토코의 목소리, 레드 임프스의 노래입니다.

날씨 아이에서 그랜드 에스케이프, 미우라 포코, 레드윈프스의 노래에 이어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아케이드 파이어의 웨이크업 듣고 왔습니다. 강예순 씨가 라디오에서 아케이드 파이어 노래 듣기 어렵다고 신청하셨는데 언제 한번 뭐 매직아웃 스페셜에서 몰아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좋아하는 밴드니까 아케이드 파이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만든 벤 스틸러의 또 다른 영화 주랜더 사운드 트랙에서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웸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Wake Up 다음에 이 노래라니 역시 저는 1차원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들 피곤해 낮잠 외로워 밤은 내 지금도 감은 또 눈에 단잠은 감은 이 어두운 방은 그리는 시간은 지독히 더디게 가는데 거울 속에 나는 비추지 세월의 발음 어제와 다름 두 다리는 감금된 듯 좁은 방구석만 계속 맴돌지만 내 맘은 미친 듯 top to the bottom 지금 어디 있을까 너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내게 묻고 싶어 나를 보러 여기로 와줄까를 네 얼굴은 밝고 내 맘은 비 내리는 하늘 해 안 드는 내 방은 낙엽 흩날리는 가을 네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헛떳해 부드럽게 내게 다가가고 싶지만 더럽게 뻣뻣해 온종일 침묵인 전화기 확인할 때마다 섭섭해 한 번씩 서럽게 혼자서 버럽게 그렇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They could describe everything with one single word. You know? Like

0: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놈은 태양농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0: 포텔로.
1: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연히 만난 친구 같은 옛 노래도 듣고
1: 역할도 하고요. 내가 먼저 가보니까 이 길에 위험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로도 쓰이는 건데요.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개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은 부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9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꿈이었어요. 아, 저도 한창 취업 준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그냥 누가 경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길을 탁탁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대학 때까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루트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취업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내가 또 거기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취업이라는 게 더 두려움이 컸죠. 여러분도 지금 한창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나저나 이 페로몬 향수 저도 대학 다닐 때 한창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노래 나가는 중에 찾아보니까요. 플라시보 효과 정도는 있다네요. 사람한테는 그 향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 향수를 뿌렸다 하면 나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결국엔 내 자신이 당당해져야 합니다. 뭐가 됐든지요. 자, 토요일입니다.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오늘도 주말 아침을 꽉 채워줄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어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빵! 빵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새아침 빵글 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감사. 맞아요. 감사는 뭔가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죠. 어제가 딱 어버이날이었고 이제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5월은 고마운 마음을 전할 일이 참 많아서 이렇게 주제 정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저도 5월에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마침 작년 5월 12일에 제가 새아침에 정식 DJ가 됐으니까 이제 곧 1주년이에요. 와, 시간 정말 빠르죠. 저도 어떻게 1년이 흘러갔는지 모르게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종종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오, 영디 이제는 솔톤이 안정적으로 장착이 됐네요. 네, 저는 항상 점점 더 성장하는 DJ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갈 길은 아직 멀었거든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휴, 또 부끄럽네요.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관한 곡들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이 주제 듣자마자 이 곡 떠올린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바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김동률의 2007년 발표곡 감사예요. 김동률 씨가 특유의 중저음으로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대를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정말 벅찬 감동이 막 밀려오는 곡이죠. 특히 노래를 듣다 보면 처음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정말 많이 울려 퍼지는 이 노래로 새아침 빵글 뮤직 문 열어볼게요. 김동률의 감사해요.

이런 가사에 신승훈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져서 듣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이 곡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에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임현정의 고마워요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현정 씨는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건 물론이고요. 편곡에 프로듀싱까지 하는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죠. 이 곡도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요. 내 꿈의 반을 내게 주고 싶어. 내 마음의 반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 삶의 반을 너에게 주고 싶을 만큼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상대가 내 삶의 반을 뚝 떼어서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런 마음을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칫. 근데 나도 이렇게? 그럼 내 마음의 반을 너에게 줄게.

감사해요와 고마워요. 이 두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둘 다 물론 좋은 마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어감이 살짝 다르죠. 일단 감사해요는 한자어인 감사에 해요가 붙은 형태고요. 뭔가 좀 더 격식을 차릴 때 쓰는 말이죠. 공적인 자리나 처음 뵙는 분 혹은 아주 윗사람한테 주로 이 말을 쓰고요. 정중하고 예의 있는 말인 반면에 고마워요에 비해서는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 고마워요는 어떤가요? 이건 순 우리말인 고맙다에 어요가 붙은 형태고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윗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경우에 이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자리처럼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는 고맙습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럼 해외에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 한마디면 되죠. Thank you. 그래서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 Thank you라는 제목을 가진 곡들입니다. 우선 케이빌의 2015년 발표곡 Thank you 함께할 건데요. MBC 드라마 맨도롱 또돗의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날 믿어준 너는 나한테 고마운 천사 같은 존재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노래하는 달달하고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곡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어서 싸이도 2010년에 땡큐라는 곡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서인영의 신데렐라라는 노래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곡을 싸이가 작곡했어요. 그 친분으로 이번엔 서인영 씨가 땡큐라는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축제나 파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이 행복을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귀에 확 와닿는 곡입니다. 이 곡까지 두 곡 함께 할게요. 케이윌의 땡큐 이어서 서인영이 피처링한 싸이의 땡큐 듣겠습니다.

서인영 피처링의 싸이 땡큐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케이윌의 땡큐였습니다. 이번 주엔 감사에 관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고맙다는 말을 행복한 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별의 순간에 지금까지 고마웠다라고 얘기할 때도 쓰긴 하죠. 이번에 함께할 두 곡은 그 쓸쓸한 느낌으로 상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곡들입니다. 먼저 넬의 2004년 발표곡 땡큐인데요. 끝난 관계를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떠나가는 사람의 등 뒤에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노래예요. 한 번도 널 잊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널 평생 간직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마움 중에서도 아픈 고마움을 표현한 이 노래는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팀의 2004년 발표곡 고마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애절한 멜로디로 표현한 노래인데요. 오늘 아침의 진행자인 상디 윤상 씨가 곡을 썼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하면서 이별을 고하면 어떤 기분이 느껴질까요? 뭔가 비참함이 좀 클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잡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뭔가 마음을 다 끝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이 팀의 고마웠다고는 고마웠다는 상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사랑이 갈 곳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곡이라서 듣고 있으면 쓸쓸함이 더 진하게 밀려오는 노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맙다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두 곡 함께 할게요. 넬의 땡큐 그리고 팀의 고마웠다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 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감사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힘차게 그 사랑이란 느낌이 가득하게 시작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슬픈 느낌으로 끝나서 뭔가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한 마음 듬뿍 담아서 이 한 달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 맞이해서 부모님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데이식스의 2024년 발표곡 웰컴 투 더 쇼인데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인생이란 쇼에 네가 동참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곡이라서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곡입니다. 이곡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아침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 시간 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입니다.
2: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파열되는 순간 뇌 속에 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뒷목이 뻣뻣해지고 오심,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나 마비로 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경우 동맥류 결찰술이나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통한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증상 뇌동맥류도 많기 때문에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MRA나 CTA, 사전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혈관 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였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아, 나는 꽃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분들 계시죠? 아, 꽃 예쁜데. 선물 받아봐요.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탁 떠오릅니다. 향 맡아봐요. 싹 입가 올라가요. 꽃은 예쁜 색감에 또 시각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부드러운 꽃잎 만지잖아요. 촉각도 자극이 됩니다. 향기 꽃냄 솔솔 풍기며 후각까지 완벽하게 자극이 돼요. 오감 만족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월에는 꽃 선물 부지런히 주고 받으시고요. 꽃다발과 함께 행복도 다발, 사랑도 다발한 토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 꽃 그거 뭐 먹을 수도 없고 두면 시들고 아,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20대 때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꽃 선물을 그래도 공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간혹 이렇게 받을 때 있거든요. 꼭 화병을 사서 꽂아둬요. 집에 꽂아두면 그 사줬던 그분의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시들 때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들 때는 하루고 계속 펴있는 한 4, 5일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어요. 큰 꽃들 좋아하다가 작은 꽃들도 좋아지게 되고 꽃들은 그냥 다 가지각색으로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식물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드나 봐. 그 흔들리는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약간 투영이 돼서 그런가?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란 걸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잘 살고 있는 나와 투영이 돼가지고 푸르다 예쁘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다들 문자와 신청곡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백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축하드리고 행복해요.
1: 0684번님이 25주년 리마인드 웨딩 촬영했어요. 2001년 5월 1일 노동절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제는 모두의 휴일이 된 이날을 둘이서 평생 함께하려 합니다. 테디, 저희 50주년 금혼식에도 굿모닝 FM과 함께할게요. 라고. 이제 부부가 결혼 50주년 맞이하면 금혼식 올리는데 고마워요.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 굿모닝 FM이 있을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약속할게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저희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어머 지금 결혼한 막 신혼부부 같아. 본받겠습니다. 25주년을 흘러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군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0202번님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제 아들 콘솔 게임기에 게임머니 충전했어요. 그 김에 아내 몰래 제 쿼도 충전했어요. 아들이 어제 게임 실컷 했는데요. 아들이 아빠랑 게임하자고 해서 저도 신나게 했어요. 아내한테 이런 핑계 댈 수 있는 어린이날 너무 좋아요. 게임하는 아들 사랑한다. 또 아버지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들이 예 게임 좋아하면 이거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 잘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오락실 가서 대전 게임 하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철권이랑 비슷한 대전 게임 버추얼 파이터라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0대의 아버지인 친구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대결을 우리가 3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나 너무 부러웠잖아요. 너무 부러웠어. 그 젊은 아빠라서 부럽다기보다 아빠인데 게임을 너무 잘하고 그 열정이 우리랑 같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런 추억은 오래 갈 겁니다. 아빠와 콘솔 게임 했던 추억. 어떤 유원지보다 행복할걸요? 행복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이쯤에서 9628번님의 신청곡 아이유 버전의 뭉게구름 그리고 1569번님의 신청곡 디지몬 OST 전용호의 버터플라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근데 디지몬을 제가 잘 안 봐서 그런데 디지몬이 그 진화해가지고 진짜 멋진 로봇가 되잖아요. 멋진 그 진짜 몬이 되잖아. 그 어린이들 영혼을 엄청 응원을 엄청 받던데 원기옥처럼 그 짤을 봤어요. 그래서 포켓몬이 디지몬을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면서 너무 보고 싶어 디지몬. 디지몬 세대가 아닌 게 너무 속상하네요. 디지몬 OST 전용호 버터플라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아이유 버전의 뭉개구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원의 행복 여러분들과 행복해지러 갑니다. 9137번님이 저녁 하늘 진짜 예뻐서 사진 찍어봤어요. 여긴 인천 송도예요 하시면서 요즘 저녁 노을 진짜 어떻게 해요? 빨간색이야. 핑크를 살짝 넘어서 네, 약간 핫핑크를 넘어서서 다홍 하여튼 붉은빛이 그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보는 와, 하늘 미쳤다 하는 그 하늘이 우리나라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사진.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누구랑 있었어요? 뭐 먹었는데요? 왜 그런 거 안 보내?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2433번님. 테디, 보성에서 공연 보고 힘내서 당직 출근합니다. 18개월 아들과 함께 봤는데 테디가 저희 아들이 처음 본 연예인이에요. 감미로운 목소리 덕분인지 아기가 호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테디 덕분에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느냐고 마음이 좋지 못한 주말을 보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없어지는 불량들이 생겨서 작년에 큰맘 먹고 너른 노지밭에 카메라 8대를 설치하는 대공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올해도 손님이 오셨네요. CCTV 설치하면 경각심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왜 남의 것에 그렇게 탐을 내실까요? 영상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던데 유유. 너무 화날 것 같아. 농사는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도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또 탐하는 분들 너무 속상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우 참.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응원 드립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아자 아자. 자, 이쯤에서 공하나 4호번님의 신청곡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들으시고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얘들아,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눈높이가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적었지만 예, 예. 저는 저희 아버지와 똑같아. 아하. 굿모닝 FM의 초통령이자 예, 아통령, 네. 아재통령 역사책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0: 아유, 오늘 예쁘시네요.
1: 아, 오늘 곱게 또
0: 고와요 오늘. 네, 예.
1: 바로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오늘 특히나 더. 예, 예, 원래도 예. 패셔너블하고 예. 원래도 정갈하신데 네, 네, 네, 네. 오늘 특히나 더 아. 연예인 같으십니다.
1: 아, 또 제가 또 주말에 싹 한번 쇼핑을 했어요.
0: 아, 잘했네.
1: 아울렛 가가지고.
0: 어, 좋네, 좋네.
1: 예, 저는 인터넷을 바꿨는데. 예. 예, 신땡개 상품권. 어. 어, 그걸 또 주셔가지고. 야. 예,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냥 옷 한번 사. 싹 한번 맞추고 왔습니다.
0: 아, 좋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약간 여름이라.
1: 예, 뿌듯하게. 예.
0: 시원한. 예, 예, 예. 블루 계열로.
1: 비슷한 또. 걸로다가 그 좀 비싼 걸로다가 아. 어, 싹 한번 맞춰봤어요.
0: 예쁘네요.
1: 예, 예. 아,
0: 좋은 날 예. 예.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에이, 감사합니다.
0: 초통령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이유가 예, 있어요. 예. 근데 아, 저는 재원 쌤은 거의 저희 뭐 삼촌급이다 생각하는데 아하. 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은 예. 사상을 가지고 있다.
1: 예, 예, 예. 맞아요. 유교를 배워가지고.
0: 그러니까.
1: 예, 예, 예. 서당도 다니고죠.
0: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아직도 성리학을 공부하고 계신 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 초통령이 왜 나왔냐면 예. 인기가 하하.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아. 퍼졌습니다.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준혁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부산 온샘초등학교 6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굿모닝 FM. 그 중에서도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찐팬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6학년 1학기 2단원 바르게 고쳤어요. 활동
1: 아유,
0: 중에
1: 귀여워.
0: 관심 있는 것을 소개하는 글쓰기 수업이 있는데요.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중에서 학생들이 알면 좋을 만한 주제들을 모둠별로 제공을 하고
1: 아, 모둠.
0: 예. 다시 듣기를 통해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보내봅니다. 항상 신나는 아침 열어주는 굿모닝 FM 테디와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알차고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김재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조준혁 선생님 너무 감사하네요.
1: 아, 일단 제일 감사한 건 제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셨다는 거.
0: 김재훈 교수님. 예. 교수님이라고도 처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 김재원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예. 이렇게 쓰

0: 부산 경남 쪽에서 강해요. 네, 저 고향이다 보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특강을 가거나 예, 예.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을 내려가면 아 그쪽에서는 아 환대입니다 환대.
1: 그렇지.
0: 고향 내려왔다고. 아 뭐 많이 차면 한 2, 300명 차요.
1: 아 진짜로?
0: 네. 아 근데 저기 충청도 쪽. 심지어 저희 어머니 고향인데. 아 충청.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사건.
1: 예.
0: 예. 200석 규모의 콘서트장이었는데 7명 오셨었던. 왜 6명이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한 명 스태프였기 때문에.
1: 예. 예.
0: 그 6명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충청도 부여 지역이었거든요.
1: 부여.
0: 아, 그 지역에서는 제가 좀 약합니다.
1: 근데 그게 네. 너무 오만이신 게
0: 아, 예, 예, 예.
1: 김재원이라는 이름 보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1: 예, 지역 행사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지.
0: 아, 또 말씀 저렇게 해주시면
1: 아, 또,
0: 예, 예. 아유.
1: 이게 또 연예병 걸릴 때 한 번씩 얘기해줘요. 아, 나 때문에 모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0: 아니 부산 경남은 아 제 그래도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1: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환대를 많이 해주세요. 또 아, 고향 그래. 내려오셨다고.
1: 그건 그렇지.
0: 예.
1: 또 지역 사람들 오면 반갑지.
0: 그럼요.
1: 예. 예.
0: 부산도 어쨌든 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아 저 반응 괜찮거든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온샘 초등학교. 아 이름부터가 굉장히 귀염둥이 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1: 아 이름 너무 예쁘죠.
0: 예 여기에서도 아마 제 인기가 좀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여기 제법 큰 규모의 학교인 것 같아요.
0: 예, 예.
1: 6학년 7반.
0: 야, 그러니까 한 10반까지는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면.
1: 그래요? 예. 요즘에는 거의 뭐 5반, 6반에서 멈추던데.
0: 어유 요즘에는 뭐 1, 2반짜리 학교도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1: 많죠, 엄청 예, 많죠. 예, 예, 예. 커도 그 정도인데 예. 7반이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그래서 손글씨로 이렇게 바르게 써요. 바르게 고쳤어요.
0: 네.
1: 글씨를 너무 잘 써요.
0: 눈물 났어요 진짜.
1: 요즘에 이렇게 손으로 글씨 쓰는 어린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작가님이 어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1: 예.
0: 이 글을 읽다가 아, 또 우리 이한이 잡돌이 한번 했지요.
1: 아, 왜 또.
0: 글씨 똑바로 써라.
1: 남의 아이랑 비교하지 말아요.
0: 아, 비교는 안 했고 예. 갖고 와봐. 일기장 갖고 와.
1: 갖고 와. 일기장을?
0: 예. 어, 이 글씨 이거 또 막 기억이 똑바로 딱 디귿 딱 이렇게 딱.
1: 아
0: 해야죠. 참, 해야죠. 미안해. 아니 너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1: 아 근데 진짜 어린이들이 글씨를 너무 잘 써요.
0: 아 나 처음에 무슨 타자기 팀친 줄 알았어요 이거.
1: 진짜로 어쩜 이렇게 정자체로 잘 쓰고 또 특색 있는 글자체도 있고.
0: 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준혁 선생님께서.
1: 예.
0: 아 이거 학생들에게 좀 엄한 선생님이 좀 아니신가?
1: 어 그런가?
0: 어 이 정도면 글씨 똑바로 못 쓰면은 딱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요 정도 아니면 이렇게 글 쓰기 쉽지 않거든요.
1: 일단은 김민서 어린이는
0: 네.
1: 어 글씨가 거의 한석봉이에요.
0: 아 한석봉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야 이거는 타작이다.
1: 글씨가 완벽한 네모 안에 꽉 채우는 글씨 있죠.
0: 아 이건 거의 그 고딕체인데요.
1: 와 야. 대단해요. 손세연 어린이도 진짜 한글씨 하거든요.
0: 아 그렇네.
1: 근데 배소율 어린이도 잘 쓰고 아 어린이들이 글씨 진짜 잘 써.
0: 아 미래가 밝습니다.
1: 미래가 밝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서의 어린이처럼
1: 예.
0: 약간 이렇게 개성 있는 글씨
1: 아 저는 거. 김지원 어린이
0: 아 김지원 어린이도 글씨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1: 김지원 어린이는 쌍시옷을
0: 네.
1: 일단 뾰족한 걸 못 보는 어린이
0: 아 그래서 둥글게
1: 둥글게 해요. 그래서 디귿이랑 미음, 시옷 이런 게 둥글어요. 그 모서리가.
0: 아 이런 친구들이 또 성격도 둥글둥글하거든요.
1: 그래서 읽을 때 잠깐 어려워요.
0: 네.
1: 예, 조카인 단종의 일려라고 읽었는데 이게 밀려네요. 밀려.
0: 아 우리 소율이도 굉장히 글씨 이쁘게 잘 쓰고.
1: 어린이들 너무 감동이고 선생님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울었잖아요 이제.
1: 6학년 7반 어린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사랑해.
1: 최악의 멘트.
0: 사실 이 친구들은 제 팬이 아닐 텐데.
1: 예, 아, 또 이거 막 연예인병이 단단히 걸리셨네.
0: 아,
1: 교수님 팬심으로 쓴 게 아니고요.
0: 아, 예, 역사 많이
1: 과제로 쓴
0: 사랑해
1: 거예요.
0: 주렴.
1: 과제로.
0: 어, 예. 제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1: 아, 그런
0: 제가
1: 거야.
0: 얘기한
1: 아, 역사
0: 제가 예, 역사화돼서. 인간화 돼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역사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1: 아 좋다. 이렇게. 그건 좋다. 예, 어, 예, 멋지다. 예. 우리 방송 일단 열심히 과제 때문이라도 열심히 들어준 우리 손세연, 안우준, 김지원, 남서희, 김민서, 배소율 학생을 비롯한 온샘 초등학교 6학년 7반 친구들 한번 만나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만나.
0: 진짜
1: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조준혁 선생님께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어 녹용!
1: 보내드립니다.
0: 아,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던 건데.
1: 저희 창고에서 제일 그래도 신경 쓰는 선물입니다. 예. 이걸 보내드립니다.
0: 아 이거 듣고 계시는 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예.
0: 과제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1: 좀 감동이야 근데.
0: 진짜로. 감동적이었으니까 요거 한번 홍삼이나 녹용 받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예, 예. 과제 한번 내주시.

0: 서당.
1: 훈장님이 또.
0: 네. 이 서당을 좀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좀 서당이라 그러면 좀 뭔가 양반들이 그렇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서당은 천민만 아니면 갈 수 있어요. 양인들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노비가 진짜 많았을 때가 한 40%까지 보는데 보통 한 30%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70%의 남자들이 가니까 전 인구의 한 30% 가까이는 초등교육을 받을 수 3분의 있다는 1은, 거거든요.
1: 받았다.
0: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1: 아, 그래요?
0: 학교 교육 받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그리고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율이 이만큼 높았다는 거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약간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 그럼 왜 배우느냐? 이유가 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초등교육 근대 이후의 초등교육도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1: 예.
0: 교육을 받는다는 건 신분제가 철폐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게 좀 달라지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성리학, 또 유교를 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소학교는 근대 학문이 들어옵니다. 근대 학문. 그래서 뭐 수신, 국어, 산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역사, 지리, 외국어, 체육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과목이 체계화되죠. 과목이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학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1: 학령.
0: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서당이나 서원이다. 그러면 60점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1: 60점까지.
0: 60세 전까지는.
1: 63까지.
0: 네. 아. 계속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러면 학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8살 때부터 들어갔어. 난 사실 과거 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에다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나이 먹어서도 나 서당 갔다 올게요. 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원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에서 교육받는 격차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더 많이 배우고 이랬는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같이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 쉽지 않지.
0: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만 8세에서 15세 사이라고 하는 학령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학년제, 그다음에 학기제, 1학기, 2학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 안에 초등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학년, 학기, 교과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대한제국이 소학교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시작은 했지만
1: 네.
0: 돈이 많이 없잖아요.
1: 그렇지.
0: 돈이 없어요.
1: 가난했지.
0: 가난합니다.
1: 네.
0: 학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학교 세우는 거 여러분 돈 한두 푼 드는 거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땅이 있어요.
0: 땅이 있고 거기 학교 건물을 세워야 되고.
1: 그렇죠.
0: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됩니다.
1: 그렇죠.
0: 교과서 찍어내야 돼요. 다 돈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 이 학교를 짓는 것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민간과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만들었었던 데들이 어디냐?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그 단순히 그 종교를 선교를 하는 방법이 교회 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것보다는 학교와 여기서 교육 우리가 해줄게. 근데 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를 풍긴다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만든 학교들도 요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1: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입니다.
1: 보통학교로 명칭을 왜 바꾸게 됐죠?
0: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들어가면서
1: 예.
0: 왜곡이 시작되는 건데 1905년에 을사조약 이후로 통감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1906년부터 소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보통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하거든요.
1: 예. 근데
0: 보통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많이 들어봤죠.
0: 근데 보통학교라고 하는 뜻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1: 그래요?
0: 네. 소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대학으로 가기 이전에 그 예비 학교를 다녔다가 대학

0: 올라가고 이런 학제가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학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본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선에 그대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보통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근데 보통 학교라는 뜻이 보통 사람 정도만 되면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만 배워.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뜻이 조금 치욕적이냐. 보통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고등보통학교로 가요. 보통인데 조금 고등 수준의 보통까지만 배워.
1: 아, 좀 유치하다 근데. 네. 굳이 그걸 붙였어.
0: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는 아직 그 민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민도.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 이때는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그 조선인들은 민도가 낮아. 그러니까 니네 아직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정도라도 좀 돼봐.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초등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 이제 식민지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초등교육이면 기본적으로 일본 안에서 배우는 초등교육의 연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1: 그치.
0: 아까 전에 그 대한제국에서 만들었었던 소학교라는 게 있었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만들어놨었던 기본적인 학제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1: 그렇지.
0: 그렇게 안 합니다.
1: 어?
0: 4년만 배우게 합니다.
1: 어허.
0: 4년만 배우면은 보통 학교는 졸업인데 그 과목들도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신이 뭐냐면 도덕이군요. 도덕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용교육, 농업, 그다음에 기본적인 노동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조선어는 이제 국어가 아니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중심으로 또 가르치고요.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 그 조선어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라고 가르칩니다. 방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제도를 바꿔 나가면서 왜곡된 초등교육 시스템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일제강점기는 뭐 언제 들어도 약간 울컥울컥합니다.
0: 네.
1: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0: 네.
1: 예, 감사원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
11: 상식 트렌드를 알게 돼 합격운이 다가오고...
12: 만점! 만점입니다!
11: 세상 모든 고민들이 박살나 연애운이 열리고...
12: 어머, 어떻게 어머...
11: 힘찬 목소리로 인해 건강운이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7시 본격 운 트이는 방송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우리 초등학교

0: 학생들이 사랑하는 김지현 쌤과
1: 아유,
0: 함께했습니다. 네. 아, 초등교육의 역사 네.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또 흘러왔는지 네. 예전에는 어땠는지 네.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내일도 이어서 할 건데
1: 네.
0: 자, 끝곡으로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0: 동요하고 네네네. 노래하는 그 왠지 모르는 울컥임이 있는
1: 아 그 많이 위키드, 울었는데
0: 예, 블루팀의 내가 바라는 세상
1: 제목에서부터 눈물이 좀 날 것 같습니다.
0: 온다
1: 예, 예,
0: 예, 오늘의 띄워드리면서 재현쌤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0: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티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체벌레까지.

0: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굿모닝 FM의 주간 요약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죠.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 볼 거고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서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이번 주 날씨 너무 좋았죠. 예, 봄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9355번님이 어릴 때는 쉬는 날에 부모님이랑 놀러 나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 되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은 한없이 이불 속에 파고들고 싶은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놀러 나가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이른 아침부터 힘내시는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이게 멘탈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고되게 노동을 하셨거든요. 노동 시간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을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가는 걸 실제로 힐링으로 생각을 하셨어. 이게 아이들을 위해 간다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요거를 행복하게 뭔가 추억을 쌓으러 간다. 를 힐링을 위해 그렇게 이끌고 다음날은 일산에 농구 보러 스포츠 투어 제대로 즐기는 중이에요. 저희 집은 분당이에요. 와 진짜예요? 광주 일산 이렇게 간다고? 와 물론 경기도 광주겠지만 그죠? 전라도 광주인가? 네, 전라도. 진짜로? 네.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기아 경기 보러 갔다가 일산에 또 농구 보러 갔다가 야 제대로다 제대로. 아이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겠죠?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추억일 것 같은데. 8096번님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7살 친구들과 소풍 가요. 태안 꽃 박람회 꽃 보러 가요. 친구들과 예쁜 꽃 많이 보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올게요. 하트. 아이들과 소풍을. 그럼 약간 태안 쪽에 계신 건가? 7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는 못 가니까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꽃보다

어른 중에도 어른인데. 근데 영원히 그치 우리한테는 영원히 아이지. 영원히 아이야. 그래요. 잘 다녀오셨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하나 이사버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깨알 뉴스 시간으로 가봅니다. 최근 출산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젠더 리빌 같은 이벤트 얘기했었죠. 유행을 하고 있고요. 돌잔치 행사는 또 간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들 있었어요. 0793번님이 23년생 초록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100일상 대신 집에서 제가 셀프 촬영을 했고 돌잔치는 가족만 초대하여 식사하고 여행 갔습니다. 요새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 가족들끼리 그냥 추억하고. 예전에는 그 저 이제 태어날 때쯤, 저 자랄 때쯤에는 다복했잖아요. 모두가 다 아이를 좀 많이 낳고 형제가 2형제, 3형제, 3남매 뭐 이렇게 저보다 더 윗세대는 더 했겠죠. 그때는 이게 건사하기 쉽지 않으니까 각 집에서 이제 축하를 하면서 돌반지 이런 거 선물하면서 잘 키우세요.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가 주고받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좀 축하만 해주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축하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그것대로 또 가족끼리의 추억으로 잘 매듭지으면 예쁜 문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0989번님이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커뮤니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빌려서 돌잔치 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니 더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 7670번님이 태아 성별 확인하는 젠더 리빌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 궁금증이

궁금함이 너무 커져서 초음파 영상 무한 확대 재생하면서 의사쌤이 알려주기 전에 혼자 코난마냥 밝혔습니다요. 아, 이게 또 전문적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50% 확률이니까. 어, 멋지셨네. 아, 잘했어, 잘했어. 고윤덕님이 큰애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 보고 엄마 닮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제 얼굴을 닮았다고요? 그래서 의사쌤이 또 엄청 당황해 하셨어요. 이게 그 젠더를 밀 딸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전에는 또 그죠, 법적으로 요거를 밝히지 못하게 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그래, 그 힌트들을 잘 눈치챘어야 되는데 아 아이 얼굴이 좀 핑크핑크하네요 이렇게 막 뭐 이런 식으로 뭐 힌트를 줬어. 자, 한편 화요일 어린이날엔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굿모닝 가족들의 어린이 때 좋아했던 노래들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추억 새록새록. 정문주님께서 제가 어린 시절 듣던 곡은 아빠와 크레파스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트로트도 많이 듣더라고요. 아빠와 크레파스가 시작이

뭐 이펙터들 얼마나 달라지는지 요새 이제 알게 되니까 슬램덩크야말로 지금 애니메이션 그 거장 회사들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농구의 박진감을 이 운동의 이 진짜 텐션을 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체인소맨 이런 거 했던 회사에서 한번 얼마나 이 강백호가 멋지게 뛰겠어. 송백 얼마나 이 가드가 진짜 멋지게 달리겠어.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최윤성님, 제 어린이 시절 길거리 지나가다가 소풍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딱 한 곡이 기억이 나요. G.O.D의 길. G.O.D의 길이 어린이 시절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이거를 어린이가 길 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저는 어린이 시절에 신승훈 선배님 노래 불렀다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내 곁에 있어 달란 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흉내 내면서 그래서 안경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저 막 5학년 때 눈 안 깜빡거리고 계속 크게 뜨고 다녔어. 그럼 눈이 빨리 나빠질 줄 알고 그래서 5학년 때 결국 예 안경 썼었습니다. 예. 드라이기로 이렇게 신승훈 선배님처럼 이렇게 7대3 머리 이렇게 드라이기로 해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린 시절 추억들 같이 떠나봤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매듭을 지어볼까요? 자, 추억여행 갑니다. 이혜민의 아빠와 크레파스 그리고 새벽공방의 카드캡터 체리 우리 상민이 형님 아 슬램덩크 OST 너에게로 가는 길 세 곡 쫙 듣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예, 박상미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오셨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카드캡터 체리 새벽 공방의 노래,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아빠와 크레파스 이혜민이었습니다.

0: 아우, 우리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지? 오늘따라 이렇게 주름이 많네. 굿모닝 FM 주간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위클리 굿모닝 MVP 뽑겠습니다. 5월 첫째 주 MVP는요. 어린이날에 전화 연결을 했었죠. 구할인 김래환 어린이입니다. 축하해요. 전화통화 쉽지 않은데 예. 그 옆에서 얼마나 또 긴장을 바짝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옆에서 또 좀 조율을 해주시는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고민박살 허안나 코너 1시간 동안 특집으로 했었잖아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그때 테디 삼촌 안나 이모 전화통화를 하게 됐던 우리 두 어린이 만나볼까요?
1: 강원도 상현면에 사는 구하림입니다.
0: 하린 어린이.
1: 네. 우리 이거 같이 치우자.
0: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뛰어올 거예요.
2: 맞아 무조건 도와줄 거예요.
1: 안녕히 계세요.
0: 다음으로 김래환 어린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더 많고 그래서 말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말 잘해. 너무 예뻤어요. 굿모닝 FM에서는 또 아침에 이렇게 듣기 쉽지 않은 목소리잖아요. 이모 삼촌들 난리 났습니다. 4310번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 진짜 어떡해 어떡해 하트 하트 하트. 이가영님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박소연님 오늘 방송 너무 따뜻하다. 2679번님 레환군 언젠가는 아빠를 꼭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흐흐흐. 아빠 이길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봐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레환군. 예? 어른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중학교 가기 전에 잡을 것 같아. 느낌상. 아빠 체력 올려요. 지면 안 돼.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지인님의 신청곡 신화의 I pray for you 띄워드리고요. 4부에서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0: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은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385번님이 2-1-1 셰프님 저번에 피자 소스 사연 보낸 사람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으깬 달걀이랑 갈릭 소스 섞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원일 셰프님, 2-1-1 셰프님과 함께 맛쟁이 신사 시즌2 하잖아요. 먹고민. 아, 먹고민 상담소가 제대로 됐습니다. 완 특별 레시피를 그냥 툭툭 던져주시는데 이게 반응 보셨죠? 예, 아주 좋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맛쟁이 신사 먹고민 상담소. 여러분들이 한 줄만 보내셔도 이원일 셰프님께서 한 페이지짜리 영업용 거의 솔루션을 내어드리거든요. 이 진짜 귀합니다. 먹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럴 때 뭐 먹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뭐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되는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목요일로 갑니다. 로테이션 퀴즈. 올해 20주년을 맞은 레전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이 작품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호박
2: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신승훈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까지 함께하는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부모님 얘기 많이 하자 했었는데 소개를 오신 것보다는 좀 덜 해드려서 지금 갑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는 문자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네. 아, 그리워하는 문자들도 있어서 좀 울컥합니다. 6227번님이 작년에 하늘의 별이 되신 울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어버이날 선물 사드렸을 텐데 라고 그래요. 또 이별을 하게 된 분들은 그리움의 날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시죠? 그 떠나가신 분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울적해하는 것도 좋지만 기쁘고 건강하고 밝게 기억해 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음 편히 평안하게 계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 밝고 건강하게 기억합시다.

2470번님이 78년도부터 가게를 하시며 쉬는 날도 없이 애쓰신 부모님 너무 존경합니다. 78년부터요? 와, 지금 거의 50, 40년 넘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5674번님, 올해 두 번째 기일인 우리 아빠. 60대 젊은 나이에 먼저 가셨지만 색소폰도 불고 버스킹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 본인 영상도 올리시는 멋쟁이셨답니다. 괜히 아침부터 또 보고 싶네요. 후후 하셨는데 아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멋진 아빠 기록이 좀 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님 모습, 어머님 모습, 드시는 모습, 음식 받을 때 그 모습 이렇게 찍어놓거든요. 찍으면서 아직 건강하신데 울컥해. 지금 혹시나 어제 또 뵈러 가신 분들, 오늘 주말에 또 함께 뵈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영상 남겨요, 영상. 그것도 뭐 리얼한 영상도 좋고 약간 또 예쁘게 나오는 그 샵 다녀온 듯한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남겨놓고, 예, 어플 써가지고 또 재밌는 것도 남겨놓고 하시는 것 어때요? 자, 오랜만에 응원이 필요한 굿모닝 가족들도 있어서 응원 타임 갑니다. 4829번님. 주말에도 둘 다 출근하는 결혼 1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편의점, 저는 어르신들 모시는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예요. 쉬는 날에 둘 다 일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힘내봅니다. 함께 힘낸다는 거 얼마나 또 힘이 돼요. 이렇게 함께 힘낸 만큼 더블로, 트리플로 행복한 또 휴일이 올 겁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노동절에도 이제 자동차 정비소 출근하시는 부모님 사연이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마음 전달하면 그 마음이 더 몇 배는 더 특별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라디오가 그만한 진짜 없습니다. 매체가 라디오가 진짜 이 사랑을 전달하기에는 최고의 매체거든요. 참여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특집 있을 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QWER의 신곡 3957번님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세레머니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테이미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